대취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등체,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시 한 수 읽어드렸습니다. 조태일 시인의 백목련꽃이란 시였는데요. 시인은 흰 목련꽃을 보면서 6.25 때의 흰 주먹밥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허기진 손에 쥐어진 주먹밥의 기억이 어느새 백목련꽃 같은 흰 꽃송이가 됐는데요. 주먹밥이 목련꽃이 되는 그 신비는 시인의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겠죠. 전쟁의 고통을 상징하는 주먹밥이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꽃이 됐으니 이제 그 주먹밥 몇 덩어리 챙겨들고 머나먼 길을 떠나는 길손이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오늘 같은 날 우리도 함께 시인과 같은 그 마음이 돼봅니다. 큰 키 나무 목련에 기대어 가만가만 귀 기울여 본다. 나무들 몸속에서 생의 움을 퍼올리는 두레박 소리 들린다 싶더니 푸른 잎사귀보다 먼저 6.25 때 주먹밥 같은 흰 꽃송이, 흰 꽃송이들 피워낸다. 이 주먹밥 몇 덩어리 챙겨들고 머나먼 길 떠나는 길손이고 싶다. 조태일 시인의 시 백목련꽃, 6.25 전쟁 76주년의 산책길에 우리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넷째 주 목요일이죠. 코너는 없고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과의 축구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최소 비기는 것 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아마도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으로 여창가곡 개면조 개락 바람도 준비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생사를 모른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다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오랜 시간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간간이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 하면 모든 걸 팽개치고 혹시 우리 가족인가 하고 길을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도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곡이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찾아갔겠죠. 이 곡에서 그런 마음이 읽힙니다.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라도 쉬어넘는 고봉 장성년 고개, 그 넘은 이미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넘으리라. 여창가곡 개면조 개락 바람도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곡에 산진이 수진이라도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곡에 그 넘은 이미 왔다 하면 나니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넘으리라. 여창가고 개면조 개락 바람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두 분이 함께 연주했네요.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검은고 산조 보유자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이 가곡과 검은고 연주의 조화를 함께 누려보셨습니다. 6.25 때 이산가족이 된 분들이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어디선가 어디에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순식간에 달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가곡 바람도 수혈을 넘고 하는 그 음악 들어보셨습니다. 봄봄님께서 풍요로운 우리 음악과 이야기 즐겁습니다. 오늘도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6.25 날에는 피난 가서 부산에서 시조를 배우신 김어라 명창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서 통일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김어라 명창의 소리 내일 들을 예정이라서요. 내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1007님께서 요새 바쁘지만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서 시간 내어 국악 산책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많이 바쁘시군요. 바쁘셔도 이렇게 틈틈이 산책길 함께 하셨으니까요. 참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검은고 독주 골랐는데요.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듣기 좋은 음악이죠.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밑도들이 수연장 지곡 들려드립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지곡 들으셨는데요. 정대석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을 많이 연주하면 정확하게 그 진솔한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치가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하나를 낼 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공들여내는 검고의 담담한 소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연주였죠. 이 삼국사기 악지에 낙이불류 에이블비라고 표현했던 그런 정서가 전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1007님께서 저도 엄마와 떨어져 있어서 매일 전화와 메신저로 소통해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겠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제 공부한다고 항상 부모님과 많은 시간 같이 보내지 못한 점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들제님께서는 그 지역에 계신 병원의 의사선생님을 칭송하는 그런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옛날 갈대밭이었던 노원에는 허

식준을 능가하는 명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구시성을 가진 병원장이어서 구원장이다. 구원장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과는 다릅니다. 허준 같은 명의이십니다. 이렇게 그 지역 의사 선생님을 칭찬하는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영조대의 조선의 왕세자였던 분, 영조와 후궁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영조의 차남,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음악 경모궁 제례악입니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세손으로서 후일 정조임금으로 오르게 되고요. 정조는 아버지의 그 일로 인해서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왕으로 즉위하면서 부친을 위한 제향, 경모궁 제례를 만들고요. 그 제향에서 연주될 음악과 악기,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악인들의 복식 일체를 모두 만들어서 경모궁 제례악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연주할 악기를 제작한 이야기는 모두 경모궁 악기 조성청 의궤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경모궁 제례와 관련된 내용은 경모궁 의궤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모궁 제례악은 모두 종묘 제례악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종묘 제례악과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모궁 제례악 듣겠습니다. 예악 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대금 10차, 징수리 10번을 울리고 곡을 마쳤는데요. 정조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재향음악이었죠. 경모궁 재례악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답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오늘 산책길에 소개해드린 조태일 시인의 시 백목련꽃에 나오는 주먹밥을 우리 길동무들에게 하나씩 보낸다는 문자 주셨는데요. 제 손에도 벌써 탐스런 목련꽃 하나가 올라와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12가사에 하나 매화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화가는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각 장의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부르기에도 듣기에도 여타 가사에 비해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곡이라서 매화가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매화가의 노랫말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매화라든지 춘설이라든지 하는 건 이른 봄에 피는 꽃이고 또 춘설이 와도 꿋꿋하게 피어있기 때문에 실제 꽃 이름이고 봄눈이란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조선시대 기녀들과 관련된 이야기로도 해석합니다. 매화야 옛 등거래 봄철이 돌아를 온다. 피었던 가지마다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난 분분하니 필지 말지 한다. 이런 노래 말인데요. 바로 매화와 춘설이란 기녀의 밀고 당기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녀들과 역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듯 보이는데요. 매화가 4장부터 역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경 가는 역관들아 당사실을 매세 그물을 매세 그물을 부병루 아래 치세 걸리소서 정든 사랑만 걸리소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물을 메고 그물을 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낚으려는 의도겠죠. 기녀와 역관들과 얽힌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담긴 노래 가사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가사 매화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대금과 피리 해금 장구 이런 반주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가사 반주에 현악기를 잘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옛 악보를 보면 거문고나 양금 이런 악기 반주 악보가 남아있고요. 생황 반주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남아있어서 요즘 가사 반주 할 때 가끔 이렇게 새롭게 옛것이어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내내 잘하던 걸 오늘날에 하지 않는 사례를 찾아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생황 반주의 매화가 혹은 양금 반주의 매화가 이런 것도 좀 색다르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연주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처럼 된 그런 사례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글동무님께서 내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잘 견디며 보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내일 생각의 향기 코너 좋은 글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처용 이야기는 신라 홍강왕 때의 기원을 두고 있죠. 처용이 동해용의 일곱 아들 중 하나였고 또 자신의 아내를 탐한 역신을 춤과 노래로 굴복시켰다 하는 이야기 유명하죠. 이렇게 처음에 한 명의 처용이었지만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오방처용 제도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처용무를 추는 사람도 다섯 방위에 해당하는 청색, 백색, 황색, 흑색 또 하나가 남았네요. 무슨 색깔이 남았죠? 녹색이 남았네요. 이렇게 다섯 빛깔의 복식을 입고 각각 동서남북 중앙에 다섯 방위를 상징하면서 각 방위를 담당하면서 춤을 춥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면 이렇게 모든 방위에 해당하는 처용이 필요하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잔치를 파할 때 반드시 처용무를 추었는데요. 이를 파연 악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용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입니다.

청색, 백색, 황색, 흑색, 적색 이렇게 오방처용이 나와서 각 방위를 맡아 춤을 추는 처용모 반주음악이었습니다. 오늘 연주는 춤 없이 연주만 하는 음악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9820님께서 저 올해부터 처용모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보러 다니는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리조리 미도리입니다. 아, 그러셔.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그 닉네임을 잊을 뻔했습니다. 아, 처용무를 좋아하신다니까 더욱 반갑네요. 요즘 처용무 공연 좀 많이 있었죠? 좋으셨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보면 볼수록 관심이 그리고 애정이 더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골랐습니다. 김병호는 가야금산조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인 김창조와 같은 고향 사람인데요. 그 인연으로 김창조의 문하에서 가야금을 배우셨고요. 마침내 일가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판소리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음형이나 어려운 기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연주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음악인데요. 난이도가 높은 만큼 세련된 음악을 들려줍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짧은 산조 이번에 듣겠습니다. 김형섭의 가야금, 정택수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0: 김병호 류 가야금 산조 감상하셨는데요. 김영섭의 가야금, 정택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가시면 바로 이 음악 김병호 류 가야금 산조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형석의 가야금 독주회가 오늘 오후 7시 반에 열립니다. 오늘 공연도 정택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김형섭 가야금 독주회에서는 이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 외에도 별곡도 들을 수 있는데요. 김형섭의 가야금, 김철의 피리, 류군화의 대금, 정택수의 장구연주 별곡인데요. 도드리부터 천년 만세까지 연주하는 별곡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가시면 이 음악들을 모두 들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 옥중 자탄부터 쑥대머리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옥중가를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수청을 거부한 이유로 옥에 갇혀있는 춘향. 이 옥에 갇혀있으니 무섭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렵게 잠이 들면서 이런저런 꿈도 꾸는데요. 그 내용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 옥중 자탄부터 쑥대머리까지를 성우양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누워 신세 장탄으로 울음을 우는 뒤 옥방이 험탄 마론 말로만 들었더니 엄굽고 무서워라 비단 보조 어디 두고

천지삼교 사람 낳고 사람 삼교 글자 낼 때 뜻종자 입이

원 날과 백년 원수로다. 불며 불며 허련이 잠이 들어 장주가 허접되고 허접이 장주되어 단변이 날아가니

까락까락 귀신 온 자리 모고 적적한 높은 집에 은은히 보이는데 황금 대자로 사교수대 만고 열려 황늑

문전에 대할 때 누구의 본두여동에 문 열고 나오면 춘향전 허여여 짜오대 낭낭께서 부르시니 나를 따라가사이다 춘향이 여짜고대 미쳐나온 소녀 몸이 우연히 이곳에 와 지명도 모르는데 어떠신 낭낭께서 나를 알고 부르니까 가서 보면 알 것이니 어서급히 가사이다 여동 뒤를 따라 내전해 들어가니 와무창 뜻푼 집에 백의 부은 두 부인이 문 열고 나오면 춘향 보고 반개허여 네 비록 여잘망정 고금사적 통달어요 요녀 순처 아왕여용 우리 형제인 던주란 도도응당할 이로다 인물은 소상강 이 수풀 반죽이요 이 집은 황릉묘라 동선벼 한진 부인 천만고요부열로다 너도 저랭이 장어기로 인간 부귀 새끼인 후에 이리 다녀올까 허용

앉을 자리로구나. 오늘날은 정하이기는 연약한 너희 몸에 흉사가 가련기로 구한차 풀렀노라. 이것을 먹으면 장독이 풀리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술 한 잔 과실안주여도 홍식주 주시거늘 토란저 먹은 후이 낙낙이 분부하시되 너에게 돈보 기다리니 어서급히 나가봐라. 주냐이니 사배 하리고고 깜짝 놀랬게 다르니 황두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형

그은 공부에 여러리 없어서 이로든가 여인 신혼 금수루지 나를 짓고

아주 나와 엉망대 마이 쳤으니 지대로 맥혀버렸어.

간장게 썩은 눈물로 서적을 허여 볼까 이와 길지 춘대후로 내 눈물을 뿌렸어.

진짜. 문 밖을 못 나가니 뭘 따고 연계었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쳐 솟는 나무는 상사가 목이 될 것이오.

0: 본다.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옥중자탄부터 쑥대머리까지 들으셨는데요. 성우양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우양 명창은 우리 음악의 명가 출신인데요. 그에게 처음으로 국악을 가르치신 분이 백부 성차옥입니다. 명고이기도 하고요. 피리 명인이신 분이죠. 백부 성차옥의 아드님이 판소리 명창 성구봉이고요. 또 성우양 명창의 사촌언니 성금향도 판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일가 친척 중에 음악적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명인 명창을 많이 배출한 화순 태생인데요. 9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판소리 외에도 민요, 정가, 가야금, 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셨는데요. 그의 스승들이 많죠. 김명환, 성금년, 박록주, 박초월, 정흥민, 김숙자, 김열환 이런 분 좋은 스승을 많이 모셨습니다. 보성소리의 진수를 들려주는 분인데요. 2002년에 판소리 보유자가 되셨고요. 지난 2014년에 타계하셨습니다. 들려드린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 12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있었던 실황자료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대금과 구음이 함께하는 시남입니다. 구음도 하나의 악기가 되어 부르는데요. 그 조화가 매력적입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구음과 장구 연주로 구음과 대금 시나위 듣겠습니다.

구음과 대금이 함께하는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시나위와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을 전해주는 편성이고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으로 호남가 듣겠습니다. 호남가는 제주에서 호남 지역으로 와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답사하는 내용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노랫말이 특별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명을 풀이할 때 일종의 언어 유희의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다양한 지역을 두루 답사하는데요. 제주, 광주, 해남, 보성, 태인, 장흥, 순천, 고창, 나주, 운봉, 익산, 남원 등 다양한 지역 이름을 풀어냅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갔는지 노랫말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정열의 가야금 병창, 이성근의 장구장단으로 호남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달을 가다 단평 뒤에 저거 쓰지 허리로 이루노라 보세.
1: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제주 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양에 돋은 해는 보성에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다. 퇴인하신 우리 선군 예약을 장응하니 이런 식으로 사음보 노랫말로 호남의 여러 지역 이름을 언어 유희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사설을 들을 수 있었죠. 가야금 병창 호남가 강정열의 가야금 병창 이성근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6.25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조태일의 시 백목련꽃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목련꽃을 통해서 절망적인 현실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담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던 주먹밥이 목련꽃이 되는 순간은 결핍 속의 희망이고요. 우리 마음의 치유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76주년 6.25 주먹밥이 흰 목련이 되는 그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맑은 마음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1950년 전투에서 숨진 소년병 이우군의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소년병의 물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정재일의 연주 에필로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의 희생이 깃들어 있는데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그래서 누구도 소중한 일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 떠나봅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병자호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김용우의 노래입니다. 새 아리랑.

0: 김영우의 새 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계승범입니다.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병자호란이 일어난 배경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또 스스로를 그 황제로 칭하게 된,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성장한 그 배경도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조선이 이 청나라 황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명나라와의 부자 관계를 맺게 한 바로 그 국가의 정체성 문제까지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 복습할 겸 병자호란이 일어난 그 핵심적인 배경, 요걸 간단히 다시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그 배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한 거죠.
0: 네.
1: 그 황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천자의 의미라는 거고, 자기가 천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늘이 나를 지명했다. 천명을 네. 나에게 주었다. 나 이외에는 전부 내 밑에 꿇어라.
0: 네.
1: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그게 조선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 조건이었죠.
0: 그렇죠.
1: 왜냐하면 명나라가 천자인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그 강도, 지난번에 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네.
1: 강도한테 나가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당신이 천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도 쉽지 않고요. 또 당시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이념의 근간을 스스로 저버린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0: 그러네요.
1: 그 후폭풍이 국내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지경이건 왕조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병자호란이 발생했던 것이죠.
0: 예.

0: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이 병자호란이 그 조선 그 이후의 역사에까지 엄청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 계기가 있다.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다고 예고를 해주셨었거든요.
1: 네.
0: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0: 예.
1: 그러니까 삼전도 항복이 엄청난 충격인 건 우리가 이제

0: 이 삼전도 항복을 그냥 아니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뭐
1: 네.
0: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니? 하고 변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인조가 청나라 홍타이지에게

0: 돈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기 의식화 교육을 학습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만이 진짜 현실에서 청나라를 우리가 원수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기 의식화 교육을 학습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만이 진짜 중화 문명을 간직하고 있어.
1: 아.
0: 이런 자위를 한다거나
1: 예.
0: 우리나라만이 진정한 유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사조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1: 예.
0: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는 청나라에 사신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사신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조선 바깥으로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창문을 다 닫아버리는 시기가 조선시대 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예.
0: 다 오염됐다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예. 그 과정을 좀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는 적군이 이제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면 청나라 군사는 위에서부터 조선을 압박해 오기 그렇죠. 시작했던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정묘호란 때는 빨리 강화해서
1: 예.
0: 조선을 후금에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호 국가로 바꾸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하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요.
1: 예.
0: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조선에게 야 우리 강화하자 먼저 말한 쪽이 후금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병자호란은 침공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1: 네.
0: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인조의 항복을 직접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1: 네.
0: 온 나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선왕이 천자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1: 네, 네.
0: 이번의 목적은 강화가 아니라 인조를 붙잡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남아합니다.
1: 아.
0: 이미 그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참고할 게 고려 때에도 뭐 항상 북쪽으로부터 침공이 많은데 대부분 산성에 들어가 피하잖아요. 일단
1: 네네.
0: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려나 조선의 국경 수비대를 그냥 방치한 채 한양을 점령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퇴각을 해 나갈 때.
1: 아.
0: 퇴로를 막힐 수가 있는
1: 그러네요.
0: 건데.
1: 그러네요. 퇴로를 확보해둬야
0: 그렇죠.
1: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때 홍타이지가 밀고 내려오는 병자호란 때는 조선의 군사력은 우리가 산성 몇 개 그냥 가만두고 남진을 계속해도 우리가 돌아갈 때 조선 국경수비대는 우리의 퇴로를 막을 능력이 안 돼.
1: 네.
0: 그거를 정확히 알고 내려온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서 닷새 만에 한양까지 내려옵니다.
1: 그냥.
0: 엄청나게 내려오죠.
1: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목표가 이제는 인조였기 때문에 인조가 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이 청나라의 군사력 때문에 강화도로 이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남한산성에 들어가게
0: 그렇죠.
1: 된단 말이죠.
0: 그렇죠.
1: 이 과정과 이게 이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0: 그러니까
1: 걸까요?
0: 당시 그러니까 청나라가 전략을 잘 짰어요.
1: 예.
0: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1만 명, 2만 명 이런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오면 전쟁이다 해가지고 봉수대에서 봉화가 올라가고 난리 나겠죠.
1: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한 500명 정도의 선발대를 말을 태워서 빨리 보내고 순차적으로 뭐 2천 명, 4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 평안도 지역에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1: 네. 얼마 없네. 네,
0: 한 600명이 지나가는데 좀 급하게 지나가네.
1: 예.
0: 근데 이게 정묘호란 이후에 강화를 한 다음부터는 서로 무역을 하는데 청나라 상인들의 규모도 그쯤 돼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냥 상인들이 뭐 좀 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
1: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0: 봉화도 제때 안 올라오고요.
1: 아.
0: 나중에 이제 화급하게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미 적의 선봉대가 벽제. 까지 왔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강화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가다가 급습을 당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새벽부터는 왕족이라거나 뭐 그 후궁들,
1: 예.
0: 식솔,
1: 네.
0: 사대부 집안의 그 식솔들이 건너가는 건데 왕은 점심 먹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빠져나와서 남한산성으로 급히 들어가 버린 것이죠.
1: 아. 그렇군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척화파와 주화파 논쟁도 네.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0: 계속 이어집니다.
1: 굉장히 인조가 이 안에서도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인조였다면 교수님께서
0: 네.
1: 척화파와 주화파의 주장 중에 어떤 선택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0: 당연히 주합하죠. 일단 내가 살아야죠.
1: 네.
0: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 예.
0: 정강의 변,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이 한 500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청나라의 조상인 여진족, 여진족이 중원에 들어가서 송나라를 붕괴시키고
1: 네.
0: 송나라의 마지막 두 황제를 포로로 붙잡아서 지금의 저기 그 송화강까지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반지하 우물에 가뒀다가
1: 네.
0: 거기서 죽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기억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광해군도 누르하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 이유, 인조도 내심 후금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계속 버티다가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면
1: 네.
0: 무슨 일이 벌어지나? 500년 전 정강의 변 제2탄이
1: 2탄이, 네.
0: 벌어지면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내가.
1: 예.
0: 그러니까 지금 남한산성까지 들어온 상황이 되니까 인조는 솔직하게 그동안 자기를 잘못된 길로 오도했던 이 척화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1: 네.
0: 심해지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왔잖아요.
1: 예.
0: 그렇다고 내가 직접 나가기는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그러니까 참 이도저도 하기가 힘든 이런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사실 인조가 이제 항복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신하들이 먼저 청나라에 어떤 답서를 보내게 된다면서요.
0: 그러니까 먼저 누르하치가 이제 도착한 다음에
1: 예.
0: 먼저 성 안으로 이제
1: 홍타이지가.
0: 준엄한 편지를 보냅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막을 힘이 없으니까
1: 네.
0: 우호적으로 홍타이지 마음 상하지 않게 충순한 표현을 써서
1: 예.
0: 답서를 보내는 거죠.
1: 네.
0: 이 편지가 대여섯 차례 왔다 갔다
1: 아,
0: 해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우리 쪽의 주장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왕이 직접 나가서 항복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1: 그럼요.
0: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별별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청나라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 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아직 좀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알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반성문을 써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서, 항복하는 서신을 직접 써서 황제 폐하한테 올릴 테니까 너그러우신 황제 폐하께서는 그 항복문서, 반성문을 수령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1: 네. 노여움을 거두시라 이런
0: 거두시고
1: 거네요.
0: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1: 예.
0: 것이죠. 근데 이게 먹힐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할 거라면 그냥 자기 부하 장수 한명 내려보내서
1: 그렇죠.
0: 반성문 받아오면 되는 거죠.
1: 근데 홍타이지가 직접 내려온
0: 내려왔죠. 그러니까
1: 상황이었잖아요.
0: 뭐
1: 예.
0: 한마디로 거절당하니까 다음에 이제 조선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 그럼 그러지 말고 알았다. 그건 우리가 생각도 좀 심했다.
1: 네.
0: 우리가 더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겠습니다.
1: 예.
0: 세자로 하여금. 역시 거절당합니다.
1: 예.
0: 왜? 그거 항복받으려고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 바쁜 양반이. 자, 그럼 그러니까 또 후퇴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왕이 항복을 하겠는데
1: 네.
0: 직접 내려가는 건좀 면해 주시고 우리가 남한산성 성벽 위에 왕이 올라가서
1: 네.
0: 저 밑에 천막을 텐트를 치고 있는 홍타이지 황제 폐하께 허리를 굽혀
1: 예.
0: 절을 하는 것으로 항복의식을 좀 퉁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1: 예.
0: 근데 역시 거절당하죠.
1: 아.
0: 그러니까 청나라 쪽은 뭐냐면은 너희 왕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내려와라 이거예요.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1: 예.
0: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강의 변 제2탄이 나올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무조건 항복인데 약간 조건이 붙는 게 홍타지가 먼저 그래요. 네가 내려와서 나에게 구두례를 하고 정식으로 항복을 하면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 너의 왕조와 너의 왕위를 내가 계속

0: 너가 할 수 있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 신하들이 못 믿어요. 예. 야, 저거 오랑캐 말을 어떻게 믿냐.
1: 예.
0: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홍탈지가 남한산성 밑에까지 온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1: 네네.
0: 특히 혼자 내려왔나요? 온 세상 국가 대표들을 다 끌고 내려온 거예요.
1: 아.
0: 결과적으로 예. 이제 그 조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왕이 직접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원래 누르하치 시대 때 여진족의 전통 관습을 보면 항복하러 나오는 적의 추장은 빈 관을에다가 끈을 묶어서 그 끈을 묶어서 허리에 동여매고 빈 관을 끌고 나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내가 살고 죽고는 당신의 처분에 달려 있어이다.
1: 예.
0: 그 뜻인데
1: 예.
0: 너무나 치욕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신하들이 좀 로비를 해서 여진족 관습대로 항복하는 거는 면제를 받아요.
1: 네.
0: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국왕이 직접 내려와야 한다. 이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인조가 직접 성 밑으로 내려가서 그 추운 날 치욕에 그 고두례를 하면서 항복을 올린 것이죠.
1: 예. 그 고두례라는 게 그러니까 309 고두례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땅에 찍기를 세 번 그렇죠, 반복한다.
0: 그렇죠. 그게 한 세트가 되는 것이고 그걸 세 번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1: 예.
0: 그 이마로 땅을 찢는 소리가 쿵 하고 나야 좋다고 했는데 쉽지 않으니까 이미 한나라 당나라 그때부터 이미 그냥 이렇게 예법으로 바뀐 거예요.
1: 아 근데 이 시점에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대한 명에게 이런 지경에까지 왔으면 조금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요.
0: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분론에 너무 빠진 것도 맞는 설명인데
1: 그렇죠. 예.
0: 제 이제 문제 제기는 그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현실적이냐? 권력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1: 네.
0: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현실적이냐? 갑부 재벌들이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똘똘한 지배 엘리트, 당시 양반 사대부 신료들이 왜 과연 바보라서 헛된 명분에 빠졌을까?
1: 그러니까요.
0: 이런 질문이죠.
1: 네.
0: 이거는 자꾸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념을 전면에 내세운 건 맞아요. 쉽지 않죠. 왜냐 이념 국가니까. 그러나 척화를 해야 양반 중심의 유교 지배 질서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선전도 항복을 했단 말입니다.
1: 예.
0: 이미 전 시간에도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지금 유교 국가 조선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광해군보다 특히 더 심하게
1: 네.
0: 몇십 배 이상으로 명나라를 배신한 극악한 패륜행위거든요.
1: 예.
0: 자기 아버지를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1: 네.
0: 하고 지금 강도 앞에 가서 부인한 거잖아요.
1: 거죠.
0: 그래놓고 국내에 와서 국민 여러분 충효를 잘 실천해야죠. 라고 하면 그게 지가 먹히겠어요?
1: 예.
0: 아닌 거. 그래서 이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10년쯤 흐른 다음에 그 유명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해하기 좋게 요약한 게 있어요.
1: 네.
0: 효종한테 독대에서 올리는 거예요.
1: 예.
0: 뭐냐면 이걸 현대 말로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송시열이 효종한테 하는 얘기, 인조의 아들이죠. 전하, 저 삼전도 항복을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더라고 하는 자, 현대어입니다.
1: 네.
0: 상황 논리로 변명하신다면
1: 예.
0: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럴 거예요. 이제는 쌍놈이 양반한테 무조건 충성하지 않을 거예요.
1: 예.
0: 노비가 주인한테 무조건 순복하지 않을 거예요.
1: 예.
0: 신하가
1: 예.
0: 임금님께 무조건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모든 게 다 상황 논리로 바뀌니까요.
1: 그러네요.
0: 이게 송시열의 진단서예요.
1: 예.
0: 척화를 한다고 해도 왕만 끌려갈 수 있겠지. 정강의 변처럼.
1: 네.
0: 한양에 떵떵거리던 양반 사대부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이지 조선 왕조, 왕조 바꿀 수 있어요. 왕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정권 바꾸면 돼요. 나의 양반 독점적인 기득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몇몇 열사가 나와서 척하 외치다가 청나라에 끌려가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훈장을 달아주면서 우리는 척하야, 청나라는 오랑캐야.
1: 네.
0: 우리만이 중화 운명을 간직하고 있지. 그런 선전을 내부의 국내 정치 선전을 거기에 올인을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서 나온 게 효정 때 북벌하자고 하는 것도 당시 북벌이 가능하냐.
1: 예.
0: 삼척동자도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를. 혹시 이거 들으시는 일반 시청자분께서도 아, 그때 북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0: 이거는 계란으로 발치기 같은 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북벌하자고 하는 거는 사대부의 민심이 끝나면 왕조가 망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에 흩어진 민심을 규합하기 위해서 북벌이라는 깃발 아래 사대부들을 모으기 위한 거죠.
1: 예.
0: 비유하면 6.25 전쟁 끝나고 이승만 행정부가 한 게 뭐예요? 전쟁의 피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북벌 북진 통일을 또 외쳤어요.
1: 네네.
0: 아니 지금 3년 동안 폐허가 됐는데 북진 통일할 힘이 어디 있어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이 동족 상잔 6.25의 피폐한 참상
1: 예.
0: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계속 자유당 행정부 정권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 그렇죠. 북진해야지 북진해야지.
1: 네.
0: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정치 이념이 되는 것이고
1: 네.
0: 북벌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송시열의 그 진단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예리한 양반 사대부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1: 네.
0: 그렇게 북벌과 우리만 중화 문명이야 이런 얘기하고 외부의 창을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공했죠. 조선 후기 200년 이상 양반 유교적 지배질서를 굉장히 강력하게 철옹성처럼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고립돼 나가는 것이죠.
1: 예. 와, 흥미진진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못 끊었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우재의 검은고 붉은

0: 바구제의 검은 고 연주 붉은이었습니다. 자, 인조가 홍타이지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의 이야기와 또 그 치욕적인 순간이 이후 조선의 역사에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슬쩍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잠깐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실 홍타이지가 말씀 주신 대로 남한산성 바로 아래까지 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리고 당연히 막강한 그 군사력을 뒤에 두고 그런데도 인조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그게 이거는 제가 뭐 홍타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황상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홍타이지의 궁극적 목적은 이제 목표는 명나라를 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계속 성 위로 올라올 수는 없고
0: 네.
1: 말에서 내려서 올라가서 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끝까지 싸우자 그러면 조선군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끝까지
0: 네.
1: 싸우겠죠.
0: 예.
1: 그럴 때그 청나라 병사들의 그 병력 손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더군다나 기마술에 능숙한 부대가 높은 산성을 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0: 네.
1: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가 남한산성 쪽으로 가한 좀 위협적인 공격은 대포를 쏴 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고
0: 예.
1: 두 번째로는 역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그 천자, 속된 말로 천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죠. 내가
0: 홍타이지가
1: 천자인데
0: 예.
1: 내가 여기까지 왔다.
0: 예.
1: 실제로 남한산성에 들여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는 천명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네가 내 명에 따르지
0: 응답해야지.
1: 않는다면 너는 지금 나한테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거역하는 거야.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말로 달래서 직접 성에서 내려오는 그 광경부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상에 생중계 나가는 겁니다.
0: 예.
1: 그 높은 송파 하나로 높은 단상을 만들어 놓고 홍타이지가 있고 좌우로 쫙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1월 말쯤 답사를 가보시면 아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0: 예.
1: 아래에서 성벽이 보이고 성에서도 아래가 다 보여요.
0: 예.
1: 인조 일행이 내려오는 거를 멀리서 주시하고 있겠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의 월드컵처럼 생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 대표가 그걸 보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 보고서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야, 그 강화동 고구려의 후예를 이렇게
0: 제발.
1: 굴복시켰네.
0: 아, 그 홍타이지가 최후 통첩을 하면서 이제 인조에게 항복해라 서신을 보냈다고
1: 네.
0: 하셨잖아요. 그때 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 부들부들 떨죠. 부들부들 떨고 신하들은 통곡하기도 하고.
0: 예.
1: 그렇지만 대안이 무슨 뾰족한
0: 없으니까.
1: 해결책이 돌파구가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올려오는 군대들이 남쪽에서 막 몰려온다고 하지만 올라오다가 다 각개 격파당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와보니까 여의치가 안 돼.
0: 예.
1: 그러니까 아예 남한산성에 접근도 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그냥 주둔만 하고 있고
0: 네.
1: 이런 상황이니까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식량도 떨어지고 추위는 심하고 사기는 땅바닥을 치고 심지어 남한산성을 지키는 병사들 중에 일부가 왕과 대신들한테 대들기도 해요. 이러려고 지금 여성도 들어왔느냐.
0: 예.
1: 지금 동상 걸려 죽고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가 왕이면 빨리 나가서 항복해라. 그런
0: 네,
1: 얘기거든요.
0: 압박을 가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자, 그런데, 결국 삼전도로 향해서, 바로 그곳에서 삼배 구고두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황제를 대면할 때 취하는 그런 인사법인데, 홍타이지를 바로 앞에 두고 세번

0: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조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모습을 모든 신하들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1: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0: 그런데
1: 홍타 이제
0: 예.
1: 그 계획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0: 그런데 이제 더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한 부분을 살펴보면 심지어 그 입고 있던 권룡포도 벗고 내려오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의식의 자리에서는 왕이 입고 나가는 권룡포인데
0: 예.
1: 그걸 입고 내려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굴복하는 거고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죄인의 몸으로 나와라 이런 거예요.
0: 너무 진짜 너무 충격과 트라우마가
1: 그렇죠.
0: 큽니다.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여진족들의 관습이기도 한데 빈 관을 끌고 나오는 거 외에도 일단 항복하러 오는 사람은 정식 복장을 하고 나오질 않아요.
0: 예.
1: 이를테면 군복을 입고 있다고 치면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죠.
0: 네.
1: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거는 아직 싸울 의사가 있다는 의미가 될수
0: 아,
1: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군복을 벗고 일반복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나와.
0: 예.
1: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조선의 인조가 군복은 입지 않고 있었지만 평상시에 융복이라 그래갖고 그게 일종의 이제 군복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이렇게 중요한 의식인데 권룡포 혹시 입고 나올까 봐.
0: 와,
1: 그거 입으면 안 돼.
0: 그것까지도,
1: 그거
0: 예.
1: 입으면 안 되고 평상복으로 입고 나와.
0: 근데
1: 그렇게 얘기하는
0: 홍타이지가
1: 거죠.
0: 더욱더 잔인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치욕적인 의식을 마치게 한 이후에 이걸 또 기념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 그렇죠.
0: 그 서울 송파구 지역에 있는 곳에 삼전도비를 세우게 하는 일까지
1: 네.
0: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1: 그것도 제일 앞에 비라는 게 주로 이제 앞면과 뒷면에 실제 본문 내용들을 많이 쓰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보면은 당시 청나라가 우리는 그냥 여진족의 만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주라는 말을 홍타이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여진이라 그러면 주첸이라는 표현인데 그 발음으로. 근데 이게 워낙 야만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진 그러면 그게 일단 비하하는 뉘앙스가 무척 강합니다.
0: 네.
1: 홍타이지가 그게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미 청나라 제국 속에는 여진도 있지만 거란도 있고 말
0: 그렇죠.
1: 뭐다 있고 뭐 몽골도 있고 또 한나라 명나라 사람 온갖 종족이 다 섞여 있거든요.
0: 네.
1: 그 홍타이지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를 여진이라 부르지 마라. 여진이라고 하면 사형시키겠다. 그럼
0: 예.
1: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 묶어서 만주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0: 아,
1: 만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만주족의 핵심 조상은 여진족이지만 만주족의 의미는 무조건 여진족을 그대로 복사판은 아니고요.
0: 예.
1: 엄청난 다종족 제국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삼전도비 앞에 만주 문자가 있었어요.
0: 네.
1: 만주어를 씁니다.
0: 예.
1: 제국의 문자니까. 그리고 또 만주하고 만주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몽골족들이 있어요.
0: 네.
1: 그 몽골어도 문자가 있어요.
0: 예.
1: 몽골어로 또 똑같이 번역해서 씁니다.
0: 예.
1: 그 다음에 조선이 이제 한문을 쓰잖아요. 또 그리고 중국도 한문을 쓰고 그러니까 그 뒷면에다가 한문으로 또 번역해서 씁니다.
0: 예.
1: 그래서 만주 문자, 몽골 문자, 다음에 한문 요렇게 3개 언어로 새겨 놓은 것이죠.
0: 청의 신하가 되었다는
1: 그렇죠.
0: 내용을 그렇게 세 개의 언어로
1: 그렇죠.
0: 기록을 해두었다는
1: 그리고
0: 거네요.
1: 좀더 가혹한 게
0: 예.
1: 요 비문의 내용을
0: 예.
1: 조선더러 쓰라 그래요.
0: 아, 정말 이 집단적 트라우마 이거 어떻게 해결할
1: 그러니까
0: 수 있습니까?
1: 항복은 했지만 척화론이 절대 압도적이잖아요.
0: 예.
1: 서로 안 쓰려 그러죠. 왜냐하면 이거 쓰면 대대로 우리 가문에 치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0: 그렇죠. 예.
1: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가 써야죠. 그래서 이경이어라는 사람이 쓰죠.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뒤에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0: 네.
1: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당쟁도 심해지고 붕당이 갈리기도 할 정도로 심했어요.
0: 예. 자, 앞서서 저희가 병자호란을 살펴보기 전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건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풀어주셨었는데 삼전도 항복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1: 아, 그렇죠.
0: 예.
1: 이 삼전도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청나라와 조선 요렇게 양국 관계로만 본다면 뭐 조선이 참 치욕스럽게 항복했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병자호란도 동아시아라고 하는 국제 질서의

0: 지각 변동이 심해질 때 그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이 조선이란 나라가 명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위성 국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제 기억에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명나라에 지금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청나라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1: 예.
0: 쉽게 말하면 명나라 영역이 있고 청나라 영역이 있고 그 사이에 조선이 있는데 그동안 명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맹방이었던 조선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의 맹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 네.
0: 이거는 그 영역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지난
1: 예.
0: 뭐한 2, 3주 전에 한 얘기인데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북쪽의 몽골도 청나라로 넘어가고 동쪽의 조선도 청나라로 넘어가고
1: 네.
0: 청나라는 북동쪽에서 북경을 침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명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줄 나라들이 전부 청나라로 넘어갔는데
1: 네.
0: 그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삼전도 항복이죠. 병자호란이죠.
1: 예.
0: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겉모습, 몸집은 가지고 있지만 청나라 제국이 정말 마음 먹고 치고자 할때 옆구리가
1: 예.
0: 엄청나게 시리게 된 것이죠.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곧 명질서의 몰락을
1: 의미하는.
0: 예시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한 7년 뒤에 명나라가 붕괴돼 버리죠.
1: 자, 그러면 이 삼전도 항복 이후에 뭐 당연히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이 명과 조선의 기존의 질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군신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겠네요.
0: 넘어갔죠.
1: 예.
0: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현실적인 군사력에 굴복해서 그렇게 이제 천자와 군부를 바꾼 건데,
1: 예.
0: 속으로까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내가 직장 상사한테 엄청나게 깨졌다. 그렇지만, 그러면 직장 상사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지요?
1: 예.
0: 그러나 속으로는 이제 칼을 품거나 이제 부글부글 하거나,
1: 예.
0: 그래도 힘이 없으면 그날 한잔하고 스트레스 풀어야죠.
1: 그렇죠.
0: 계속 쌓아두면 미치니까.
1: 예.
0: 당시 삼전도 항복 이후에 조선이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항복했으니까 또 내가 천자잖아. 천명을 따라서 내가 명나라를 친다. 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군대 보내야지. 이런 요구가 엄청나게 오는 거죠. 이거를 조선이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처음에는 몇번 이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전란이 많아서 너무 피폐해서 힘이 없다.
1: 예.
0: 우리가 가봤자 괜히 민폐만 끼친다. 지금 말로 말하면.
1: 예.
0: 그 홍타이지가 한 두세 번은 봐줘요. 봐주는데 계속 거부하는 게 일상이 돼버리네.
1: 예.
0: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막 조선의 영의정, 좌의정 막 심양으로 잡아가기도 하고
1: 근데
0: 겁박을 하니까 이제 할수 없이 보내긴 보내죠.
1: 그럼 그 사실 배경에는 그러니까 조선이 겉으로는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세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 명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가요?
0: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사를 봐도 쉽게 마음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행동을 바꾼다고 해도 내 속마음까지 바뀌지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억지로 이제 요소 지역 전선으로 조선군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어떤 일화들이 남아있냐 하면 조선군이 왔으니까 선봉에 세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싸우나 보자. 그러니까 조선이 총수병, 총 쏘는 사람들이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유명했는데 지금도 뭐총
1: 네, 사격.
0: 활을 잘 쏘잖아요.
1: 네.
0: 그 총소리가 나고 화약 연기가 나와야 아 쟤네들이 열심히 싸우는구나 알잖아요. 내가 허공에 대고 쏘았다 이런 기록들이 일부 있고요. 그걸 인정받으면 귀국한 다음에 훈장 받고 열심히 싸우면 비난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심지어는 주화파인 최명길도 이제 조선이 수군이 좀 괜찮은 편이니까 수군들도 많이 동원을 시키는데 청나라가 지금

0: 어제를 친다 그래요.
1: 예.
0: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1: 예.
0: 조선도 같이 와. 이 정보와 이 요구와 함께 우리가 언제쯤 명나라가 주둔하고 있는 어디를 치겠다.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그럼 이거를 서해 바다를 건너서 명나라한테 몰래 전해주곤 했어요.
1: 역시 이중외교가 그렇죠. 이루어졌던
0: 거네요.
1: 그렇죠.
0: 이게 최명길도 그랬고요. 예. 조합파의 화신이라고 하는 최명길도 그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임경업 장군
1: 네네.
0: 이런 양반들도 다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했죠. 그러다가 그게 털로가 나가지고
1: 예.
0: 최명길은 심양에 끌려가기도 하고 임경업은 또 임경업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도망쳐가지고 명나라에 망명도 하고
1: 뭐
0: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1: 예. 자, 그 병자호란을 겪은 뒤에 그렇게 아버지처럼 여겼던 이제 명나라의 위세가 꺾이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이 황제의 새로운 황제와 아버지가 있습니다만 가슴 깊이 그 군신 관계에 있었던 그리고 아버지로 여겼던 명이 멸망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태양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조선은 어떤 식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갔는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0: 그게 이제 그 앞에서 잠깐 운을 떼어드린 적은 있는데
1: 예.
0: 정확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 두 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 내막을 잘 모르는 제3외국인이 볼 때는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나 청나라나 조선의 관계나 거의 똑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0: 차이점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1: 예.
0: 왜? 항상 조공 잘 바치고 사신 잘 보내고 책봉 따박따박 받고
1: 네네.
0: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는데
1: 네네.
0: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 하면 명나라 때는 우리가 마음을 명나라한테 우리가 스스로 활짝 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1: 그렇죠.
0: 명나라를 통해서 외부 문물을 수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열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청나라에 대해서는 겉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거는 똑같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1: 네.
0: 조선시대 후기 때 뭐 박지원, 박재가 해가지고 북학파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그것만 배우니까 아 그랬나 보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1: 네.
0: 그들이 오히려 좋게 말해서 아웃사이더, 속된 말로 왕따가 될 정도로 전혀 18세기 후반 조선 그 지식인 사회에서 충격을 주기가 여의치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국내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주로 국내 문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해가지고 뭐냐 하면 이제 그 잠깐 오늘 떼어들었지만 뭐 북벌을 하자. 왜 그렇게 해라도 해야 우리가 이 트라우마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자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 예.
0: 근데 그것도 이제 한 30년 지나면 청나라가 완전히 통일을 하고 명나라 영토의 2.5배를 차지해버리니까
1: 네네.
0: 이제는 국내용일지라도 북벌을 하자 이런 얘기가 시의성을 완전히
1: 상실하는
0: 상실해버려요.
1: 예.
0: 이제는 어린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북벌의 시대가 가고
1: 네.
0: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까
1: 예.
0: 하다가 이제 그때가 숙종 때인데 숙종이 만든 게 숙종과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문명론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나라가 왜 망했냐? 뭐 대국이긴 대국이지만 약간 좀 잘못한 게 많지. 그렇지만 유교 문명은 명나라를 통해서 전수되어 왔어.
1: 네.
0: 명나라가 망하고 뒤를 청나라가 이었는데 청나라는 야만 오랑캐야. 그러면 고대 중국에서 공자 맹자부터 시작했던 유교적 중화 문명이 끊겼단 말이냐?
1: 네.
0: 아니지. 명나라를 거쳐서 지금은 조선으로 왔지.
1: 계승을 했지.
0: 그런 그 내부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쟤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지금 은퇴했으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옛날 그 김일성, 김정일 당시
1: 예.
0: 그때 주체 사상이랑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청나라가 구축한 국제 질서에 쏙 들어가 있는 덕분에
1: 네.
0: 조선시대 후기 어느 나라도 조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1: 예.
0: 그렇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그 청나라를 아주 야만 오랑캐라고

0: 비하하면서 우리만이 정말 문명국가야.
1: 아.
0: 이런 그 나르시시즘에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단순하게 약간 좀 맛이 간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비록 선전도 항복을 했지만 그거를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논리가 뭐냐? 우리는 북벌을 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이 유교 문명을 지키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양반 중심의 유교 질서, 지배구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이죠. 이게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대부분 해요. 내가 조국과 민족 차원에서 큰 거를 이룰지언정 내 권력의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멀리 갈거 없어요. 지금 뭐 요즘 정치 부대 보세요.
1: 그렇습니다.
0: 제가 생방송이니까 이런 말 쉽게 합니다. 저 은퇴했거든요.
1: 은퇴를 계속 내세우시면서 아주 용기 있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4주 동안 이렇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선의 역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신지 여쭙고 마무리를
0: 네,
1: 할까 합니다.
0: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은 사실 우리 귀에는 익지만 쉽게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주제인데요. 덕분에 이렇게 국악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생방송도 하면서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 상당히 좋았어요. 요즘 21세기 2020년대 전 세계적으로 공공역사학, 이른바 그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역사학이 유행하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역사학을 상아탑 안에 있는 역사학자만 혼자서 하지 말고 일반 소비자, 즉 일반인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나누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요새 박물관에서 다 이런 공공역사학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때 저는 이번 국악방송 이 기회가 저에게도 상당히 좋았고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1: 저희도 역시 진짜 역사책 속에만 숨겨져 있던 역사를 이렇게 공공 역사의 영역으로 끌어내줘서 메신저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셔서
0: 아유,
1: 감사하다는
0: 감사합니다.
1: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지금까지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4주 동안 아주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역사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학문이다. 계승범 교수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작곡의 영화 남한산성 OST 가운데 3배 9고두레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해가 되는 날이에요. 며칠 전부터 뉴스 화면에는 참전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광장의 모습이나 현충원의 빛바랜 묘비를 말끔히 닦아내는 손길들이 비치곤 하던데요.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라 어쩌면 조금은 익숙한 풍경으로 지나치기 쉽지만요. 그 묘비 아래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나날들을 끝내는 보지 못한 이들이었을 거예요. 거창한 애국의 구호보다 내가 딛고 선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멈춰버린 시간 위에 세워진 것인지 잠시 고개 숙여서 그 무게를 헤아려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주연의 해금 연주로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빛바랜 사진첩을 들추듯 76회 전의 그날을 조용히 기억하면서 출발해봤어요. 요즘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멀리 있는 외국의 뉴스나 교과서 속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죠.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6월의 아픈 역사인 6.25를 잘 알지 못한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전쟁의 상흔을 모를 만큼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잊히는 역사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살짝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6월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프게 차오르는 현재 진행형의 눈물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동료들과 두런두런 나누는 수다도 참 귀하디 귀한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만큼은 바쁜 걸음 잠시 늦추고요.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이 평화로운 풍경들을 조금 더 고마운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광복의 노래로 Never 듣고 올게요.

잊지 않으리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에요. 네버 전해드렸는데요. 이광복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들이 있는데요. 참 돌이켜보면 아픈데 그럼에도 자꾸 꺼내어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6642님께서도 전쟁은 참혹하고 슬픈 이별을 남깁니다. 영원히 없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은 또 경험해봤으니까 지금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너무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정말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라는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오늘 음악들을 통해서 더 좀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고향의 봄 전해드릴게요.

0: 664이님께서 고향의 봄 연주 소리 들으니까 눈앞이 흐려집니다. 서럽고도 행복한 우리 노래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고향의 봄 전해드렸어요. 또 고향이 생각나서 더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2시간 좋은 음악, 좋은 글로 꽉꽉 채워드릴 텐데요. 먼저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가민경 작가의 수필 멋지다 중에서 일부분 나눌 텐데요. 굴곡진 인생 앞에서도 삶을 귀하게 품을 줄 알았던 그야말로 멋진 어른의 이야기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두문불출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 한 장의 음반 통해서 작년에 진행됐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이 바로 국악창작곡 개발사업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올해 벌써 20회입니다. 2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대통령상을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죠. 오늘 저녁 7시부터 국악방송 TV,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청취 바랄게요. 특히 국악방송 TV 채널, 유튜브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증샷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참여하시고 마련된 푸짐한 상품들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예술공간 더 유래 노래와 연주인데요. 애월의 아리랑 전해드릴게요.
1: 사랑하자. 지금 순간 살아간다. 지금 우리 힘을 주어 나아가자. 사랑하자. 우리 삶을 살아가자. 마지막처럼 동이 트네 기다린 순간.

오늘과 내일이 같다고 욕하지 마라. 내일의 태양은 또다시 차오르고 빛나기 전 어두울지니. 밤하늘 외로운 별 부러워 마라. 밝은 태양이 따스히 감싸줄지니. 품 안에 고요한 행복 스며

쉼, 그리고 한옥찻집.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외할아버지는 말수가 많다거나 표현이 다채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침묵이 더 자연스러웠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가 질문하면 답해주는 정도의 짤막한 대화만 오가곤 했다. 초등학생이 되어 처음 맞은 명절날, 안방에서 단둘이 씨름 경기를 볼 때도 그랬다. 삿발을 움켜쥔 선수들이 한참이나 힘을 겨루다가 결국 한 선수가 뒤로 넘어갔다. 패배한 선수는 얼굴 가득 아쉬움을 담은 채로 감독에게 가서 폭 안겼다. 그때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멋지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졌는데 뭐가 멋져요? 외할아버지는 호두 두 알을 굴리던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늘 그렇듯 어떤 질문이든 기꺼이 대답해주겠다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말이다. 이기고 지는 건 한순간일 뿐이야. 저 땀을 좀 봐라. 얼마나 멋지냐. 분명 다정한 말투였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날카롭게 내 가슴에 박혔다.

외할아버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듯 자신만만한 청년이었다고 했다. 사대문 안 유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다. 절대 음감과 묵직한 저음은 할아버지의 자신감이었고 성악가가 되겠다며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은 일본인 아내를 맞으라 했다. 아마도 식민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른들이 택한 방법이었을 터였다. 할아버지

나는 집안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 대가로 집안에 더 이상 발을 들일 수 없었다. 무대도 관객도 후원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독립운동 자금을 몰래 나르는 운송책이 되었다가 6.25가 터지고는 손에 총을 들었다. 휴전 후에 늦게라도 꽃이 피는 줄 알았지만 아무로 부인을 떠나보내고 어린 외동딸과 단둘이 세상에 남겨졌다. 생활은 팍팍했다. 부인을 잃은 지 오래지 않아 본인도 대장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말년에 다시 찾아온 피부암은 고약하게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고야 말았다. 멋지다. 이 말이 과연 단순한 감탄사였을까? 어쩌면 그 세 글자는 거친 인생 가운데 자신을 다독이는 마법의 언어이자 제멋대로 흘러가는 삶을 품어 안으려는 처절한 다짐이었을지 모른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입버릇처럼 읊조리던 그 말이. 삶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어도 끝내 잃지 않았던 한마디. 그렇다. 삶은 멋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영섭 작곡의 만월 전해드렸어요. 빛도 소리도 없는 땅에서 달이 차올라 만월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한 음악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감인경의 멋지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작가가 들려주는 외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내고도 경기에서 패해 고개 숙인 이에게, 그리고 지나온 자신의 거친 삶을 향해 나지막히 멋지다라고 읊조리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뭉클하게 다가오죠. 화려한 무대와 박수 갈채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연이어서 밀려올 때 과연 우리는 삶을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원망하거나 주저앉기보다 그 속에 새겨진 그 땀방울의 가치를 알아보고 묵묵히 품어 안으려고 했던 그 마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큰 울림을 주게 되는데요. 비록 뜻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지치고 뒤로 넘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버텨낸 나 자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가 아닐까 해요. 감인경 작가의 수필, 멋지다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세상이 어둡더라도 너의 순수한 마음과 꿈을 잃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정의를 잃지 말라는 이육사 시인의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한 곡이에요.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소년에게 전해드리죠.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소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그 힘든 시절에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한오백년인데요. 윤나금의 아쟁, 이와사케 다이스케의 피아노, 홍순달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해볼게요.

한오백년 듣고 오셨어요. 윤나금의 아쟁, 이와사케 다이스케의 피아노, 홍순달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마루 오늘 1부 끝곡은요. 조주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인데요. 신민요 사철가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중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버리

2부 첫 곡으로 범 내려온다 전해드렸어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이 곡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범 내려온다가 몇 번 나올지 한번 세봐야지 하면서도 항상 그냥 들으면서 또 흘려보내는 범 내려온다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고요. 자, 목요일 2부에는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문불출에 또 어떤 유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이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이곳으로 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부에서도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 국악창작곡 개발사업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가 있는 날이죠. 올해로 20번째를 맞았어요. 2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대통령상을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국악방송 TV,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청취 바랄게요. 특히 국악방송 TV 채널,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들은 인증샷 이벤트 있으니까요. 여기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상품들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아, 김인설님께서 축구 1대0으로 졌지만 우리 선수들 잘 싸웠어요 하시고 두꺼비님께서 역시 축구 얘기하시면서 일 끝나면 한잔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되면서 조 3위를 기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32강 진출이 이제 사라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노려봐야 되는데 남아있는 조 경기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32강 또 진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한번 거기 기대를 해봐야죠. 근데 뭐 사실 그동안의 경기로도 즐거웠잖아요. 우리 응원하고 신나고 모처럼만의 막 활기 열기 이런 거 느꼈으니까 그 또한 감사하다 생각하고 우리 선수들 격려하면서 그래도 32강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한번 하고 기운을 몰아 봐야겠네요. 차차옹의 노래와 연주로 낭만 도채비 준비해봤어요. 도채비는 도깨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가슴속 응어리를 풀고 신나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제주로 내려온 낭만적인 도깨비의 여행 이야기를 담았는데 형제 도깨비들은 산을 지키면서 잘 나가는데 막내 도깨비는 초라한 차림에 떠돌이 신세지만 제주 바다를 건너와서 제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조상신들을 만나서 제주의 풍경을 유람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자유롭게 떠돌면서 자연과 조상들의 기운 속에서 아주 신명나게 살아가자는 낭만을 노래한 곡이에요. 낭만 도채비 전해드려요.

땅에 삼천기덕 일만재기 궁전궁납 소리를 흘리느냐. 해튼 국도 국이우다. 탈튼 국도 붕에올라. 팔만국 십이제국 국을 가르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홍대 롤링홀 없어 없어 하저 하옵신데 제청신도업으로 제일입니다. 예.

0: 방군 선아
1: 알로 사는 방군 선아
0: 허늘 꽃은 애기씨 선아
1: 허늘 꽃은 애기씨 선아
0: 해정 꽃은 고령 선아
1: 해정 꽃은 고령 선아
0: 파파도로 마라도로 노자마던 노사 오빠매기 알바매기 본지 얼음에 놀던 두상 범공에 외딴봉에 메리봉에 놀던

차차옹의 노래와 연주로 낭만 도채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여성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인데요. 어깨가 앞으로 쭉 처져 있고요. 걸음걸이도 그냥 터덜터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정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상당히 지쳐 보여서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요. 어깨를 뒤로 쭉 펴면서 자세를 바로 잡아서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정말 신기해요. 순식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그 모습 보면서 사람의 자세와 걸음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달았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덥고 지칠 때면 우리도 모르게 좀 축 처져서 힘없이 걸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걷다 보면 남아있던 에너지마저 다 좀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던데요. 이럴 때일수록 허리를 좀 곧게 펴고요. 내딛는 발걸음에 힘을 싣는 것만으로도 내 안으로 좋은 기운들이 다시 차곡차곡 모여드는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결국 내 몸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곧 일상을 마주하는 내 마음가짐을 곧게 세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깨 활짝 펴고요. 좀 더 당당하고 활기찬 걸음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비오의 연주로 날아라 풍뎅이 듣고 옵니다.

아비오의 연주로 나라라 풍뎅이 전해드렸고요. 영디바라기님께서 결과를 인정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태극전사 잘하셨어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 새 경기 통해서 즐거움 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공은 둥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남아있는 희망을 한번 또 가져보네요. 7654님께서 음악마루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공연 소식 전하고 싶어서 문자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27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한옥마을,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 프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대요. 오전 10시 30분에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호랑바위, 또 오후 2시에는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 공연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주 한지로 만든 인형과 전주 설화를 담은 전통 인형극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공연이니까 보러 오세요. 공연은 무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좋은 정보 전해주셨네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27일 토요일에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공연이라고 하니까 또 전주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게 한지거든요. 전주 한지로 만든 인형, 또 그 설화를 담은 전주 설화를 담은 인형극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는데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전주에 계신 분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에 전주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들러서 보고 가셔도 좋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 낭만 여행 전해드릴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마루야, 주말 내내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야?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지 알아?
1: 미안. 내가 요즘에 밀린 OTT 시리즈에 완전히 꽂혔거든. 금요일 퇴근하고부터 꼼짝도 안 했어. 그야말로 두문불출.
0: 팔불출인 건 알았다만 웬 두문불출? 그리고 네가 지금 드라마 볼 때야? 자꾸 사람을 만나야지.
1: 주말엔 나도 쉬어야지. 배달 음식 시킬 때 빼고는 꼼짝도 안 했더니 너무 좋던데? 나는 두문불출이 편해.

쉬는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에 푹 빠져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 제대로 두문불출한 순간인데요.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한 곳에만 꼼짝없이 머무는 상태를 두고 흔히 두문불출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친근한 이 단어 속에는 조금 특별한 역사적 사연이 숨어 있어요. 이 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 유래가 함께 전해지는데요. 원래 문을 닫고 외부 접촉을 끊는다는 표현 자체는 중국의 사기나 고전에서 이미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우리에게 세상과의 왕래를 완전히 끊는다는 더 강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 건 바로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인데요. 조선이 새롭게 건국됐을 때 새 왕조의 벼슬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자 했던 선비들이 있었죠. 이들은 지금의 개성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골짜기로 한꺼번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세상과 인연을 끊어버렸는데요. 일부 전승에서는 이들을 두고 두문동 72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 왕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두문동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던 선비들의 일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늘날의 두문불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말의 뿌리는 머나먼 고전이었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깊은 뜻은 조상들의 단단한 지조와 연결되어 있다니 이 단어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죠?

구교임외 여러분의 연주로 묵향 전해드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의 두문불출. 오늘은 이 두문불출 속에 담긴 이야기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마다하고 묵묵히 문을 닫아 걸었던 옛 선배들의 단단한 기계가 떠오르죠.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연결과 소음 속에서 조금은 피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언제 어디서나 버튼 하나로 서로의 일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눈만 뜨면 쏟아지는 연락이나 SNS 속 소음들에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가 좀 많죠. 그럴 때 잠시 휴대폰 멀리 두고 바깥 세상의 복잡한 관계망을 그냥 잠깐 꺼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만의 온전한 공간에서 숨을 고르는 자발적인 두문 불출이 필요할 때가 있다 싶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나 해야 할 일들에서 슬쩍 한 발자국 물러나서 오롯이 정말 소중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기분 좋은 휴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두문불출이었고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저도 두문불출하는 거 좋아해요. 영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냥 나만의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이게 행복이다 싶죠?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고고한 자태를 그린 곡 준비해봤어요. 무궁화 들으실 텐데요. 양성필의 대금, 김은주의 가야금, 박은미의 소프라노로 만나보시죠.

양성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무궁화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전주의 낭만여행도 음식여행도 맛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이 맛과 멋을 고장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국립국악원의 음악 준비했어요. 녹군의 소리 감상해 봅니다.

얘기인데요. 최근에 아는 분이 직접 가꾼 하지 감자랑 옥수수를 많이 보내주셨대요. 처음 귀농해서 땀 흘려 키워낸 결실이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지 짐작이 돼서 마음까지 든든하고 부자가 된 것 같더랍니다. 무엇보다 그 귀한 수확물을 기꺼이 나눠주신 그 마음이 참 고맙게 다가왔던 거죠. 좋은 것을 보면 먼저 떠올려주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이 아닐까 싶죠. 남은 오후는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성악과 정악의 멋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6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제16회 경제시조보존회 정기발표회가 펼쳐지는데요. 경제시조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0: 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성악으로 화려하기보단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특징인데요. 한음 한음에 깊은 정서와 여운이 담겨 있어 우리 전통 성악의 품격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서울 줄풍류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음악과 시, 예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던 풍류방 문화를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자리입니다. 경제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정악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음악의 깊은 미학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빠르고 화려한 음악에 익숙한 요즘, 잠시 걸음을 늦추고 서울 전통음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울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곡력으로 다져온 한 명인의 산조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6월 30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곡력 5 철가락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온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이 선보이는 다섯 번째 곡력 시리즈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내공을 바탕으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는 남도 특유의 선율과 정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조인데요. 남도 산조의 깊은 가락이 철연의 울림과 만나면서 힘있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동시에 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엔 이태백 명인이 직접 장구 반주로 함께해 더욱 뜻깊은 무대를 선사합니다. 한음 한음에 오랜 세월의 수행과 공력이 담긴 철가야금 산조의 진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독주에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우리 음악 축제가 찾아옵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201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다루름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들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문을 여는 개막 공연은 이한철 예술감독의 마침내 민요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 최수연과 함께 민요와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이고요. 강산회와 소리꾼 정복원이 함께하는 물고에선 록과 판소리가 만나 색다른 음악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 선우정아와 최지혜의 원의 노래, 하림과 구이임의 음악극 먼 아리랑 파트 2, 그리고 상자로와 안혜은이 함께하는 사는 일까지 각기 다른 색깔의 무대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 연희와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한 몽중유희, 록과 판소리가 만나는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블루그래스와 판소리의 이색적인 만남을 담은 노름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공연들도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김백찬과 김반장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 김수인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장마, 그리고 서희철 가단과 삼산이 함께하는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동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리 음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은 음악감독 유태평양이 직접 꾸미는 네, 다음 곡은요, 가 장식하는데요. 판소리와 자작곡 그리고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로 여우락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파투의 상사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0: 어디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때그때 감정을 알려주는 감정워치, 감정시계라는 게 나오던데요. 실제로 파는 거는 아니죠?
1: 파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드라마 장치로 쓰인 감정시계인데, 뭐 현재 시판 중인 감정시계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 감정시계라는 게 있다면 오늘 목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의 감정은 뭐라고 나올 것 같으세요?
0: 아무래도 목요일이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1: 피로,
0: 자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1: 아, 의견 워치가 아니라 감정 워치. 아니, 드라마 못 보셨구나.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이런. 왜 본인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세요?
0: 일단 눕고 싶다, 씻고 싶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1: 아, 눕고 싶다, 씻고 싶다. 네. 그게 감정인가요?
0: 아이고, 네. 아무튼 네네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또 인간의 감정은 마음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몸의 컨디션이 뇌와 함께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일체 유심조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 컨디션 좋고 기분도 좋으면은 스트레스나 짜증에도 좀 더 강할 수 있을 거예요.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네.
0: 자, 그래서 다정함도 친절함도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도 2시간 다정하고
1: 친절하게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온도의 초록들 듣고 왔어요.
1: 네. 자, 오늘은 제76주년 6.25 전쟁 1이기도 하죠.
0: 네.
1: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 용사들, 호국 영령들의 넋을 또 함께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6.25 우리가 기억해야죠.
1: 그렇죠.
0: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1: 네.
0: 또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날들도 많은데 일단 오늘 문자창에는 축구의 격분한 문자들이 좀 보입니다.
1: 네.
0: 네.
1: 뭐 이겼으면은 저희부터 아마 들떠가지고
0: 예.
1: 뭐 이런저런 뭐 말씀 여러분 막 이랬을 텐데요.
0: 네. 북중미 월드컵 네. 3차 조별 예선 남아공과 치른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어요.
1: 그러게요.
0: 예상 못해.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사실 조별 그 편성이 됐었을 때.
1: 네.
0: 1승 재물이라고 여겼던 남아공이었었거든요.
1: 네. 이거는 일단은 뭐
0: 잡고 가야 된다.
1: 디딤돌로 간다.
0: 네, 반드시 잡아야 된다.
1: 네.
0: 근데 1대 0으로 졌습니다.
1: 자, 오늘 참 기억해야죠, 오늘을. 네.
0: 오늘 아니 근데 아직
1: 6.25이기도 하고
0: 예, 또 6.25도 기억해야 되지만
1: 예, 남아공과 또 1대 0으로 예. 예,
0: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 네.
0: 조별 이제 예선에서 1, 2위는 자동 32강 진출이고
1: 네네.
0: 우리나라가 지금 3위잖아요.
1: 네, 그렇죠.
0: 3위끼리 이제
1: 그 경기를 해.
0: 경기는 안 해요.
1: 네네.
0: 이제 그 점수를 봐가지고 승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32강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1: 와, 그래요?
0: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0: 오늘 다행히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준 덕분에.
1: 와, 좋습니다.
0: 우리의 끈앞풀이 하나 생겼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끝까지 또 지켜봐야죠.
1: 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래저래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0: 네.
1: 한번 그런 어떤 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0: 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
1: 그렇죠.
0: 내가 기억하는 어떤 날이라든지 혹은 축하하거나 추억하는 기념일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 뭐 결혼 기념일부터
0: 네.
1: 뭐 아이의 생일, 부모님 생신 등등등. 뭐 날도 좋고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은 그런 날들도 있을 것
0: 네.
1: 같아서.
0: 예. 네. 우리도 기억나세요? 첫방 했던 그 순간.
1: 어, 그럼요. 화장실을 그때 한 10번인가 갔죠.
0: 2016년 10월 달이었죠.
1: 네, 네. 엄청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0: 화장실도 자주 가고요.
1: 네.
0: 그리고 눈이 바빴어요.
1: 어떻게
0: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1: 진짜.
0: 와.
1: 그런데 그 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0: 하고
1: 요렇게 요렇게 1초 2초가 진짜
0: 이게
1: 아, 무서웠었습니다.
0: 아, 그때 그 무서움도 우리는 기억하죠.
1: 네.
0: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억하는 어떤 날이 있으신지
1: 네.
0: 축하하고 추억하는 그런 기념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유롭게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 방송 스마트폰 앱 덩더 쿵으로 여러분들의 추억들, 기억하는 기념일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축구 저기 뭐 직원 이기건을 떠나서 네. 축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2년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0: 맞아요.
1: 몰려 나와가지고
0: 네.
1: 심지어 집에 있는 흰색 옷도 빨간색으로 염색 그 염색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나?
0: 예,
1: 아무튼
0: 예.
1: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빨간색을 맞춰 입고 붉은 악마가 되어서
0: 네.
1: 그때 그게 생각이 나요.
0: 맞아요. 상화 씨는 그때 대학생이었죠.
1: 그쵸.
0: 저는 고3이었었어요.
1: 네, 저 대학생이었거든요.
0: 고3이었었는데 입시고 뭐고 그냥 축구 보는 거야.
1: 제가 그때 왜 더 기억이 나냐면
0: 예.
1: 군대를 가려고 신청을 하려다가
0: 아하.
1: 요거는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0: 그래서
1: 미뤘어요.
0: 예.
1: 예, 예. 그걸 보고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0: 어떻게 레즈 입으셨어요? 레즈?
1: 어, 그럼요.
0: 그거 다 입고 다녔잖아.
1: 다 입었죠.
0: 저는 고3이라 못 입었거든요.

0: 그걸 아우 전그 되게 갖고 싶었었어요.
1: 아 그때 머플러를 우리 담당 PD는 또 가지고 있죠.
2: 이야 추억이니까.
0: 그렇죠. 에이.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2: 맞습니다.
0: 하지만 아, 또 갑자기 현실로
2: 자자자자 자. 좋은 자, 자.
0: 남아공 1대0으로 졌어요.
2: 아 그러니까 네네네. 아이 뭐 희망이 있으니까.
0: 예예예.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2: 자 뭐 첫 출근했던 날, 뭐 내 집 장만했던 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처음 독립한 날 뭐 네. 뭐 많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겨 주시고요. 자,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2: 국악 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 드립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0: 파투의 상사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잊지 못합니다.
1: 집도 나와.
2: 그쵸? 이거죠. 아.
0: 87년에 입대하셨군요. 이때면은 몇 년이죠?
1: 몇 년이라뇨?
0: 3년. 3년이잖아요.
1: 예.
0: 야.
1: 3년 6개월인가 3년인가?
0: 20대 그렇구나. 10년 중에 3년을.
1: 와.
0: 와.
1: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0: 그러게요.
1: 진짜.
0: 절대 잊지 못할 날인 것 같습니다.
1: 엄청 춥고 엄청 덥고.
0: 예. 11월 17일이면은 춥죠.
1: 엄청 춥죠.
0: 그 아마 네. 온기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냉기 이런 것도 다 네. 기억에 나실 테고.
1: 저도 생각이 나요.
0: 그날 마지막 먹었던 음식 뭐 이런 거.
1: 음식은 생각이 안 나는데
0: 네.
1: 훈련소 기간이 끝나면
0: 네.
1: 자대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조그마한 이제 그 군용 트럭을 타고 한 10명 정도 탑니다.
0: 네.
1: 저는 이제 최전방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0: 네.
1: 한 명씩 내립니다. 그러면 안녕 잘 가.
0: 훈련소에서 이제 5주 동안 친해졌는데
1: 에.
0: 이때 이별하는 거죠.
1: 이제 한 3명 남는데 어두워 이제.
0: 어두워. 끝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1: 나는 어디지? 근데 어두운데 누구 내려? 거기 내려요. 아 낯설고 어둡고.
0: 그렇죠.
1: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에.
0: 그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아 군대 얘기는 아 정말 약해.
0: 아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대 배치를 저도 이제 훈련소까지는 했잖아요.
1: 어 잘 가요. 안녕히 저 집으로 갈게 이거죠.
0: 저는 이제 집으로 갔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아, 6855님
1: 네.
0: 바투님. 저는 20년에 빌라 반지하 22평 집을 샀을 때 우와. 이 세상을 다 얻은 듯 엄청 기뻐서 잊을 수가 없어요 하셨어요.
1: 내 집을 장만했을 때.
0: 이야,
1: 대단하시네요.
0: 그게 반지하든 지상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죠.
1: 맞아요.
0: 이제 진짜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어떤 그 만족감이 크죠.
1: 와, 내 집이라는
0: 네.
1: 거. 이제 누구 눈치 안 봐도 된다라는 맞아요. 거.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
0: 흔히 말하는 벽에 못을 내 맘대로 박을 수 있다.
1: 맞아. 못을 박았냐고 집주인 할머니가 엄청 전화 오고. 아, 그때 생각이 납니다.
0: 그러게요.
1: 네.
0: 축하합니다. 9151님. 저의 추억. 돌싱인 나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허락해 준 시부모님 평생 기억합니다. 이제는 뭐 다 돌아가셨지만 제사 때 꼭 울음이 나와요 하셨어요. 이제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정도면은 꽤 이제 오래전에 재혼을 하신 것 같은데
1: 그러네.
0: 지금이야 돌싱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1: 그쵸,
0: 라고 사회적으로 그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1: 그렇죠.
0: 옛날에는 갔다 왔다 그러면 막 마을에서 뭐가 이상하다더라, 뭐가 잘못됐다더라,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막 뒷말들이 엄청 그래. 무성하잖아요.
1: 진짜 많이 걱정도 되고 겁도 나셨겠다.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괜찮아. 사람이 중요한 거야.
1: 아이고.
0: 이런 말씀을 해 주셨겠죠.
1: 아이고. 예. 진짜 눈물 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9832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네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 기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4월 12일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이셨는데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1: 어머니 생신 늦었지만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0: 사랑이 느껴집니다.
1: 4월달 참 좋을 때 어머님 또 생신이시네요.
0: 그러게요.
1: 같이 뭐 맛있는 거 드셔도 참 좋을 텐데 뭐 늦었지만 매일매일이 어머니 생신이다 생각하고
0: 네.
1: 안부 전화도 드리고 자주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0: 252 하나님. 남편 사업 첫 입찰 날이 기억이 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하자마자 여보 나 됐어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날 식구들 모여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1: 이야. 이거 입찰 이게 진짜 살떨린데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이게 아주 그 진짜 이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 됐다고 했을 때 그 감동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진짜.
0: 예.

0: 그 사업의 첫 입찰날이니까 그 전까지 사업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사라졌을 텐데 이런 입찰
1: 옛날에는 지금 아니고
0: 공을 이제 많이 들였었어야 되거든요.
1: 네.
0: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계에서
1: 옛날에
0: 네.
1: 요즘이 아니라
0: 지금은 이제 큰일 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종의 법칙.
1: 네, 백도어로 이제 들어가서
0: 그렇죠, 그렇죠.
1: 쿵짝쿵짝 해서
0: 이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1: 밑작업
0: 백스테이지로 들어가서
1: 알지? 알지? 이렇게
0: 뭐 바른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미리 발라놓는다.
1: 그래서 이제 페이백 이쪽으로 이렇게
0: 페이백까지 가면 어떡해요?
1: 페이백 가고 저기 팀장님 자녀분 여기에 저 입사시켜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0: 이제 이해관계.
1: 네네네.
0: 암묵적 이해관계.
1: 네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러면서.
0: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1: 다 걸리죠.
0: 큰일 나요. 추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1: 투명한 세상.
0: 네. 네,
1: 그렇습니다.
0: 뭐 현금으로 하면 되잖아. CCTV가 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7444님.
1: 네.
0: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락밴드의 내한 공연 관람이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어떤 락밴드일까요?
0: 정말 일찍 가서 공연장 분위기도 즐기고 티셔츠도 사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랍니다.
1: 아,
0: 그럴 만하죠.
1: 아, 본조비예요?
0: 와, 본조비.
1: 아,
0: 본조비. 저도 대학 때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1: 이야.
0: 아, 본조비.
1: 오.
0: 오랜만이네요.
1: 야.
0: 아, 본조비가 근데 내한을 언제 했었군요.
1: 아무튼 그랬었나봐요. 우리 때 제 어렸을 때는 이제 뉴키즈 온 더 블럭.
0: 네.
1: 아, 그것도 그쵸. 유명했었었죠.
0: 네. 막 그때 당시는 막 이런 락 밴드 음악 막 크게 들으면 너무 행복했었어요.
1: 그 이제 진짜 그거는 공연장에 가서 좋은 스피커로 들어야
0: 맞아요.
1: 감동이 더 있죠.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너무 재밌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추억하는 기념일 어떤 날이 있는지 계속 문자로 남겨주시고 이번에는 송소희 두 번째 달의 오돌독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송소희 두 번째 달에 오돌독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1324님께서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한 날이요. 아, 입을 뗐을 때. 엄마 이런 거겠죠.
1: 마 뜨죠. 마.
0: 네, 마. 네. 아이 둘 다 아빠를 먼저 해서 내심 서운했었는데 아빠 발음하고 한 달 뒤인가 한 달인가 뒤에 엄마라고 하는데 할 줄 아네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1: 잊을 수 없죠.
0: 이때는 진짜. 네. 요거 퀴즈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
1: 퀴즈요?
0: 예. 네. 아구띠가 아이가 아구띠라고 발음을 했거든요.
1: 아구띠.
0: 네. 이게 뭘까요?
1: 아구찜은 아닐 테고.
0: 그러니까 이런 거 아구띠. 이런 식으로 에이.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어. 예.
1: 정답은 뭐예요?
0: 아, 아구띠가 뭐냐고요? 아거떼.
1: 아구떼.
0: 네. 아구떼가 나온다. 아구띠. 기억이 납니다. 요거 요거 생각이 나네요. 네.
1: 좋습니다. 아이와 추억들은 하나도 잊을 수가 없죠.
0: 아, 그럼요.
1: 다. 네. 6456님 기념일이요. 저희 집은 가족 중 누군가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약간의 이벤트를 해줍니다.
0: 오.
1: 집에 돌아온 걸 기념하는 거죠.
0: 오.
1: 현관문을 장식하는데 이웃분들이 종종 보시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0: 오, 되게 다정하시다.
1: 재밌게 사신다.
0: 인형 어머나.
1: 오호.
0: 아니 이런 거 쉽지 않은데.
1: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집안이네요.
0: 그러네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금방 또 사라지거든요.
1: 예. 네. 아, 이거 현수막도 걸려 있네. 웰컴 투 홈.
0: 어머나 어머나 야, 어머나.
1: 무사 귀한.
0: 되게 다정하시다.
1: 뭐 풍선 스티커도 막 붙이고. 야, 진짜
0: 어떤 분이셔.
1: 사랑이 그득하네.
0: 진짜.
1: 예.
0: 아무튼 부럽습니다.
1: 우리는 그런 기회 전혀 없어가지고.

0: 네네네.
1: 어제도 와이프가 지금 프랑스 일정 갔다가 왔거든요.
0: 아, 어제 왔어요?
1: 네, 제가 이제 그 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왔죠.
0: 네네네.
1: 네. 그냥 왔어.
0: 아, 뭐라도 좀 해줘요.
1: 뭘 해줘요?
0: 아니 뭐 웰컴 투 홈 해가지고 아, 풍선도 좀 이렇게 해주고.
1: 9월 달에 또 나가 또.
0: 아, 습관 들어. 에? 습관 들어.
1: 아니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네. 두 번 나가던데.
0: 뭐 안 사왔어요?
1: 뭘요?
0: 송혜 씨가 뭐 봉영 씨 거.
1: 어, 뭐 하나 사왔. 아, 소주 잔 하나 사왔. 술잔을 하나 사왔더라고.
0: 그거 우리나라에 새거 샀는데요.
1: 5.66유로인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런 거 저 원치도 않아요.
0: 그래요.
1: 다 일인데 뭐 사실 그래요. 일로 갔다 오는 거.
0: 네네네. 아이고 고생했어.
1: 아이 우리도 지방 일정 막 이렇게 돌고 그러면 네. 그 지역 특산품 사고 그런 건 거의 초기 단계에서나 그러지.
0: 네.
1: 근데 너무 자주 다니고 그러면 아, 그것도 네. 사실 안 하잖아요.
0: 어, 맞아요. 네. 맞는 말입니다.
1: 그래도 네. 뭘 사와서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0: 네,
1: 어,
0: 네.
1: 사왔어? 하고.
0: 잘했네요.
1: 예, 그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지? 그 이용해야 되는데.
0: 자, 4831님께서 군 시절 긴 머리를 휘날리며 면회 왔던 우리 옆지기. 지금도 그 풋풋했던 연애 시절이 가끔씩 떠올랍니다. 떠오릅니다. 잊지를 못해요.
1: 이야.
0: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되셨고,
1: 그렇죠.
0: 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1: 그렇죠.
0: 와, 긴 머리를 휘날리면
1: 잘은 모르겠지만 3년 시절 아니겠습니까?
0: 그러겠죠.
1: 3년 동안 기다린 거죠.
0: 이야.
1: 캬.
0: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1: 그러게요. 연애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9653님께서 저는 1979년 봄입니다. 빚을 내서 10남매의 막내 동생 공부시키려고 객지로 나와 식품 가게를 차려서 5년 후에 1700만 원 20평 집을 빚을 껴안고 샀습니다.
1: 이야.
0: 병원 근처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이자 원금을 갚아가며 참으로 열심히 살았기에 아픈 지금도 지금 도움 없이 잘 지냅니다.
1: 이야,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0: 10남매의 막내 동생 공부시켜서.
1: 그러니까
0: 어머니도 고생하셨고
1: 예.
0: 첫째, 둘째, 셋째 이분들도 엄청 고생하셨겠네요.
1: 그렇죠.
0: 세상에.
1: 사실상 집안의 육아를 같이
0: 그렇죠.
1: 할 수밖에 없죠.
0: 기둥이네, 기둥.
1: 아, 근데 경제적인 것까지도 아이고. 막내 동생을 막내 동생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도 아무래도 좀
0: 그죠, 그죠.
1: 힘이 떨어지시니까.
0: 20살 이상 네. 털이 나니까.
1: 야,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옛날에.
0: 그렇죠. 그렇죠.
1: 동생들 교육시키려고 에이. 자기는 학교 안 다니고
0: 맞아
1: 나도 교복 입고 싶은데
0: 아유
1: 그 마음을 눌러가면서 그 살아온 에이. 시절들 잊을 수 없죠.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그 덕분에 우리 이런 좋은 세상에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아 공연 소개 해드려야죠.
1: 네.
0: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서울 세종 S시어터에서 열리는 천하제일 타일 공작소의 반온 싱크넥스트 26 공연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를 출발점으로 탈춤과 밴드 반의 메탈 음악이 이제 어우러진다고 하거든요. 소리와 움직임이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자, 바투의 상사디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공연을 티켓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당 두 매씩 총 5쌍께 티켓 선물 드리니까요.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 2번으로 신청 유료 문자로 신청하시고 금요일 방송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목요일 2부 오늘 김수영 성화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날이에요.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 판소리 신청가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꽃별에 옛날 이야기 하던 오후 듣고 오겠습니다.

0: 사투한테 달려간다.
1: 파투의 상사디아.
2: 안녕하세요. 나는 전우치월 씨다.
3: 가만히 있어보자. 우치야, 우치야.
2: 그래.
3: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로 가볼까?
2: 지난주엔 충남 서천 한산면에선 한산모시축제가 있더니 이번 주엔 충남 예산에서 삼백길산마을 전통문화축제가 있으니 우리도 거기 가서 시원한 여름 저고리나 하나 사자꾸나.
3: 여름 저고리? 잠자리 날개처럼 얇고 가볍고 바람이 숭숭 통하는 모시옷도 좋고 가스라니 시원한 삼베옷도 좋지.
2: 지금이야 뚝딱 살 수 있는 여름 옷이지만 옛날엔 모시풀 잘라서 삶고 말리고 실 뽑아서 길쌈해서 천을 만들었던 아주 고된 노동이 담긴 옷이라 길쌈 노래도 있었다고 하더구나.
3: 가만히 있어보자. 모시든 삼베든 줄기 섬유로 실을 뽑아 만든 천인데 우치야, 우치야.
2: 그래.
3: 잘 들어봐.
2: 조랭아.
3: 못이나 삼베 짜기가 얼마나 고달픈 작업인지 모시풀을 이로 째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가 벌어지고 골이 생겨서 이골이 난다는 말이 생겼다더만.
2: 그래 그래 그래.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여름 더위를 이 무더위를 이겨냈을까 궁금했는데 삼베와 모시가 크게 도왔네.
3: 가만히 있어보자. K모시, K삼베도 금방 소문나겠네. 그러면 이참에 나도 모시옷이나 삼베옷을 하나 사야겠네.
2: 그렇다면 나도 하나 부탁한다, 조랭아.

0: 동굴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0: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0: 이놈 저놈
3: 묻지마.
0: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다

0: 앵비의 소리로 배틀과 듣고 왔습니다.
1: 케이모시 K3배도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입으면 너무 시원하니까.
1: 맞아요. 네. 아, 물론 이제 그 꿀자두님께서 모시 옷 좀 비싸요 하셨는데. 그쵸? 비싸긴 합니다.
0: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1: 근데 네. 이거 만드는 거 보잖아요.
0: 네.
1: 아, 싼 거구나.
0: 제값을 받아야죠.
1: 맞아요. 네. 네. 자, 지난주 한산 모시 문화제에 이어서 이번 주말 27일에는 충남 예산 삼백 길삼마을 전통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직접 이 길삼을 경험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또 한번 직접 짜보시고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똑대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지난 22일 월요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모기를 매개로 하는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죠. 하지만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지방 곳곳에서 초파리부터 모기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최근에는 화학 살충제 대신에 천연향을 활용해서 벌레를 쫓는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 향을 싫어하는 벌레들이 많아서 집안에 이것을 두면 모기 등의 벌레 퇴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복숭아, 2번 두리안, 3번 계피. 이거는 뭐 잘 알려져 네.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1: 모기도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0: 네네네네.
1: 이거 가루도 있잖아요.
0: 있죠. 사탕도 있고.
1: 맞아요.
0: 요거 맛 사탕.
1: 네.
0: 네. 그것도 있고. 네. 복숭아.
1: 시나몬과는 다른 거죠.
0: 그쵸.
1: 네. 네. 근데 좀 비슷하긴 한데.
0: 복숭아, 두리안, 계피 중에.
1: 네.
0: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되도록이면 이제 화학제 같은 거 안 쓰는 네네네. 게 건강에도 좋기는 하죠.
0: 아, 힌트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힌트인데.
1: 네.
0: 뭐 어떤 조직이 있어요.
1: 네, 네, 조직이 있다.
0: 그 중에
1: 네.
0: 어떤 예를 들어 정치권이면
1: 네.
0: 어떤 좀 큰 사람이 있어.
1: 네.
0: 그러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하위.
1: 하관 아니잖아요.
0: 네, 네. 그 하부 조직을 뭐라고 하죠?
1: 아, 딱 어렵게도 설명하신다. 땡파 말씀하시는 거니까.
0: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1: 점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저는 힌트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제 어떤 친구가 좀 이상해. 그래서 막 그런 정보를 막 주면서 야야, 걔 보면 아니요, 아니요. 뭔지는 아시겠죠?
0: 아유, 자꾸 저를 보고 옹알이를 하세요.
1: 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0: 네네네네.
1: 땡파 해야하뇨.
0: 보듬어야 사실. 되지 않나요?
1: 뭘요?
0: 그런 친구가 있을수록
1: 힌트 드리는 거죠.
0: 보듬고
1: 힌트를 드리는
0: 그런
1: 거잖아요.
0: 그런 친구가 있을수록
1: 대사를 하는 거예요. 대사.
0: 왕따나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듬고 다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정답이죠.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유산균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1: 자, 힌트 좋았다고 칭찬해. 네.

0: 주신 7144님.
1: 아무튼 요거 향을 싫어하는 벌레들이 많아서
0: 네.
1: 집안에 요것들 그 가루나 뭐 이런 것들 좀 두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0: 그러게요.
1: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 정답은 다 아시죠? 3번 계피.
1: 그렇습니다.
0: 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계피에는 이제 특유의 향을 내는 신남 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곤충들이 그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계피를 우린 물을 분무기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네.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유산균은 6413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1: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2026 서울국제도서전이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개막이었는데 아침부터 수십 미터 줄을 선 관람객들이 오픈런을 했다고 하죠. 28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이기도 한데요. 일부에서는 굿즈를 노리는 오픈런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이 굉장히 낮죠. 자, 문제 드립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요?
1: 1번 0권, 2번 한 권, 3번 두 권. 자,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느냐.
0: 네.
1: 1번 0권, 2번 1권, 2번 아 3번 2번 2권.
0: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1: 자, 저는 이거를 힌트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아, 그런가요?
1: 자, 오늘 오전 10시 남아공과 우리 국가대표의 축구 경기가 있었죠. 네, 네. 10시에
0: 예.
1: 자, 여기서 우리 대표팀의 골수를 맞춰주시면
0: 좋네요.
1: 딱 정답입니다.
0: 예.
1: 오늘 자신있게 힌트 요거 하나는 그러네요.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아, 근데 진짜 10명 중 6명이 이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요? 네.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책을 안 읽 거나 적게 읽는 걸까요? 참 그렇네요.
1: 힌트를 빨리 주세요.
0: 네?
1: 힌트.
0: 말이
1: 길어서요.
0: 저는
1: 자꾸 빙구빙 돌아요.
0: 제과점 드리겠습니다. 제과점 들어가면 이걸 팔잖아요. 네? 피자 땡도 있고 뭐
1: 아...
0: 소보루 땡도 있고 요걸로.
1: 그걸로 가시는
0: 거예요. 예예. 예. 사실은 우리 꿀자두님의 문자를 보고 힌트를 받았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1: 그래 그래,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0: 그쵸?
1: 잘하셨어요. 꿀자두님 없었으면 오늘 어쩔 뻔했어요. 진짜
0: 힌트가 너무 슬프다는데요.
1: 아,
0: 한국 축구.
1: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0: 아, 1078님은 일 안 하고 책만 읽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1: 진짜
0: 편한 의자 딱 깔아놓고
1: 나도,
0: 경치 좋은 데서요.
1: 나도 일 안 하고
0: 음료 딱 두고
1: 맞아.
0: 먹을 거 딱 세팅해놓고
1: 아.
0: 그냥 하루 종일 책만 보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1: 그렇죠.
0: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마법처럼 마음이 넓어져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2242님.
1: 자,
0: 2242님은 20권 이상 읽는 것 같아요. 연 기준이겠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이상 두 권 가까이 읽으신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빵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0: 너무 충격적이죠.
1: 네.
0: 10명 중에 6명은 아예 책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 근데 요즘 20대, 30대들 사이에서는 책을 읽고 독서를 즐기는 텍스트 힙 현상도 있다고 하네요.
0: 네.
1: 2026 서울국제도서전은 28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떡 선물은

0: 3150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0: 네. 자, 그러면 1부 끝곡 삼산의 21세기 한국 음악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물어봤네.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의 음악이라 그렇다고. 이미 내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흐르는 음악이라고.

0: 21세기 한국 음악
1: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늘이 제76주년 6.25 전쟁일인데 세상에 그 전쟁터를 지켰던 올해 97 대신 참전 유공자께서 당신의 유산을 기부하셨대.
1: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노병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건데 아 진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0: 내 말이 최근에 유산 기부는 생애 마지막 사회 공헌 방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6.25 참전 유공자 김선영 어르신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유산을 기부하시는 거지.
1: 김선영 어르신은 6.25 전쟁 당시 국방 경비대 소속으로 참전해서 전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신 노병으로 겨드랑이 총상과 손가락 부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0: 유산 기부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같은 보훈원에 거주하는 또 다른 참전용사 조장섭 선생의 권유가 있었다는데 누가 권유한다고 유산 기부가 쉽게 할 일은 아니지 않냐?
1: 그럼. 김선영 어르신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내 손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애국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데 오늘 6.25 기념일에 나라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25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놀이터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1: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는요. 자산의 일부를 사후에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 약정 기부 방식이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이 유산 기부에 97 대신 6.25 참전 용사 유공자이신 김선영 선생이 하신 겁니다.
0: 그렇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내 손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애국이다. 이런 말씀이 참 마음을 울리죠.
1: 맞네요.
0: 네.
1: 김선영 선생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 환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유산 기부금이 쓰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이 김선영 어르신의 뜻.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네.
0: 하, 생각해보면 젊은 날에는 그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지키셨고
1: 참.
0: 노년에는 또 이렇게 기부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김선영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
1: 그쵸, 그쵸.
0: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1: 네.
0: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선영 선생님처럼 이웃을 함께 또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보여준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진짜 이런 선생님들이 진짜 큰 어른이에요, 진짜.
0: 맞아요.
1: 그죠?
0: 네. 네.
1: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나의 욕심, 나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 그러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자, 그나저나 이제 2부 코너
1: 네.
0: 오늘도 이제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슐랭 함께 네. 하는 날이에요.
1: 네.
0: 근데 지금 수영 씨가
1: 네.
0: 지금 도착을 못했어요.
1: 왜죠?
0: 이게 이제 수영 씨의 문제가 아니고
1: 네.
0: 월드컵 대교
1: 네.
0: 응암역 방향에 사고가 났습니다.
1: 그 터널 밑에로 들어가서 지하차도 들어가는 초입.
0: 예. 그러니까
1: 월드컵 대교를 지나서
0: 네.
1: 그죠? 그 초입별 그 덤프트럭이 지금 예, 사고가 났어요.
0: 충돌 사고가 있었고.
1: 근데 그게 한 오전 10시? 그때부터 사고가 났는데
0: 지금 11시 46분이라고 돼 있긴 한데 어쨌든
1: 한참 지금 네. 계속 그 이제 작업 중이더라고요.
0: 그래서 통제 중이에요.
1: 저도 지금 오늘 그 길을 지나왔거든요.
0: 네.
1: 까딱 잘못했으면 늦을 뻔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그 길에 갇혀 있습니다. 수영 씨가.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1: 근데 와, 그러면 이걸 우리 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 무리가 있죠.
1: 빨리 긴급 수혈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하늘에서 천사님이라도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천사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0: 그래서 천사를 지금 앞에 앉혀놨어요.
1: 네.
0: 그 천사 누군지 진짜. 여러분 궁금하시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함께 그 천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0: 판소리 해내본
1: 눈대목 극정
2: 판슐랭.
0: 우리의 천사,
1: 네,
0: 우리의 엔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인사 좀 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버트 상사디아 조연출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1: 네, 이지민 조연출.
2: 네.
1: 저희랑은 매일매일 함께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예전에 한번 우리 코너지기로
2: 있죠.
1: 함께했었어요, 그죠?
0: 네,
1: 기억나세요?
0: 맞아요. 맞습니다.
1: 네.
0: 지금은 이제 안 하는 전지원 양의
1: 네.
0: 코너였던 그 지지배배 MG방학관의 첫 번째 순서
1: 맞아요.
0: 때 맞아요. 제가 나왔었어요.
1: 맞아요. 근데 네. 이제는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조연출로
0: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1: 아유. 어, 영광이다. 영광이에요. 지금 원래. 심정은 어떻습니까?
0: 이 한 몸 불사질러볼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 대본 숙지가 다 돼 있습니까?
0: 저 후다닥 읽었습니다.
2: 요거를 또 잘 살려야 되거든요.
1: 자, 평소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민 씨랑은 매일매일 보지만 평소에 뭐 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2: 학교 수업 시간에 뭐 연기 했었어요? 배웠어요? 아,
0: 제가 그 네. 중학교 때 연극 전공을 했었는데
2: 아 중학교 때요?
0: 네. 아, 그 어린 시절을 지금 다시 돌아가서 용기를 네. 한껏 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우리 빨리 한번 들어가 보자.
1: 아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2: 어떻게 나올지 네. 오늘 아웃풋이 어떻게 나올지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1: 수영 씨 천천히 그냥 옷에 네. 마음 편하게
2: 거기는 그 길은 뭐 옆으로 셀 때도 없습니다.
1: 한번 들어가면 갇혀요.
2: 네네네.
1: 뭐 지민 씨 뭐 수영 씨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0: 성우님 빨리 와주세요.
1: 상원님?
2: 사모님?
0: 성우님.
2: 아 성우.
1: 아 성우님.
2: 난 또 사모님.
0: 빨리 와주세요.
2: 사모님이라는
1: 상원님.
2: 웬 사모?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성우님.
1: 자 오늘 정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 네.
1: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아버지, 장승석댁 부인께서 저를 찾는다옵니다.
4: 어따 너 돈 좋다잉. 응, 그려. 아니 근데 말이다. 아니 그댁 부인이 너를 어찌 그렇게 찾으신다냐? 응? 아이 참요.
3: 그러게나 말입니다. 가보면 알겠지요.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4: 이 그려. 조심히 후딱 다녀오나라. 이?
5: 힘정이 거동을 보아라. 여종 따라 건너간다. 대문을 들어서니 반백이 넘은 부인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심청이를 반긴다. 아가 웃지마. 네가 심청이냐? 어서 앉거라. 과연 듣던 대로 꾸미지도 않아도 청청하니 천하 미인이구나.
3: 과찬이십니다.
5: 각설하고 장승상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삼형제 서울로 다 가서 혼자 일이 있으니 말벗도 없이 외롭구나 하여 청하. 혹시 나의 수양딸이 되면 어떻겠느냐?
3: 네?
5: 뭐에 그리 놀래느냐? 네가 만약 나의 수양딸이 된다면 내 너를 자식같이 키워 결혼시켜 적적한 말년에 함께하고 싶구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3: 오, 구구절절 아뢰기 송구하오나 소녀팔자 기구하여 낳은 지 7일 만에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안 못 보는 아버지가 품 안에 저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양젓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마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딸 삼으려 하시니 황송하오나 그리하면 제 한 몸은 편하겠지만 안 못 보는 우리 아버지 끼니와 옷은 누가 챙기겠습니까? 하늘 같은 부모 은덕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녀 더욱 특별하여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아버지 어머니 겸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 그 곁을 잠시라도 떠나겠습니까?
5: 바람 소리냐 이게? 그래 청아 네 말이 맞다. 당연하지 당연해. 과연 하늘이 맨 효녀로구나. 모자란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못하였구나.
3: 감사합니다. 높으신 덕을 입었습니다. 해가 지려오니 저는 그만 물러가겠나이다.
5: 오냐오.

0: 너 나를 잊지 말고 모녀처럼 지내자꾸나.
1: 마님의 어지신 청이오니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그럼. 안목 보는 우리 아버지 끼니와 옷은 누가 챙기겠습니까? 하늘 같은 부모 은덕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녀 더욱 특별하여.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아버지 어머니 겸 믿고 의지하는데 어찌 그 곁을 잠시라도
2: 치는 거 보니까 벌써 달이 저무르는가 본디. 이것 말이다. 이거 아따 참말로 배는 고파등에 붓고 방이 추운 게 그냥 몸이 다 떨려보네. 아 근데 우리 딸은 아 응당 빨리 오련만은 일이 못 오는 것일고 허여 뭔 일이 있는가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그 부인에게 붙들렸나? 아니면 그 오다가 욕을 보나? 아니지. 이 눈바람 몰아치니 추워갖고 이 발이 묶인 건가? 청이냐? 아유, 청아! 아닌갑네. 새만 푸르르르르르르르르 날아가도 청이냐고 한판이요. 내가 지금 시방. 아가 청아. 아 청아. 아 청이 우느냐. 아가 청아. 청아. 아이고 이거 환장하거네. 안되겠다. 이거 걱정이 돼갖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 지팡이 어디 갔느냐. 더듬 더듬 더듬. 안되겠다. 나가보자. 나가봐. 참말로 참말로 내가 그냥 딸 덕에 가만히 앉아 얻어먹기만 했더니 아따 이제는 요깟 개울 건너기도 이거 쉽지가 않네. 이거 잠깐만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아이고 아이고 청아 청아 아이고 청아 어찌 못 오고 이러고 있는 것이냐. 어디 간 거야. 아이고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안되겠다.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어이구야. 아이고 사람 죽네. 아우 어퍼 어 도화동 심하게 껴주고 청아 청아 누구 없어. 아이고 나 처음으로 그냥 사람이 없으니 누가 날 좀 건너주지. 청아 청아
3: 그때요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어 터진 도시에 홀로 앉어 따로 이 길을 기다릴 때

딸 정인원 응당수에 오년

아. 새만 따르고 가도 심청긴가 불러보고

속았구나.

속았네그디요. 신봉사 거동 보아라 속에 우라가 번쩍 나서 닫은 방문을 후다닥 집행이 흩어집고 더듬더듬이 나가는데 그때 신봉사가 따로 턱에 몇 달을 가만히 앉아 먹은더니 도량 출입이 서툴구나. 그저 더듬더듬이 나가면서 아이고 청아 어찌하여 못 오느냐. 에? 이거 어쩐 일인고. 그저 더듬더듬이 나간다. 급히 다리를 건너다가 한 발 자칫 미끄러져 질러문 개천물에 비친 듯이 푹 아프 아프 아이고 사람 죽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무진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간지 시봉사 겁을내요. 먼 눈을 시번쩍 시번쩍 번쩍거리며 아이고 사람 죽네. 아프 도하동 심하게 죽네.

0: 그 좋겠냐.
1: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와도 심학교 죽는다. 아이고 어쩌나.
2: 중 하나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저 중에 거동 보아라, 저 중에 사치 봐라. 머리에 감투 깊숙이 눌러서 흰 옷이 장삼에 붉은 띠 메고

0: 백팔염주 목에 걸고 용을 새긴 돼지방이 쇠고리 많이 달아 철철철철철철 철철툭 닭집고 흐흐흔들 흔들 흔들거리고 올라갈 때 염불허며 올라간다 염불허며 올라가
1: 중이라 하는 것은 절에 들어도 염불이요 속세에서도 염불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 거기 누구 없어? 사람 살 도와도 심한 거 죽는다.
1: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시오? 앞을 못 보는 양반이로구만. 잠시 있어 보시오. 이보시오. 이제 괜찮.
2: 부르지 말고 나 살려주시오. 살려.
1: 이보시오. 이제 괜찮소이다.
2: 살려. 그 누가 날 살렸어? 아이, 날 살린 게 그 대체 누구요?
1: 예, 소승 몽은사 화주승입니다. 시주쯤 내려왔다가 저를 찾아가다가 다행히 봉사님을 구했습니다, 그려.
2: 아, 그렇지. 자비하신 부처님이 죽을 사람 살려주니 야,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것이오.
1: 그것을 무슨 은혜라고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솔직히 소승 아니었으면 참말로 큰일이 날 뻔하긴 했습니다, 그려.
2: 아, 큰일이 나다니? 아, 물 한 모금 더 먹었으면 나는 그냥 사실상 그냥 오늘 갔지, 갔어.
1: 벌벌 떨면서 그러지 마시고 집이 어디시오? 어서 가서 옷부터 갈아입고 몸을 말려야겠습니다. 집 가는 길을 일러주시오.
2: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어.
1: 그나저나 어찌하여 이 엄동설 안에 혼자 나와 개울에 빠진 것이오?
2: 아, 그것이 말입니다. 그 스님, 그 지가 말입니다. 이 우리 딸 청이라고 그곳이 저 옆마을 마님이 불러갖고 갔는디 하도 안아갖고 그냥 걱정이 돼버려서 이 나오다가 그냥 이렇게 이래.
1: 거 참으로 처량한 말씀이요. 신봉사 형편이 웬만만하시면 그 참 좋은 수가 있소마는.
2: 에?
1: 형편이 이러니.
2: 에? 좋은 수가 있다니? 그게 무슨 수란 말이오?
1: 아,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이 많으셔서 빌면 아니 되는 일이 없고 말하면 들어주시니. 공양미 300석만 절간에 시주를 하시면 3년 내로 눈을 꼭 뜰 수 있으시리다만 형편이 이러니.
2: 아니 그것이 참말이오? 아이고 여보셔 대사. 아유 그 정령코 그렇다면은 공양미 300석을 장부에 적어가시오.
1: 어허허 봉사님 형편을 생각하면 300석은 고사하고 서대 곡식도 없는 사람이
2: 왜?
1: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2: 무엇이 어찌고 어찌? 아 이놈의 녀석 이거 아니 왜 당신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그 분수가 있지? 아 내 속을 어찌 알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무시한단 말이오? 어서 참말 말고 내가 적으라면 적는 것이오. 300석 적어. 아 적으라고? 어떤 놈이 부처님께 거짓말을 하겠어? 아 빨리 적으라. 아이 저거
1: 예. 그럼 적겠습니다. 그러면 내월 15일 내로 300석을 올리셔야 합니다.
2: 내 틀림없이 그럴 것이니 그런 걱정을 나는 흐들들 마시오.
1: 예. 하오나 봉사님 매정한 말씀 같사오나 부처님께 거짓을 하면은 눈 뜨시는 건 고사하고 도리어 걷지도 못하게 될 터이니 부디 명심하십시오.
2: 무시라고?
1: 그럼 소승은 이만.
2: 잠깐만! 아이고 벌써 가버려. 아이고 잠깐만. 내가 지금 시방 뭔 짓을 한 거야?

0: 아, 이놈이 어쩌려고? 아, 어쩌려고 이렇게 미쳐?
1: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처중에 거동보아라, 처중에 호사와 세고라 죽감 통호헌뽕 눌러쓰고 백적포장사모치롱뜨뜨고 백팔염주목에 걸고 탄주팔에 걸고 구리배통파는장도 코로맨 듯이 차고 용도색인 구절족장 최고리만이다. 처절 답짚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먹고 서로 의리도 다고는데 먹물잘 부시들인 백정포구장 사문 바람결에 벌렁벌렁 염불하며 올라간다 염불하며 올라가 중이라 하는 게 절에 들어도 염불이요 속가에라도 염불 염불하며 올라갈지 꼭당을 도더라 땅치면 나무함이 타오 관세음보살 아

0: 회야 삼천시론만 나무하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하며 굴라갈지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가 귀에 얼른 들린다. 저 종이 깜짝 놀래 이 울음에 웬 울음 이 울음에 웬 울음 마을정 처음 나를 하소대로 울고 가던 양태지 누구 울음이 그나 이 울음이 웬 울음 울음이 웬 울음 소시절의 찬바람에 중통군을 이별하던 소중나무 울음이자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여호가 변화하여 나를 호재단 울음이 그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리 깨웃 저리 깨웃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군에 떨어져 아프 아프 처종이 급한 마음 처종이 급한 마음 불가장사물을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행전당에 끌고 파선을 얼른 벗고 고도높이 빠지가래 따다리 따리 따리 따리 따다리 따리 따리 따리 걷어 자개미 덮어치우고 소배를 헐헐 벗고 물론 내 백록벽으로 징검 징검 거리고 들어가 신봉사 고들의 상투를 해후리 청탐 소강구 해뜨름이 쳐 건져놓고 살펴보니 전에 보던 신봉사라. 신봉사 정신 차려. 그 누가 날 살렸소? 날 살린 게 누기요? 예, 소승은 몽은사 화주승이 없더니 시주집 다려왔다가 저를 찾아가다가 다행히 봉사님을 구원하였나이다. 그렇지. 활인지 불이라더니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이로구. 그것을 무슨 은혜라고 하오리까마는 아, 그 소승이 아니었더면 참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큰일 나다니. 물 한 모금만 더 먹었으면 나는 오늘 그냥 갔지 갔어. 신봉사 접옷 들고 집으로 돌아와 젖은 의복 갈아입힌 후에 물에 빠진 사연을 물으니 낱낱이 말을 하거늘 가긍은 말씀이오. 신봉사 형편이 우연만하시면 그 참 좋은 수가 있소만은. 좋은 수면 무슨 술고. 우리 절 부처님이 꽉 물론 내 백록벽으로 징검 징검 거리고 들어가 신봉사 고들의 상투를 해후리 청탐 소강구 해뜨름이 쳐 건져놓고 살펴보니 전에 보던 신봉사라. 신봉사 정신 차려. 그 누가 날 살렸소? 날 살린 게 누기요? 예, 소승은 몽은사 화주승이 없더니 시주집 다려왔다가 저를 찾아가다가 다행히 봉사님을 구원하였나이다. 그렇지. 활인지 불이라더니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이로구나. 그것을 무슨 은혜라고 하오리까마는 아, 그 소승이 아니었더면 참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큰일 나다니. 물 한 모금만 더 먹었으면 나는 오늘 그냥 갔지 갔어. 신봉사 접옷 들고 집으로 돌아와 젖은 의복 갈아입힌 후에 물에 빠진 사연을 물으니 낱낱이 말을 하거늘 가긍은 말씀이오. 신봉사 형편이 우연만하시면 그 참 좋은 수가 있소만은. 좋은 수면 무슨 술고. 우리 절 부처님이 영음이 많으시사 빌면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고하면 응하오니 공양 및 삼백성만 불전에 시주하시면 3년 내로 눈을 꼭 뜰 수 있으시리다마는. 신봉사 이 말을 듣고 어찌 마음이 기쁘던지 후사는 생각지 않고 대번에 일을 저지르는디 여보소 대사 정녕코 그럴진데 공양 및 삼백성을 권선에 적어가소 적어가. 처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아 가세를 생각하면 삼백석은 고사하고 서홉곡식이 없는 이가 아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신봉사 회를 벌컥 내어 무엇이 어찌어? 떡이 열어져서 네가 사람을 없수 여겨도 분수가 있지 네가 내 속을 어찌 알고 하는 말이냐 이 녀석 삼백석 적으라니께 지손수 뚝 떨어져서 서홉곡식이 어찌어? 잔소리 말고 적어가 어떤 놈이 부처님 전 헛말을 할까? 예, 그럼 적겠습니다. 그러면 내월 15일 내로 삼백석을 꼭 올려셔야 합니다. 그럴 터니 염려 말소. 봉사님, 박절은 말씀 같사오나 부처님 전 헌을 하면은 눈 뜨시는 건 고사하고 도리어 안진뱅이가 될 터이오니 부디 명심하십시오. 여보게, 불과 5개 중에 거짓말이 제일 큰 죄인 줄 내 본연이 아는디 내가 일구여놓까 걱정 말소, 걱정 마라. 중은 권선책에 기지하고 올라갔겄다. 신봉사 중을 보내놓고 혼자 앉아 곰곰 생각터니 이놈이 환장한 놈이 아닌가요? 이놈이 어쩌려고 이렇게 미쳐?
1: 네. 자, 오정숙 소리로 심청가중 중타령 들으셨고 네. 그 전에 들었던 건 심청가중 신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2: 네.
1: 잘한다.
2: 이제야 심청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
1: 진정한 심청이다.
2: 네. 네. 실제로도 심청이 같이 효심이 굉장히 강하신.
3: 아, 사랑하는데 뭐 현역까지는 아니지만 사랑만 하는 걸로.
1: 지금 문자도 네. 아, 조연출님 진짜 심청이 같다고.
2: 네.
1: 너무 너무 잘하신다고 파이팅 해주셨고
2: 네.
1: 아 바투 조연출은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하신 분도 계십니다.
2: 연기 보호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조연출인데.
2: 네. 아 그리고 그 물 빠지는데 뭐.
1: 아 예.
2: 아 그 부분. 네. 아 실제 연기인가요?
1: 이거
2: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 제 소리 그 다음인데.
1: 아 예.
2: 제가 조금 예, 더 듣고 싶어가지고.
1: 그러게요. 전 대사를 다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2: 아.
1: 그리고 눈으로 뭔가 뭐 하는데 왜?
2: 알겠습니다.
1: 지민 씨 어땠어요?
3: 아 하는 동안 예. 집중을 하면서도 그 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1: 아 수영 씨를 기다리는
3: 마음 수영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 계속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얼른 빠져나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1: 지금 수영 씨와 연락이 됐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2: 네. 자 퀴즈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3: 아 네. 네. 어 판소리 해레본 눈대목 극장 판술랭 오늘은 퀴즈를 제가 드리게 됐고요.
1: 네.
3: 심청이가 장승상댁 부인을 만나러 간

0: 사이에 신봉사가 늦도록 오지 않는 청이를 마중하러 나갔는데요. 그 길에 개울가에 빠져서 몽은사 화주승을 만나 문제의 공양미 300석을 4월 15일 안에 올리기로 약조를 했잖아요.
1: 네.
0: 문제입니다. 4월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1: 아, 너무 쉽다.
0: 1번 이번 달, 2번 다음 달, 3번 석 달 뒤.
1: 오. 일단 4월.
2: 4월.
1: 4월이니까 네. 이 말만 알아도 금방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0: 그렇죠. 네.
1: 자, 바투의 조연출로서
2: 네.
1: 어떤 힌트가
2: 갑자기요?
0: 이렇게
1: 있을까요?
2: 그건 좀 아, 본인이 먼저 하나 하고
1: 네.
2: 그다음에 뭐 또
1: 있을까요? 4월이잖아요.
2: 네.
1: 4월.
2: 옛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1: 4월이었어요?
2: 네.
1: 그게 뭔 상관이야? 퀴즈 정답 맞추는데 무슨 네. 아니 내 월
2: 네.
1: 내 일 사실 내 일 왜요?
0: 뭐 내년
1: 그렇죠
0: 내후년
1: 네. 네. 네. 그것처럼 내 월이잖아요
2: 네네
1: 네.
2: 네. 네.
0: 어?
2: 월 그렇습니다
1: 그거 아니, 자체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2: 네네
1: 제가 너무 센 걸 드렸죠
0: 네, 어려운 답이었던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기 어려운.
2: 네 월은 언제냐? 1번 이번 달, 2번 다음 달, 3번 석 달 뒤
1: 네.
2: 중에 맞춰주시고요. 맞춰주신 분께는 선물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면 되죠?
0: 네, 샵 0302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네,
2: 알겠습니다.
1: 자, 지금 우리 지민 조연출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었습니다.
2: 님이 왔어요. 님이.
1: 그 님이 오셨습니다.
2: 님이 계속 침묵하다가 님이 왔어요.
1: 진짜 좋아하네요. 지민 씨.
2: 자 올림픽 대교를 자, 뚫고.
1: 지민 씨 고생했으니까 수영 씨는 들어오시고 네. 지민 씨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2: 그래요.
0: 네. 이렇게 짧게 오늘 차용한 공포소설을 발표했다고 해요.
1: 네.
0: 그 작품은 그리고 강은 그녀를 끌어내린다. 가 전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1: 네.
0: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를 소설에 녹여 재산은 치유의 과정이라고 소개를 했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화 홍령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인 장씨가 하늘나라 선녀가 주는 꽃을 받고 태기가 있어 딸을 낳았더니 방 안에 온통 꽃향기가 가득 간지라.
3: 온 방이 꽃향기니 너의 이름은 장화로 해야겠구나.
0: 얼마 후 장씨 부인은 둘째 딸을 낳고 이름을 홍련이라 지었지만 홍련이 네 살이 되던 해 장씨 부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겄다.
4: 홍련아.
5: 응.
4: 엄마가.
5: 응. 언니 아파?
4: 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어.
5: 맞아. 언니, 엄마 보고 싶어.
3: 장화 홍련아, 내 너희를 위해 새 엄마와 남동생을 데려왔다.
5: 어머, 세상에. 너희가 장화 홍련이니?
6: 비켜!
5: 어머, 어머.
6: 여기 내 방 어디야? 제일 큰 방으로 할래.
5: 우리 아들 스케일 보소. 당연하지. 큰 방은 우리 아들까지. 안 그래요, 뭐? 아,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 아, 이러다 내가 못 살겠어. 아니지? 내가 못 살면 우리 아들은 오, 안 되지. 그렇다면
3: 부인 우리 장화가 혼인할 때가 되었으니 훌륭한 사위감을 찾아봅시다.
5: 어머, 설마 장화 시집 간다고 한 재산 뚝 떼주는 건 아니겠지? 아, 불안한데.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옳지! 어? 어머, 어머, 어머, 영감! 옷구슬, 우리 집 보물 옷구슬이 없어졌어요. 어머, 어, 도둑이야!
6: 정말요?
5: 요사이 장화 행동이 조금 수상했는데 내가 잠깐 찾아봐야겠어요. 어디에 뒀을까요? 여기 있다. 역시 이런 앙큼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여보 영감 어디 그분인 줄 아세요? 장화가 글쎄 아이를 가졌대요.
6: 뭐라? 그게 정말이요?
5: 소문나기 전에 얼른 지친 엄마 외할머니한테 보내버립시다.

0: 장화는 얼른 채비해서 지금 당장 외가로 가거라.
1: 아버지, 무슨 일로?
2: 시끄럽고. 우리 아들 장쇠가 데려다 줄 것이니 얼른 가라구.
1: 아버지, 아버지.
3: 언니 어디 가는 거야?
1: 외할머니 댁에 가서 다녀올 테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4: 외가로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이었는디 해지고 으슥한 연못가에 이르자.
0: 누나, 마귀에서 이제 나귀에서 빨리 내려.
1: 아, 왜 이런 데서 내리라고 하는 거야?
0: 아니, 누나가 옷구슬도 훔치고 아이도 가졌다고 소문나면 큰일 난다고 어머니가 누나를 이 연못에 밀어넣으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1: 뭐라고? 아, 밀지 마. 내가 갈게. 아버지, 불효자식은 먼저 갑니다. 홍련아, 미안해.
5: 우흥! 고연놈! 나는 이 산의 산신 호랑이다! 너도 벌을 받아 마땅하리라!
0: 살려주세요!
2: 어? 아니, 왜 나귀만 오고 장쇠는 안 오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구나! 여봐라! 장쇠를 찾아오너라!
6: 예, 마님!
3: 무슨 일일까? 장쇠는 넋을 잃고 누웠네. 장화 언니에게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0: 언니? 꿈인가? 언니가 물속에서 용을 타고 있네. 장화 언니? 언니 왜 그렇게 슬프게 날 쳐다보는 거야? 언니, 언니. 아, 언니가 물에 빠져 죽었구나. 이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야. 장세야,
1: 응?
0: 너 이제 좀 괜찮아?
1: 응.
0: 그 우리 언니 외갓집에 잘 갔어?
1: 홍련아, 그게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랬어.
2: 치치치치 삐삐뽀뽀뽀뽀뽀 치치치치 홍련아
0: 그래 그랬구나 세야. 아 근데 세야, 너는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야? 아 혹시 장화 언니? 세야, 언니가 있는 곳으로 날 데려다 주겠니?
2: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1: 아, 참.
3: 아이고.
1: 밤에 저 연못 근처만 가면은 누가 그렇게 그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려.
3: 야, 너도? 어, 나도 들었어.
1: 그치, 그치.
4: 아니,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 울더만.
1: 아, 나.
4: 겁나 무섭게 울어.
3: 그 후로 이 마을에 새로 오는 원님마다 이튿날 아침이면 죽음으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자 아무도 원님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겄다. 그러던 어느 날.
2: 홍연아! 홍연아!
0: 그래. 그랬구나, 새야. 근데 새야, 너는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야? 아, 혹시 장화 언니? 새야, 언니가 있는 곳으로 날 데려다 주겠니?
2: 응!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0: 연못이네.
2: 홍연아, 네가 여긴 왜 왔어?
0: 언니.
2: 돌아가. 홍연아, 어서 돌아가.
0: 싫어. 나도 언니랑 여기 있을 거야.
1: 아, 참.
5: 아이고.
1: 밤에 저 연못 근처만 가면은 누가 그렇게 그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려.
5: 야, 너도? 어?

0: 나도 들었어.
1: 그치.
2: 아니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 울더만. 아다. 겁나 무섭게 울어.
3: 그 후로 이 마을에 새로 오는 원님마다 이튿날 아침이면 주검으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자 아무도 원님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겄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비가 나서자 임금은 그를 내려보냈는디.
4: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니 내 오늘 이 첫날 밤에 기필코 밝혀낼 것이야. 왔구나. 너는 누구냐? 누군데 이 깊은 밤 그리 하얀 소복을 입고 관가 원님 방을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냐?
5: 저는 이 마을 사는 배저수의 둘째 딸 홍년이라 하옵니다. 저에겐 언니가 있어온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억울한 사정을 말하려 왔으나 그때마다 원님들이 놀라 기절하여 깨어나지 못했고 지금까지 원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님께서는 저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1: 아이고 저기 저 새로 오신 원님 나으리 아이 살아 계시옵니까?
4: 왜? 들어오너라.
6: 와 살아있다.
4: 시끄럽다. 예. 지금 당장 지체 없이 배좌수 부부를 잡아들이라. 너희가 두 딸을 죽였겠다?
0: 우리가 왜 딸들을 죽여요? 아우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장화는 물에 빠져 죽고 홍년이는 도망을 갔죠.
4: 장화가 어디에 빠져 죽었는지 알고 있느냐?
0: 저기 우리 아들 장쇠가 알고 있습죠?
4: 어허, 예. 장쇠는 말하라.
7: 저는 어머니가 시켜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4: 너희의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장화, 홍년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비석을 세워주라.
3: 직접적인 죄는 없다 하여 풀려난 배좌수는 장화, 홍년을 그리워하다 몇 년 후 세 번째 장가를 들어 쌍둥이 딸을 낳자.
4: 장화, 홍년을 많이 닮았구나. 이번에는 고이 고이 기를 것이야.

0: 서울 세월 가야금 3중주단의 연주로 경복궁 타령 듣고 왔고요. 지금 귀여워님께서 오늘따라 성우님이 더 열심히 하신다. 진짜로 자극 받으셨나 봐요.
1: 걸렸다
0: 걸렸다. 오늘따라 더 열연 이렇게.
1: 네, 그 대교에 갇혀있던 그 화를 새엄마한테 한번 화, 풀어봤어요.
0: 화
1: 연기를
0: 날만해요.
1: 승화시켜봤어요.
0: 화 날만해.
2: 혼신의 연기였대요. 예. 네. 그리고 훈둥어이님 원님 목소리 잘생겼다.
0: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자 이제 퀴즈 네. 정답도 발표하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신봉사가 몽은섭 화주승에게 공양미 300석을 4월 15일 안에 올리기로 약조를 했어요. 네. 여기서 4월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네. 정답은 2번 다음 달이고요.
0: 네.
1: 2103

0: 사님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자, 이제 우리 수영성우 도착하신 지 10분 만에 이제 퇴근하시는데 10분 만에 43분에 들어오셨거든요.
0: 돌아갈 때는 이제 뭘 타고 가야 되나 그 대교를 타면 안 되는데
1: 갈 때도?
0: 아니죠.
2: 상관없잖아요. 네, 갈 때는 상관없고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0: 아유, 아닙니다. 진짜로
2: 대교 위에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
0: 아 오늘 많은 덕분 많은 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말까지 꼬이네.
1: 말도 듣고
0: 우리 조준철이 너무 감사하고 네. MC님들 감사하고 네. 예.
1: 아 요거는 말해야 돼요. 뭐. 오늘 저녁입니다 여러분.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7시 네 국립과학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니까요.
0: 네.
1: 네, 직접 가셔도 좋고 네. 또 유튜브 채널 또 국악방송 T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이제 빨리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진짜 고생했어. 아니 너무 고생했어.
0: 오, 방송 예, 예. 시간보다 온 시간이 더 걸렸네요.
2: 그러니까
1: 다음에는 꼭 내비를 한 번씩 켜보십시오.
0: 그러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그래요.
0: 네.
2: 조심히 가세요.
0: 네.
2: 자, 김수영 성우와 함께 했습니다.
1: 오후부터 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2: 약간 흐리죠 날이.
1: 네,
2: 예, 맞아요.
1: 소나기랄지 돌풍 뭐 번개 이런 게 좀 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
2: 네.
1: 네. 가양대 저 월드컵 대교.
2: 네.
1: 조심하십시오.
2: 응암역 방향입니다.
1: 조심하십시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트 시대.
2: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1: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전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었죠. 뭐 결과를 보고 이렇게 좀 안타깝고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시긴 할 텐데 어쨌든 과정은 늘 즐겁습니다. 오늘도 거리 곳곳에서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저 멀리 멕시코에서도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태극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이 6월 25일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요.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그리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누군가의 뼈아픈 희생과 그리움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덩덕홍 소리 보내드릴 텐데요. 밀양 백중놀이 보존회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미량아리랑 덩덕쿵 소리를 미량 백충놀이 보존회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현충일 얘기 끝에 미량아리랑 틀어서 경쾌한 노래랑 관련이 있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실제로 이 미량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그 경쾌한 곡조나 또 곡의 난이도가 수월한 편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광복군, 독립군들이 군가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군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으로도 불렸고 그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오늘 첫 곡으로 선곡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국전쟁 76주년 6월 25일입니다. 아침에 축구 응원하시면서 아마 태극기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오늘 기억을 잘 하셔서 태극기 개항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축구 대표팀의 가슴에 단 태극마크, 그리고 오늘 거리 곳곳에 걸린 태극기 모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일 겁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하루인데요. 오늘 하루 이 마음 깊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이 아니야. 그 경기 끝날 시간 딱 맞춰서 두근두근 하면서 TV를 딱 틀었는데 추가 시간 6분 주어졌죠. 제일 마지막에. 예. 그 6분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진 게 아닌가.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SNS도 보니까 아, 내가 봤어 졌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결과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예, 그 과정들을 잘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쯤에 와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자면 또 끝까지 즐기려면 결국 경우의 수 정도는 따져줘야 예, 월드컵을 가장 깊게 즐기는 말하면서도 예,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 경우의 수 정도는 따져줘야 예, 월드컵을 가장 깊게 즐기는 게 아닌가 중계권도 비싼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마음 졸이는 그 재미 예, 그 재미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하자고요 서로서로 예. 이거 2009님께서도 아우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예, 노래가 좋다 황디님 출첵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일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그 뉴스 보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응원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던데 그것도 좀 놀랬어요. 오전 시간에 다 보통 이제 회사에 계실 시간인데 밖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구가 아직 이렇게 있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 일요일까지 예, 경우의 수를 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로써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를 응원해야 되는 여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예.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작전을 잘 세워 봐야겠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보내드립니다.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해남 우수영의 들노래 보내드릴 텐데요. 이인자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강변에 비둘기 한 쌍이 물콩 하나를 물어다가 암놈은 물어 숭놈 주고 숭놈은 물어서 암놈 주고

또랑또랑 독새또랑 여자 복숭을 심었더니 가지는 뻗어서 희희방이요 뿌리는 뻗어서 성장이라.

머물었다 피는 꽃은 방실방실 웃는 것이 기생 되도록 오라.

0: 나
1: 못할래라 못할래라 기생의 노릇을 못할래라 원순절의 복장구 소리에 기생의 노릇을 못할래라.

사상골짝 비둘기 사상골짝 비둘기 삼천만 잡고서 해뱅뱅.

해남 우수영 들로래 들었습니다. 2인자 외에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음악평론가 진회숙의 대동강가의 격조 높은 이별 노래 수심가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심가는 서도를 대표하는 노래다. 옛날에 평안도와 황해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심가 한 가락쯤은 뽑을 줄 알았다고 한다. 심지어 수심가를 부르지 못하면 서도 사람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특히 평양 사람들은 오랫동안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자신들의 한을 이 노래에 담아냈는데 제목 또한 근심과 시름의 노래라는 뜻의 수심가이다. 수심가에서의 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임이다. 말로는 이미 그리워 나 어이 할까요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노래는 이미 임의 부재 곧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일까 나 어이 할까요 하고 맺는 가락의 끝이 유난히 야무지고 간결하게 들린다. 수심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을 표출한다. 육자백이나 흥타령처럼 피를 토하듯 떨고 꺾고 쥐어짜기보다는 지극히 격조 높은 애원성으로 잔잔하고 애절하게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수심가의 음악적 특징과 정서는 서도 지방에서 분리

이런 여러 민요의 음악적 바탕이자 정서적 원천이 되었다. 서도의 민요들은 마치 수심가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앞부분의 가락이 어떻게 짜여 있든 노래가 끝날 때는 반드시 수심가 토리로 가락을 여미기 때문이다. 아마도 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인자 속에 입력되어 있는 영원한 정서의 고향, 즉 수심가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모양이다. 오복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수심가 보내드립니다.

0: 수심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음악평론가 진회숙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비야 청산 가자라는 저서에 담긴 글을 발췌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3512님께서 축구가 지고 나니 화순 들녘 하늘도 슬퍼하는지 잔뜩 찌푸리고 금세라도 비가 내릴 듯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스튜디오 밖도 하늘이 계속 흐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좀 더우니까 비가 조금 와서 더위도 좀 식히고 열나는 우리의 머리도 좀 식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군가중 토끼 용왕 속이는 대목 박초월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토끼 잡혀 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청택지신이 좌우로 옹이었거늘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때 용왕이 분부를 하시되 내 토끼 들어라 내 우연 득뱅아야 명이다르 무른징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가 생각하기를 좋게 저놈에게 돌려와서 임재없이 꼭 죽게 생겼구나. 한 꾀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이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무수히 잔말이심을 든지 의심없이 배를 척 내놓으니 피로 곡절이로구나. 네가 무신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이 말에도 고지 아니 들으실 테니 두 말 말고 내 배 따시. 아니 이 녀석아 이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말을 허라니 허리다. 말을 허라니 허리다. 싹 노래소리 탐막한 상주 임군 성현업

일곱 군기 없었으니 선생님을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아니리 간이 없고 보면은 불쌍은 태명만 근사오니 너를 보고 달라고 이면 어째다 예 구하니까 당장 배를 따서 보소서 용왕이 듣고 질러요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그 사이의 길은 비수병기 구불능식하고 잠수병기 살불능은 하고 심수병기 이불능청하고 간수병기 목불능지라 간이 없구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트가 가루리다 소트가 인직 5년 장기를 삼게 잡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꽃채기로 하늘 내어 반전 예배라고 어? 살성진 노릇이 내고 도하유수 개변에 탁주어로 내려왔다 우여 주부를 만나 소궁 내가 줬다기로 반경자로 구원하니다 용안이도 없고 화를 내며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김생이나 일진지 내 이장군 달바가 금나리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임무로 물어본단 말이냐 토끼가 장놀이 여쭤오는데 왕 도지 이리왕 비지기로 소이다 토끼 지난 노이 하야 사신인수가 되시며 길롱지고 짠지로 인순우소가 되시며 대왕노이 하얀 꼬리가 저리 치더라 하옵고 서태는 무슨 일로 꼬리가 요리 묘도 하고 대왕은 옥지 않은 비늘이 번쩍번쩍 솟대 몸에 난 터리오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우연 까마고 실개에 꼭 까마고 실개 없던 인생만 물비금 주더라 간가지라 뻑뻑이니 답답지 아니 그오리가 동아인게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하면 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주로 반한 포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궁궈가 소인으로 그날 조궁에 모두 다 어찌한 내력이냐 예 내력을 나누리다 한군기는 대변 보고 또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내고 드리고 임부로 주로원하니라 그러하면 내 간을 어디로 놓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놓고 미군기로 내오니 세상의 동방살 판문 단바지 칠락 서방사구 목방 일육순 중앙 오십도 천지금명 오색광치 아침 한개 저녁 이쯤 하하야 입으로 놓고 미꾼기로 내하고니 만능의 주의 명약이라 뜸약이 되랍니다 내려온더라 저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약을 이루시면 간호

0: 양주양 아비주얼 거덜
1: 좋다
0: 내려오더라 저주 부양만 저의 탄이 있을 때가 없네
1: 좋다
2: 박초월의 소리로 숨가중 토끼 용왕 속이는 대목을 함께 들었는데요. 북장단에는 김명환 명인이 북장단을 잡으신 것 같죠. 소리를 꽉꽉 채우려는 소리꾼과 또 이 장단을 거뜬거뜬 걷어가려는 고수의 어떤 치열한 신경전이 이 대목 안에 있지 않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840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70대 주부입니다. 타 라디오 방송에는 많이 참여해봤는데 국악방송에는 처음이네요. 부산교통방송은 25년, 불교방송은 약 3년, 국악방송은 청취한 지가 약 3개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라고 다소 싱거운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국악방송도 25년, 30년 될 때까지 계속 잘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로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지.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한테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어디로 갈 거나. 어린 자식은 두루박이 밤주서 담뜻하고 큰 놈은 밥다라고 조르고 적은 놈은 젖다라고 조르고 세상 못 살겠네.

작년 8월 보름 날 저녁이 보리 생편 일곱 개만 먹을 한 개로 곱집어서 열리게 먹고 죽은 영감아 날 다려가

세상 못 살겠네. 고맙구나 고맙구나 남산 밑이 적지면은 날과 같이 검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 영화 잘 사는데 이러는 팔자는 이리도 기박하여 영감 잃고

전라도 김제의 논매는 소리, 산유와 사냐였는데요. 논매는 소리치곤 사연이 참 기구합니다. 예, 유판선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공연 선물 소식이 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헤트홀에서 열리는 동해안별신굿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동해안별신굿 굿도 보고 떡도 먹고라는 제목의 공연인데요. 이 국가무형유산이죠. 동해안별신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연희 공연이라고 합니다. 동해안별신굿의 주요 연행 거리들을 현대 무대에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던 전통 구세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되살린다고 합니다. 이 국가무형유산 동해안별신굿 보존회가 함께하는 공연인데요. 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판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화합의 의미, 공감의 의미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헤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9840님의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풍년가인데요. 김영임, 이춘희, 전숙희, 지화자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경기민요 풍년가 들었습니다. 김영임, 이춘희, 전숙희, 지화자의 소리였고요. 9840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피리, 가야금, 병주, 민요 연곡 들어볼 텐데요. 그야말로 그 저희가 전통음악의 특징 이야기할 때 즉흥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즉흥성을 이 두 귀로 확인할 수 있고 두 눈으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예, 그런 곡입니다. 김광복의 피리, 백인영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이 세 명인이 만들어내는 즉흥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곡에서 곡으로 넘어갈 때 민요다 보니까 지역별 민요들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청, 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러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연주를 위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거나 현장에서 할 때 조율하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연주를 하면서 조율을 하는, 그래서 그 조율을 하는 상황까지도 음원에 들어있다는 게 이 음원의 가장 그 중요한 감상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리, 가야금, 병주, 민요 연곡 함께 들어보시죠.

이 연주를 현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아, 네. 들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입니다. 피리 가야금 병주 민요 연곡 들었는데요. 김광복의 피리, 백인영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전 명인들 중에는 다양한 소리와 음악을 두루 섭렵한 분들이 많으셨다는데요.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장월중선 명인 명창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음악 꾸며 보겠습니다. 아쟁, 가야금, 검은고, 춤, 소리의 정말 팔방미인이셨던 분이 바로 장월중선 명창이신데요. 선생의 학습 내력을 소개해드리면요. 큰아버지인 장판계 명창에게서 단가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일부분을 배웠고요. 10대에는 박동실 명창에게 심청가 전바탕과 춘향가를 배웁니다. 가야금 풍류와 산조는 김윤덕 명인 그리고 고모 장수향에게 배웠다고 하며 백낙준의 제자인 임석윤에게도 검은고 풍류와 산조를 익혔다고 하고요. 신쾌동 명인에게도 검은고를 배웠고 오태성 명창에게는 가야금 병창을 배웠다고 합니다. 장월중선 명인은 국극사, 조선창극단, 임춘행 여성창극단 등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창극단에서 연기와 창극 반주를 할 때는 음악적 효과를 내기 위해 아쟁을 고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0: 있습니다. 이 명인의 아쟁산조는 김일구 명인에게 이어졌고 소리는 따님인 정순임 명창이 이어받았습니다. 장월중산 명인은 생전에 경북 지역의 전통예술계를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하셨고 경상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병창의 보유자이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가야금 병창을 오랜만에 감상해 보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곽씨 부인 묻고 돌아온 대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그때여 신봉사가 곽씨 부인 안장을 지은 후에 여러 조객들과 붙들려 집으로 들어오는디

0: 장월 중선 명인의 가야금 병창으로 심청가중 곽씨 부인 묻고 돌아와서의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명창의 소리 전해드린 김에 명창의 따님이신 정수님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흥보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하루란 제비 한 쌍이 날아 들거나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다 저 제비야 고르거각 다 버리고 궁벽 산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하랴. 수십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나중에 깐 놈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그 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짤깍 부러졌겠다. 흥보가 불쌍히 여겨 냉태 껍질을 얹고 탕사실을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동료 제 집에 넣어주며 제비야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멀고 먼 만리 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아무리 미물의 짐승이라도 흥보은에 갚을 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 날개 공부 힘을 쓰는디.

0: 대답을 하고
1: 그만.

이제 두견은 조종지망제라. 백조들이 점고를 하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나오, 중원에 나갔던 맹맥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오는디 부러진 다리가 봉통하지가

장수호정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 가졌노 흥부셀비였자오 대 예 소주가 아래리다 소주가 아래리다.

0: 어찌하면은 은혜를 갑소리까 제발 덮으내 청조마오.
1: 흥보가 중에서 흥보 제비 다리 고쳐주는 대목을 정순이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북장단에는 송원조 명인이 함께 하셨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월중선 명창의 따님이기도 하시죠. 사실 이제 그 부모님의 그늘이 너무 짙으면 오히려 자녀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큰 그늘을 뚫고 큰 나무가 되신 분이죠. 예전에 노래가 좋다 해서 나오셔서 이 그간의 학습 이야기 해 주시면서 창극하실 때 금붕어 역할을 하셨는데 그 금붕어 역할 할 때 췄던 춤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엄청 웃었던 예,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고 또 노래가 좋다 공개 방송 때도 함께 출연하셔서 노래를 이 불러주셨던 예, 그런 약간 그 옛날 생각하면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외할머니 모습 같은 예, 그런 모습도 예,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DNA를 물려받은 덕분에

이때 이미 판소리를 한 세네 바탕 정도를 이미 하고 계셨다고 하시죠. 지금도 이 경주 지역에서 이 터를 잡고 이 경북을 포함한 영남 지역의 어떤 국악의 문화, 특히 판소리를 전승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큰 애를 쓰고 계신데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남도 굿거리, 성주풀이, 자진 굿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승되어 온 아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선 음악공장 노을양의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이 품어온 삶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년, 어르신까지 각 세대의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노래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은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아리랑을 비롯해서요.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안녕 어른, 중년의 삶을 노래한 아직은 괜찮아 등 모두 17곡으로 구성되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음악의 언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 아리랑은 박준희, 박찬희, 박소리, 삼형제로 구성된 준찬소리, 청소년 아리랑은 젊은 연주자 김나연, 이기현, 김나은이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들려줍니다. 또 중년과 어르신의 이야기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함께하며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재미와 공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특별한 음악 여행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과 함께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탈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래동 천탈공간에선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주최 주관하는 천탈살롱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탈춤은 어떻게 오늘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젊은 탈춤꾼들이 전통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무대입니다. 이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공연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전통 탈춤의 음악과 리듬,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죠. 이번 무대에선 양주 별산대 놀이의 상좌춤을 비롯해 고성 오광대 말뚝이, 통영 오광대 문둥북춤, 봉산 탈춤 목중, 송파산대 놀이 옴중, 북청 사자 노름의 사자춤까지 지역과 종목을 대표하는 다양한 탈춤 캐릭터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탈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천탈 살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통해 우리 창작 국악의 흐름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2일과 3일 예약당에서 창작악단 기획 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무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년 넘게 창작 활동을 이어온 이건용은 지금까지 3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요. 특히 국악계를 위한 작품만도 50여 곡을 작곡하며 우리 창작음악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의 대표작과 최신작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번 무대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 령입니다. 전통 피리 독주곡인 상령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을 펼쳐 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1970년대에 발표된 초기작 분향도 오랜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종묘 제례악 등 전통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무려 50여 년 만에 다시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연주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널리 알려진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바탕으로 만든 국악음악극 귀와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담아낸 작품 묵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들 그리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소리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선 참 별거 아닌 일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죠. 너무 하찮은 이유라 한참을 싸우다 보면 우리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그만두자는 이야기는 먼저 못 꺼내고 그저 싸움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던 모습.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숙을 수가 없었죠. 벌써 76년이나 된 한반도의 전쟁도 대체 왜, 무엇을 위해 시작된 싸움이었는지 이젠 정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제는 전쟁을 또렷이 기억하는 세대도 거의 떠나가고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참상을 잊고 살다가도 이날이 돌아올 때면 다시 상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어리석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단지 전쟁을 쉬는 중인 휴전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요. 80년 가까이 온전히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평화가 허황된 꿈은 아니기를 그럼에도 여전히 염원합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사례의 연주로 비목 들으면서 6월 25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6.25 우리에겐 참 비극적인 숫자로 새겨진 이 날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이 날짜가 76번이나 돌아올 때까지도 이 전쟁이 끝나지 못할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벌써 만 76세가 되신 거라니, 아, 이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아 계시겠죠?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사도 못 나누고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통일이 됐어야만 했는데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염원은 여전할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도 통일이 된 우리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통일이 되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보고 싶고 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통일이 되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저녁 시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늘에 먹구름도 좀 껴있고 그쵸? 오늘 늦게 비 소식 있습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어요. 교정 화단에 핀 원추리 꽃입니다. 강렬한 주황색과 노란색이 여기 내가 있다고 뽐내는 것 같습니다. 해가 날 때 꽃잎이 벌어지고 해지면 오므라드는데 이 모습 보고 하루만 피고 지는 꽃이라 했는가 봅니다. 꽃말을 살펴보니 기다리는 마음, 하루만의 아름다움, 근심을 잊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 꽃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망우초라고 한답니다. 만나가족 모든 분들이 이 꽃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부슬부슬 내리는 비로 축 처져 있는 제 몸과 마음도 강렬한 주황으로 되살려 보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왜 근심이 사라지는 꽃일까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예쁩니다. 이 꽃을 보다 보면 푹 빠져들어서 근심 걱정을 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우리 1790님 계신 곳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봅니다. 자, 7324님께서요. 오늘이 6.25 전쟁일 76주년이고요. 우리나라가 남아공을 억울하게도 0대 1로 32강에 못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씨는 남아있어요. 32강에 올라갈 불씨는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 저도 아침에 이렇게 어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TV 앞에 딱 앉아서 열심히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아쉬운 패배를 오늘 갖게 됐습니다. 그 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제 32강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967님께서요. 오늘이 6.25 우리 아내 월급날 해주셨어요. 25일이 월급인 직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우리 아내분도 그런 직장에 다니시나 봅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하지 말고 서로 같이 맛있는 라디오 청취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전쟁은 없어야죠. 무고한 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이 됩니다.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6.25가 벌써 76년이나 됐네요. 휴전 국가인질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다시는 끔찍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참 일상에서 평화롭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구나라는 거를 또 오늘 같은 날을 통해서 네, 상기시키게 되죠. 9249님께서요. 월드컵 열기에 가려져서 오늘이 6.25라는 사실을 오후에 알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올해 25주년이 되었는데 결혼식 당일 일들이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6.25는 제가 태어나기 24년 전에 일어났으니 멀고 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죠. 그쵸? 네. 아, 이 참 멀게만 느껴져서 그런지 우리 피부에 굉장히 와닿지 않게 또 예,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 일을 겪으신 분들도 네,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 계시니까요. 아, 어쨌든 평화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1950년 오늘은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보미님, 저는 1950년 11월 29일 생입니다. 피난 다니면서 아, 저를 낳아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그렇게 보내주시면서 네, 이 백현우의 아버지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 정말 이 지금 6월 5일 25일이고 우리 삼승 할부지님의 생신이 11월 달이면은 정말 우리 어머님께서 무거운 몸으로 이렇게 또 피난길에 오르셨을 그런 풍경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그리고요. 이 삼승 할부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요. 이 해당 소리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방송에서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태춘의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듣고 왔습니다. 자, 어제부터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영예 대상 대통령상을 두고 뜨거운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경연이 시작되는 저녁 7시부터 국악방송 라디오와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맛있는 라디오는 오늘 일부까지만 단축 방송을 하지만요. 7시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시청 인증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뜨거운 경연 무대를 보시면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세요.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예약당 현장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화면 캡처 인증샷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악방송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께 많은 행운이 돌아가면 좋겠네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이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9151님께서요. 통일이 되면 서로 같이 나눠 먹고 베풀고 싶어요. 그리고 통일되면 북한하고 합쳐서 축구하면 꼭 이길 거예요. 해주셨네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1967님께서는요. 부산에서 기차 타고 평양, 시베리아, 유럽

한번 달려보고 싶네요. 기차로만 전 세계 가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한번, 네, 달려보고 싶네요. 디들깡님께서는요,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웠고, 지금까지 니땅내땅 하며 줄 긋고 사는지, 언젠가는 같은 말 쓰고, 같은 글 쓰는 같은 민족, 합쳐지는 날이 언젠가는 있겠죠. 마음 모아 행복한 만나 시간 같이 하는 우리는 행복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와, 금강산 평생 한번더 가볼 기회가 될런지요 해주셨네요. 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저희 한 세기수 위에 선배님들께서 그때 금강산으로 공연을 다녀오셨거든요. 관광도 하시고. 아, 그래서 이 사진 찍은 거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정말 좋았다고.

전방에 있는 철조망을 제 손으로 꼭 한번 치우고 싶고요. 와, 이거 멋지네요. 동물들하고 반갑게 반가반가 인사하면서 미소 짓고 파요 해주셨어요. 와,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멋지네요. 9249님께서요. 통일이 된다면 엄마랑 금강산에 다녀오고 싶어요. 예전에 친정 이모께서 송이 냄새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1: 이 나요, 전화했었냐?
0: 네, 엄마 있잖아요. 작년에 엄마가 김장을 안 담그셨었나?
1: 그렇지. 작년에는 담글 새가 없었지. 너희 아빠 장례 치르느라 뭔 정신이 있었겠냐. 근데 이 여름에 갑자기 작년 김장은 왜 묻는겨?
0: 아니, 아, 나 갑자기 행적이 먹고 싶어서요. 행적은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김장 김치 없으니 어차피 못 해먹겠네.
2: 행적, 우리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명절마다 먹던 음식이라 나는 다른 집에서도 명절에 원래 먹는 음식인 줄 알았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작은 할아버지 댁에 세배드리러 갔을 때도 늘 명절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행적이 어떤 음식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김치 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 산적을 고기 대신 배추김치로 만들었다고나 할까? 배추김치의 두꺼운 부분을 길쭉하게 썰어 산적처럼 꼬지에 나란히 꿰어 밀가루와 달걀옷을 입혀 전 부치듯 부친 건데 우리 집 명절상엔 고기 산적은 오른 적이 없지만 행적은 언제나 빠짐없이 올랐었다. 그런데 우리 친가 쪽 친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런 음식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행적이 할아버지 고향의 음식이었음을 나는 알게 됐다.
0: 참, 엄마, 내가 저번에 아빠 서류 정리하다가 제적 등본을 발견했는데 거기 엄마 아빠 옛날 호적도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 출

0: 출생지는 충청남도 아산군 어디로 나오던데 그 주소로 검색해보니까 아직도 있는 주소던데요. 다음에 한번 찾아가 볼까? 이 거가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 사시던 주소였을겨. 근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없는디 거기는 찾아가서 뭐할겨? 아니 그냥 엄마가 태어난 곳이 궁금하니까. 어르신들은 가셨어도 주소가 남아있는 게 어디예요? 할아버지 고향은 찾아가기는커녕 지도 위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였다는 건 아빠 살아계실 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주소는 돌아가신 아빠의 제적 등본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해주시 해운동 366번지. 지도 앱으로 손바닥 안에서 어디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왔는데 번지 수를 알고도 찾아볼 수 없는 주소. 지금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명절에 행적을 붙여 먹으려나? 그렇다면 적어도 명절 밥상만큼은 나와 같은 맛을 추억하는 사람들인 건데 언젠가 그곳에 가서 누군가와 그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엄마, 내가 지도 앱에 검색해보니까 엄마 본 적이 있던 아산까지는 여기서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간대요. 근데 아빠의 원적인 해주도 차로 2시간 안팎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 있죠?
1: 뭐요? 북한에 간다고?
0: 아니, 만약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말이에요. 지도 앱으로는 검색이 안 돼서 AI한테 물어봤지. 사실상 서울서 대전 가는 거리보다 더 가까운데 할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못 가보고 돌아가셨네요. 이제는 아빠도 돌아가셨고 행적의 맛을 기억하는 내가 죽기 전에는 통일이 돼야 할 텐데.
1: 뭐요, 새파랗게 젊은 것이 벌써 죽는 이야기라고 그려?
0: 행정 먹고 싶으면 해줄 테니 일단 엄마 집에나 와서 먹어. 김장김치는 없어도 통배추김치 담궈놓을 테니. 내가 너희 아빠한테 시집 오는 바람에 가본 적도 없는 해주 안악이 다 됐지 않겠냐.

예결과 진정민의 노래로 해주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의 주인공은 북녘에 고향을 두신 할아버지 덕에 황해도 향토 음식을 추억의 맛으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처럼 끝내 고향에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참 많으시지만요. 그 후손들이 알게 모르게 기억하는 고향의 맛이나 관습 같은 게 어딘가에서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오늘 라디오 극장의 주인공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의 고향부터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오늘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동독궁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행적이라는 음식이 있군요. 김치로 산적꼬치를 하는군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통일이 되면 금강산 가보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다들 통일이 되면 어딘가 가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꼭 누구에게나 하나씩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9249님께서요. 행적 어떤 요리인가 궁금했어요. 저희 집에는 작년 김장김치 3통 남았는데 한 통 드리고 싶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행적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저는 김장김치 앞 입부분보다 줄기 부분을 더 좋아해요. 씹히는 식감이 좋아요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이 선호하는 부분이 다 있죠. 사실 저는 입부분을 더 좋아하거든요. 양념이 많이 있어서.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줄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이렇게 입맛이 다르구나 신기하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우리 9249님은 줄기 부분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2379님께서요. 내일 친한 동생 신은철 생일인데 오늘 미리 축하 좀 해주세요. 저한테 둘도 없는 친동생 같은 동생인데 전에 직장에서 만나서 지낸 지가 15년 정도 됐답니다. 늘 저를 친언니같이 잘 챙겨주고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이쁘고 착한 동생이랍니다. 은철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우리 은철이 만나 언니가 늘 행복해지는 것 같아. 난 잘해주는 거 없지만 앞으로 잘해주는 언니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우리 늙어도 변치 말고 잘 지내자.

아, 늘 고맙고 사랑해. 생일 축하송도 부탁드려요.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맛있는 만나랑 함께할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예, 정말 우리 동생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절절히 네, 담긴 그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마침 오늘 또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2379님의 동생분 신은철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작년 한음프의 대상곡이기도 하죠. 오름세의 연주한 노래로 때루 듣고 올게요.

0: 오름세의 연주와 노래로 때루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 텐데요. 오늘은 다 짐작하시겠죠? 국립국악원 예약당이 있는 서울 서초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국립국악원 예약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예약당 무대에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경연 무대를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예약당 로비에 마련된 이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에서부터 오늘 무대를 향한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대통령상을 놓고 벌일 불꽃 튀는 경쟁의 후끈한 열기에 비하면 오늘 날씨는 많이 뜨겁지 않은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일부 영남에는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더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9도, 전주와 창원 28도, 포항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억수의 품바 듣고 왔는데요. 이 곡은 2010년 한음풀 대상곡이었습니다. 가나니님께서요. 통일이 되면 저도 금강산 가보고 북한 여행해보고 싶네요. 시아버님이 이북분이신데 부모님 만나고 싶으셔서 이산가족 신청하셨는데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전쟁 때 혼자 넘어오시면서 가족들과 이별하셨는데 못 만나시고 가셔서 마음이 아파요. 그곳에선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라디오 극장 재미있네요. 근데 행적이 뭐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행적은 이 김치를 고기 산적처럼 꼬지에 꿰서 네, 밀가루와 달걀물에 적셔서 이렇게 부쳐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처음 듣기는 했는데 이 이북에서 해주에서 그렇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진짜 시아버님, 아유, 이 사연 참 마음이 아프네요.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윤혜성님께서요. 나의 장인님은 상이용사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고 대전 현충원에 모셨답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훌륭한 네, 분이십니다. 우리 윤혜성님의 장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자, 8878님께서요. 친정아버지가 50년 6월 14일에 태어나셨는데 11일 후에 전쟁이 발발했고 이 피난 다닐 때 동굴 속에서도 갓난아기가 울지 않아서 쫓겨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해주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사연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이 아기, 이 갓난아기였을 때도 갓난아기들도 이런 어떤 생존 본능이 발동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쵸? 6924님께서는요. 25일 월급날 좋아요. 축구는 뭐 질 수도 있죠. 1대0이면 올라가겠죠. 이 정도 실력이면 떨어져도 할 말 없고 외교도 중요하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늘 해설 보면서 이렇게 좀 해설하시는 전직 여기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자, 3659님께서요. 서울에서 듣다가 대전에서 오랜만에 퇴근하며 듣는 만나 지화자 듣기만 했던 개마고원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개마고원 사진 보면요. 정말 멋있잖아요. 저는 그 사진 보면서 와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으면 정말 멋있겠다. 이런 생각 종종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가서 전통음악들을 한번 이렇게 필드워크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꽃분네님께서는요. 제 생각도요. 손자, 손녀 데리고 가서요. 철조망과 이름 모를 꽃들, 동물들 보여주며 참교육 시켰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6287님께서 오늘 아들이 졸업앨범 2차 촬영했어요. 신경 많이 써서 준비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은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예, 요즘에 그 졸업앨범 굉장히 공들여서 신경 써서 찍죠. 근데 오래오래 추억이 되니까요.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1319님께서는요. 철원에서 일하고 이제 집에 왔네요. 여기는 촉촉하니 비가 와요. 시원해서 좋네요. 이제 저녁 준비 얼큰하게 동태탕 해먹으려고요. 입맛도네 해주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년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어떤 팀이 어떤 노래를 할지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승승장구님 궁금하신 올해 하는 부분 본선 진출자는요. 하모의 삐에로, 염경관, 조선버전, 개호주밴드, 이사이, 포짓, 판도라, 비랑, 적감 등 총 10개 팀이 대상 대통령상을 목표로 신나는

경연을 펼칠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네요. 7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그냥 고정해 두시면 돼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3659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8397님께 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1부까지만 단축 방송이라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곧이어 7시부터 시작될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도 라디오, 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즐겨주세요. 자, 오늘의 끝곡 2024년 대상곡입니다. 구이임의 연주와 노래로 생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놀이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진행을 맡게 된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곳 국립국악원 예악당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 자리, 이 무대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창작국악 정말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올해로 벌써 20번째를 맞아요. 맞이했다고요?
0: 사실 사람도 20번째 생일을 맞으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예, 지난 2007년에

0: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국악 창작곡만 해도 무려 170곡이나 됩니다.
1: 와, 대단합니다.
0: 엄청난 숫자죠. 예. 예. 진짜 그야말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고요. 신진 국악인들에게는 하나의 등용문이자 젊은 네. 국악인들에게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경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작년까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국무총리상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대상에 대통령상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대회의 위상이 네. 한 단계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올해 그 어떤 해보다도 경쟁이 더 치열했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제20회 20번째에 네. 맞춰서 권위도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벌써 6번째 MC를 맡았는데 긴장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됩니다.
1: 터줏대감이시네요. 예. 예.
0: 자, 지금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 10팀이 무대를 선보이게 될 텐데요.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며 국립국악원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 사이에
1: 네.
0: 첫 번째 팀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10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그 첫 네. 번째 경연팀이 이제 무대를 선보이겠습니다. 오늘 참가번호 1번은 하나로 모인 예술인이라는 뜻의 하무예 팀인데요. 가야금, 네. 아쟁, 바이올린 이렇게 동서양의 현악기들이 하나로 뭉쳐진 팀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참가곡은 블랙 웨이브, 검은 파동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개기일식의 순간을 그렸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진동과 에너지를 검은 파동이라는 이미지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1: 네, 곡의 감상 포인트는요. 가야금, 아쟁, 바이올린의 서로 다른 질감을 느끼면서 검은 파동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는 것이라고 오, 하니까요. 네. 첫 번째 무대 흥미롭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참가 번호 1번 하모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라디오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오늘 대회에 10개 팀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참가팀 만나보겠습니다. 참가 번호 1번 하모예입니다. 하모예는 하나로 모인 예술이라는 뜻을 지닌 팀입니다. 가야금, 아쟁, 바이올린이라는 세 개의 악기의 색채로 전통과 동시대적 감각의 접점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오늘 들려줄 곡은 블랙 웨이브라는 말로 우리말로 검은 파동쯤 되겠습니다. 개기일식의 순간을 그렸는데요. 태양이 달에 가려 빛이 사라질 때 어둠과 그 시간의 흐름을 음악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참가 번호 1번으로 하나로 모인 예술인이라는 뜻의 하모예 팀이 먼저 무대를 꾸며줬습니다. 작곡을 하모예 동인들이 함께했고요. 무대 위에서는 가야금의 박준, 아쟁 이현규, 바이올린 안희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본선 경연대회에는 10개 팀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한국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우수한 국악 창작곡을 개발하고 또 역량 있는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기에 2007년에 시작된 창작국악 경연대회입니다.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젊은 국악인들이 자신의 창작곡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무대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창작 국악의 등용문이자 또 실험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창작의 길을 걸어보고 또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만큼 공연과 방송을 통하여 더 넓은 대중과 만나는 무대의 길을 느껴보고 또 국악을 오늘의 음악과 연결하는 확장의 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청년 국악인들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그 의미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2007년에 시작한 대회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회 동안 이 무대를 통해 발표된 창작곡들을 세어본다면 170곡, 그리고 오늘의 본선 10곡을 더한다면 모두 180곡이 되는데요. 숫자로 보면 단순히 180곡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안에는 앞으로의 미래의 국악을 이끌어나갈 180개의 음악적 질문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상 내역도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올해는 대통령상이 처음으로 승격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대상 한 팀에게는 상금 1,500만 원과 대통령상 상장을

그리고 상패가 수여됩니다. 금상 한 팀에는 상금 8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은상 두 팀에는 각 상금 500만 원과 국립국악 원장상, 국악방송 사장상, 그리고 동상 두 팀에는 각 상금 300만 원과 국악방송 사장상, 장려상 네 팀에는 각 상금 200만 원과 국악방송 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팀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가 번호 2번 피에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참 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도 독특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음악이라고 한다면은 고어들, 즉 오래된 옛 제목들이라든지 혹은 그런 전통음악의 문법들이 있는데요. 정말 세대가 격변하고 있다라는 말처럼 이들이 팀 이름을 짓는 방식이라든지 제목을 짓는 방식, 그렇다 보니까 또 음악을 구성하는 방식도 과거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음악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또 전통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라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국악은 지금의 청중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던지는 무대가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피에로인데요. 팀 이름이 B급 음악의 에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악을 한번 고장내보자라는 발상에서 출발하여 전통을 재치있게 비틀고 또 의도적인 에러를 통하여 국악의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작품 제목이 박 에러인데요. 부제가 박이 고장났다라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통음악을 토대로 이들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갈 때 전통음악이 갖고 있는 뿌리에 대한 어떤 온전한 보전과 동시에 또 이들만의 새로운 생각을 덧대는 방식이 오늘날 국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젊은 세대만의 구성 방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함께 연결지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6월의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의 날은 전통음악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국악을 즐기기 위하여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6월 5일은 세종실록의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의미를 담은 전통 악곡이죠. 여밀락이 처음 기록된 날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국악의 날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국악이 다시 국민과 함께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약속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바로 그 약속의 연장선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여밀락이 백성과 함께 즐기는 음악을 꿈꾸었다면 오늘의 젊은 국악인들은 21세기의 언어로 다시 함께 듣는 한국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6월에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법정기념일로서의 국악의 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는 또 이렇게 6월에 맞춰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두 번째 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무대 열릴 예정입니다. 판소리의 흥보가 중에 박 타는 대목을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호감을 가질 팀인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된 흥보가 박 껍질 속에서 잠들었다가 2026년,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으로 시간여행을 온다는 상상에서 출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통음악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판소리로부터 재미난 상상을 길어 올려가지고 그 내러티브를 밴드 형식의 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현대인의 머리에 달린 걱정박, 근심박, 불안박을 흥보 특유의 해악으로 풀어내는 곡인데요. 흥보가 중 박 타는 대목을 원곡으로 했고요. 작사 허버리, 이기안 함께 했고 또 작곡에 허버리가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공동 구성으로 작품을 만들고요. 이렇게 무대 위에 오른 작품이 앞으로 이들의 가능성과 활동을 가늠하게 하는 대표곡과 또 시그니처 음악이 된다는 점에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방금 전 소개해드린 허보리 이기환과 함께

0: 또 호흡을 맞춘 여러 팀원들이 있는데요. 보컬 이기한, 신디사이저 허버리, 피리태평소 변성준, 타악 이결의 아쟁 양은지입니다. 그럼 피에로의 바게로 듣겠습니다.
1: 이렇다시 박은 거는 박을 타고 부자가 돼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주 그냥 보이는 건 전부 좋아 죽겠나 보더라. 하루 난 고 밥 껍데기까지 뽑으여 그 안에서 잠까지 자는 뒤 사실은 고 밥 껍데기가 타임머신이었던가 보더라.

떠보니 흥부집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

0: 이제 난 너 지혜 걱정 늙어가면 쓸모 걱정
1: 근심
2: 걱정
3: 불안
0: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0: 좋아. 요 박을 떡 갖다 놓고 타보려고 하는디.
1: 그렇지.
0: 아우 찬지 모르게 속이 휑한가 보지. 여보게.
2: 예.
0: 아유 박을 타는데 톱소리가 없어 쓰겄는가?
2: 안 되지요.
0: 그럼 내가 저 가서 박 가져올 텐게 자네들은 어서 톱소리를 매겨 보게.
2: 예. 예.

0: 네, 참가번호 네. 2번 피에로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이야, 연주뿐만 아니라 어떤 무대 소품부터 네. 소리 연주가 아닌 연기까지 약간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마지막에 뭔가 하나 더 있을 줄 알고 계속 무대 이렇게 바라보게
0: 맞아요.
1: 됐는데
0: 네.
1: 박이 이제 타임머신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2026년으로 왔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걱정, 근심, 불안 박이 있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전통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대 위에 에러를 만들어내면서 또 피에로처럼 네. 재밌게 풀어낸 무대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흥부가 중에서도 이 박태령이 굉장히 신명나는 부분이고 부자가 네. 되는 부분인데
1: 그렇죠.
0: 2026년 걱정 박이 제 머릿속에서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1: 빵 터졌으면 좋겠네요.
0: 예. 그리고 피리와 아쟁의 가락 속에서도 우리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멋이 느껴졌는데요.
1: 네.
0: 경기 도당굿에서 사용하는 장단을 활용해서 전통의 색채를 잘 살려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국악적인 요소가 담긴 새로운 창작곡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어떻게 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0: 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참가 자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 학력, 경력, 그리고 국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1: 와, 네. 네.
0: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미 대상을 수상한 팀은 참가할 수가 없고요. 국악을 바탕으로 한 미발표 창작곡으로만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금상, 은상이면 또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자, 그리고 팀 구성은 국악기가 포함된 8명 이하, 그리고 개인도 참가가 가능하고요.
0: 네.
1: 곡의 길이는 6분 이내면 된다고 하니까요. 국악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창작해보고 싶은 많은 젊은 창작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0: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제 다음 참가자를 또 만나봐야 될 텐데요.
1: 네.
0: 참가번호 3번은 소리꾼 염경관입니다.
1: 네.

0: 염경관 씨는 어린이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무려 5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다고 하네요.
1: 그렇습니다. 오늘 무대가 염경관 씨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무대가 될 텐데요. 네. 처음으로 서양 악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전통음악에 현대적인 소리를 더했다고 합니다. 전통음악을 하면서 이 음악을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알릴까 고민을 하다가 본질을 지키면서도 전통음악을 한번 재해석해보자 해서 밴드팀과 함께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하네요. 네.
0: 오늘 참가곡은 권마성입니다. 네. 권마성은 높은 사람의 행차를 알리기 위해서 외치던 소리인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신현맞이에서 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판소리 춘향가에는 한양을 출발해서 남원으로 내려오는 변학도의 모습이 담겨있는데 이 대목이 신현맞이입니다. 네. 행차에 동원된 인물과 차림새 그리고 악대와 깃발 종류들이 쫙 나열되는데 변학도가 내려온다는 것만으로 뭔가 불안하고 미묘한 네. 기운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를 오늘 무대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0: 네.
1: 너무나 궁금하죠?
0: 정말 그 긴장감과 네.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음악을 감상하는 팁은요. 점점 뭔가 가까워지는 듯한 긴장감 그리고 무대 위에서 미묘하게 펼쳐지는 그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한다면 분명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요. 한번 네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참가 번호 3번의 무대입니다. 염경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10개의 참가팀 중 유일한 개인 출전자입니다. 권마성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일 염경관 소리꾼인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변학도가 남원으로 행차하면서 마을 전체에 긴장과 변화를 불러오는 순간을 이 곡의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전을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곡은 그 장면을 소리꾼 염경관 그 자신이 출사표를 세상에 던지는 장면으로 확장해서 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록 기반의 밴드 사운드 위에 태평소와 나발이 더해지는데요. 보컬 염경관, 나발 태평소의 김유원, 베이스 기타 권상우, 기타 이준호, 드럼 윤명식입니다. 그러면 권마성 듣겠습니다.

0: 네. 네. 아, 정말 와. 카리스마 있는 무대였습니다.
1: 마지막에 막 반응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딱 끝났어요. 예.
0: 아주 강렬한 끝맺음.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염경관의 무대를 만나봤는데요. 중간에 그 나발이 등장했잖아요.
1: 네네.
0: 나발은 대취타에서도 등장하는 그 악기이기도 한데 역시 이렇게 행차를 시작할 때 어떤 네. 그 위엄, 그다음에 권위 이런 것들을 쫙 뿜어내는 느낌 너무 멋졌습니다.
1: 무대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너무나 잘 어우러진 무대였고요.
0: 네.
1: 특별히 염경관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음악적인 자극을 얻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악인들이 이 무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꼭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0: 맞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무대에서 서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1: 네.
0: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동안 그럼요. 함께 음악적인 고민도 나누고 또 생각을 비슷하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시너지를 또 주는 것 같아요.
1: 네.
0: 뭔가 공감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또 한층 더 성장하는 게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악인들이 한번 서보고 싶은 무대,
0: 그렇습니다.
1: 젊은 국악인들이 도전하고 싶은 무대가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요.
0: 네.
1: 바로 그 무대, 오늘 20번째 본선 경연을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네. 사실 이제 세 번째 무대까지 만나봤지만 다양한
1: 네.
0: 우리 악기들을 또 만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나발이 방금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김정근 아나운서는
1: 네.
0: 국악기 중에서 어떤 악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0: 네.
1: 저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하여가에서 그 태평소 소리 있잖아요.
0: 태평소.
1: 그 소리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요.
0: 아, 아까 태평소도 등장했었잖아요.
1: 예, 예. 예.
0: 저는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1: 네.
0: 사실 아쟁이나
1: 오.
0: 또 저는 이렇게 검은 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편안해지잖아요.
0: 네. 그리고 예. 대금 소리를 탁 듣고 있으면 뭔가 나의 시름이 쫙 가라앉는 듯한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이번 무대에서 검은 고와 대금이 등장을 합니다.
1: 네.
0: 참가번호 4번 조선 버전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조선 버전은 조선 음악의 현대 버전 그리고 현대 음악의 조선 버전이라는 뜻인데요.
0: 네.
1: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 그리고 대중음악의 전통을 녹여낸 음악을 모두 연주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0: 네.
1: 참가곡이 청혼이에요.
0: 네, 청흔.
1: 네. 청흔이요. 네.
0: 뭔가 눈앞에선 사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남는 빛,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그리며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참가번호 4번 조선 버전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세 번째 소리꾼 염경관의 권마성이 이어서 네 번째 무대는 조선 버전의 청흔입니다. 푸른 흔적이라는 뜻의 제목인데요. 물 위에 비쳤다 사라지는 윤슬처럼 붙잡을 수 없던 순간에

그 마음을 이 곡을 통해서 그려본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포근하게 담겨있기도 한데요. 눈앞에서는 사라지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합니다. 대금 박준범, 검은고 김세벽, 건반 변재벽, 탁 안유진이 함께하는 곡이고요. 여기서는 건반을 맡은 변재벽이 작곡했습니다. 그러면 청혼 듣겠습니다.

0: 네, 참가 번호 4번 조선 버전의 청흔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청흔이라는 뜻이 갖고 네.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푸름으로 남아서 뭔가 없어져 버렸지만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 결코 잊힐 수 없는 존재들을 네.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상을 우리 전통 음악 속에 잘 담아내는 것, 그것이 또 바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음악은 과거로부터 좀 기쁠 때에도 아니면 슬플 때에도 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음악이 가진 힘이야말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뉴스에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희노애락은 음악에 담겨 있잖아요. 네. 이런 공감과 기록, 음악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힘이 바로 오늘 이 무대에도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우리 전통 음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에 담아낸 그 음악 하면은 바로 민요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이번 무대는 민요를 토대로 만든 음악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 번호 5번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팀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어요.
1: 네.
0: 개호주 밴드라고 합니다.
1: 개호주 하면 이제 순 우리말 퀴즈에 많이 나오는 네. 단골 문제기도 한데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0: 네.
1: 거침없는 잠재력 그리고 강한 에너지를 담아서 팀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0: 네.
1: 팀을 만들게 된 계기도 우연히 펍에 들렸는데 거기서 로커빌리라는 락앤롤 장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에 우리 소리를 접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해서 네. 팀 이름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0: 아, 로커빌리.
1: 네.
0: 과연 우리 전통 음악과 어떻게 잘 어우러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참가 번호 5번 개호주 밴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 다섯 번째 참가팀은 개호주 밴드입니다. 개호주,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팀 이름처럼 이들은 거칠고 활기찬 에너지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블루스, 로커빌리와 우리 민요를 결합하기 위해서 결성된 팀으로 민요의 한과 흥을 서구의 뿌리음악과 또 융합하려 한다고 합니다. 작품 제목은 장기 블루스입니다. 경기 작가 중 한 곡인 장기 타령을 바탕으로 민요의 흥과 블루스 화성을 결합했다고 하는데요. 민요와 검은고의 조합, 또 블루스 코드 진행에 컨트리 리듬이 더해지고 또 경북 지역 꽹가리가락이에 민요 선율이 얹어집니다. 드럼 유지산, 기타 최은수, 베이스 전영민, 짱구 꽹가리에 박주환, 검은고 유선진, 민요 김재희가 함께

0: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며 국립국악원이 후원하는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모여주셨지만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라디오로도 라이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라이브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1: 자, 앞서 너무 신명나는 무대 참가번호 5번 게오즈 밴드의 장기 블루스 만나보셨는데요. 장기 타령에 이제 블루스 음악이 접목된 굉장히 흥미나는 무대였고
0: 그러니까요.
1: 특히 무대 의상이 전통 한복에 재킷 입고 갓 딱 쓰고 있는 모습이 네. 너무 팀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0: 아,
1: 지금은 새끼 호랑이인데 나중에 백두산 호랑이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0: 근데 이 팀은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좀 음악적이면서도 대중들이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다고요?
1: 맞습니다. 이 팀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팀 모두가 지금 국악방송 바티의 상사디아에 출연을 했고요.
0: 네.
1: 음원 녹음도 다 마쳤다고 와. 하니까 오늘 무대를 보시고 아, 그 음악 정말 좋았는데 하시면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음악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무대에 오른 팀들에게는 다양한 공연과 또 방송 출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1: 네.
0: 일단은 그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 대회를 신진 국악인들의 등용문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1: 네. 자, 그래서 다음에 만나볼 팀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참가번호 6번 이사이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이사이 약간 버스 번호 같기도 하지만
1: 네.
0: 예,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전통을 그리고 저것은 현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1: 네.
0: 익숙한 것과 새로움 사이에 어떤 새로운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하는데요.
1: 네, 참가곡은 감돌아든다인데요. 과연 노래 중에 이 감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재밌다고 하니까
0: 네.
1: 함께 한번 흥겹게 세워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번호 네. 6번 이사이의 무대 함께 만나보실까요?
2: 네, 오늘의 여섯 번째 참가팀입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사이의 감돌아든다인데요. 개성 남봉가수 박연 폭포의 절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가사 중 폭포수가 휘몰아치는 감돌아든다라는 구절이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노래입니다. 가야금과 전자음악, 자연, 앰비언스와 또 다양한 이펙트와 결합해 박연폭포의 압도적인 공간감을 보여주는데요. 전자음악 최은하, 가야금 조희영, 경서도 소리 어부원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전자음악과 민요가 좀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그 민요가 갖고 있는 노래의 공간감을 확장하는 방식이 매우 기대되는 팀인데요.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를 또 어떻게 변신시켜서 변화의 옷을 입혀서 보여줄지 매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현재 무대에서 다음 여섯 번째 팀 이사이의 감돌아든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이처럼 기악을 중심으로 한 또 성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젊은 음악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경향을 본다면은 이제 만나보실 이사이 팀처럼 성악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만나보셨던 게오즈 밴드도 그렇고 또 앞서 영경관 소리꾼 또 피에로가 선보였던 박이 고장났다 등등 이처럼 과거의 전통음악이지만은 이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현대적인 감수성, 또 우리들의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녹여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태어난 음악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무대를 통하여 변화의 옷을 입게 됨으로써 동시대적 감각을 우리와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무대에서 이사이 밴드 감돌아든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뒤로도 여러 단체들의 멋진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짓의 허튼지, 또 판도라의 마키아, 비랑의 적토마, 적감의 비나리 등등 앞으로 4개의 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렇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젊은 감각들이 꿈틀거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오늘의 음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몇 가지의 좀 자세를 되짚어본다면은 전통은 더 이상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대적 서사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장르 혼합의 방식이 훨씬 더 과거보다 지금에 비한다면은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장르를 섞기만 했다면은 지금은 국악을 중심으로 또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시대에 굉장히 민감한 여러 음악적 스타일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배합하고 또 재배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국악인들이 곡을 만든과 동시에 그들의 어떤 브랜드 또 시그니처,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세대와 또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통음악은 과거에 태어났지만 오늘의 감수성과 또 공기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앞서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창작 국악곡 개발이라는 목적과 명분 하에 진행된 무대였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포함해서 약 180곡이 계속 세상에 나오고 있죠. 네, 이제 무대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사이 밴드의 감돌아든다인데요. 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음악 듣겠습니다.

0: 저희가 지금
1: 자 지금 참가 번호 6번 감돌아든다 이사인데 네. 사실 이 사이라는 게 그 공간의 의미 또 시간의 의미도 있잖아요. 네네. 연극할 때 대사보다 중요한 게 사이라는 얘기 그 침묵과 빈 공간을 네네. 어떻게 견디면서 준비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맞아요.
1: 팀 이름답게 굉장히 그 사이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무대가
0: 기대하게
1: 지금
0: 되면서도
1: 펼쳐지고 있어요. 예.
0: 우리 무대 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우리 무대를 보여줄 참가자들은 얼마나 이 사이가
1: 그럼요.
0: 10년처럼 느껴질까
1: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네. 예.
0: 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네.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라이브의 묘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준비되는 그래도 예 빨리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1: 자 박수를 여러분 또 한 번 네. 보내주신다면 이 사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사이의 무대 감돌아 뜬다 가볼까요?

0: 네. 네. 이사이의 감돌아든다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정말 폭포 밑에 있는 것 같은 시원함, 네. 청량감까지 들어서 감돌이란 단어를 들어야 되는데 네. 음악에 너무 취해서 미처 못 했어요. 혹시 세보셨나요?
1: 저도 세려고 했는데 네. 박연 폭포 밑에서 저는 나무꾼과 선녀 있잖아요. 선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하고 있는 네. 한 명의 나무꾼이 된 것 같은 네네. 굉장히 몽환적인 매력에 빠져든 무대였습니다.
0: 네. 정말 많이 긴장했을 텐데 다시 한번 좋은 무대 보여준 우리 네. 이사이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시죠.
1: 네, 지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번째 본선 무대를 만나보고 계신데요. 네. 1회가 열렸던 2007년 그 당시에 정말 새로운 국악 곡을 좀 발굴해줬으면 하는 열망이 네. 대단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 열망에 뭔가 새로운 시대상을 담은 아름다운 창작 국악을 개발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준 무대가 바로 오늘 이 무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0: 네,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젊은 국악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회 때 정말 많은 참가자들이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팀이 넘는 와. 참가자가 있었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1: 예, 그 덕분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요즘에는 해외 유명 페스티벌과 또 공연에 우리 젊은 국악인들이 공연을 펼치면 K-POP 못지않은 또
0: 그렇습니다.
1: 많은 인기와 환호성을 이끌어낸다고 하는데 네. 그 모든 바탕에 오늘 바로 이 무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루었던 이런 작은 노력들이 이제야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계속해서 참가번호 7번을 만나봐야겠죠?
1: 네, 참가번호 7번은 포짓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0: 네.
1: 포짓, 우리가 아기들 막 이렇게 웃으면 아우 예쁜 짓 막 이렇잖아요. 바로 그 짓입니다.
0: 네.
1: 무대 위에서 손짓, 발짓, 몸짓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표현해 보자라는 의미로 팀명을 지었다고 하네요.
0: 네. 오늘 참가곡은 허튼 짓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쓸모 없어 보이는 행동의 가치를 되묻는 그런 곡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참가번호 7번 포짓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오늘의 7번째 참가 단체는 포짓입니다. 네 명이 만드는 짓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손짓, 발짓, 몸짓처럼 모든 행위를 음악의 재료로 삼아보겠다라는 포부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품명은 허튼 짓입니다. 허튼 타령 장단을 바탕으로 효율과 속도만 따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쓸모없어 보이는 행동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되물어보겠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악기를 두드리고 또 엉뚱한 소리를 끼어넣는 딴짓을 통해서 자유로운 음악을 펼쳐보겠다고 합니다. 가야금 심유진, 검고 이희주, 철영금 박정우, 해금 심지민이 함께하는 허튼짓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참가번호 아. 7번 이 사이에 아, 허튼즈 포지의 허튼즈 만나봤습니다.
1: 네.
0: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네. 뭐 실로폰이라든지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어, 같은 것들
1: 저도 다 아는 것들.
0: 그러니까 예. 한 번쯤 우리 다 해봤던 맞아요. 그런 악기에다가 목탁 소리까지
1: 끝난 줄 알고 같이 이렇게 했다가
0: 맞아요.
1: 또 시작되고
0: 예.
1: 네.
0: 제목은 허튼짓이었지만 무대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팀의 좌우명이 참 재밌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기라고 하는데요.
0: 네.
1: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멋진 음악 하시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젊은 국악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응원하는 무대가 바로 오늘 이 무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죠.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 한 번만 출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 네.
0: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말 음악 한 곡을 집중해서 만들 수가 있고 음악적으로도 또 한층 더 성숙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음악적 실험

0: 욕구를 잘 수용해주는 무대가 바로 이 무대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네.
0: 아 그게 정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젊은 국악인들이 바로 오늘 이 무대를 꿈의 무대다라고
0: 그렇죠.
1: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다음 무대에는요 지난해 수상팀인 판도라가 참가번호 8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판도라 제가 지난 무대에서도 참 인상 깊게 만났던 그런 팀이기도 한데요.
1: 네.
0: 오늘 참가곡의 제목은 마키아라고 합니다.
1: 네, 전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거인족과 올림포스 신들의 대전주인 기간토 마키아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웅장함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네. 오늘 무대에는 네. 공이라는 악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 대회 상금으로 산 악기라서
1: 와.
0: 이번 무대에 꼭 선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1: 상금을 받아서 재투자해서 다시 네. 선 무대.
0: 네.
1: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만나볼까요?
0: 네. 참가번호 8번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2: 네, 오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여덟 번째 참가팀입니다. 판도라가 선보일 마키아인데요. 판도라 팀은 타악기 전영규, 생황 이하형, 양금, 이원주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큰 전쟁이죠. 기간토 마키아로부터 이번 곡의 모티브를 길어올렸다고 합니다. 올림포스의 신들과 거인족이 우주의 패권을 두고 전투를 벌이는 스토리텔링을 가져왔는데요. 이 작품은 음악을 통한 뜨거운 판도라만의 투쟁과 또 에너지를 대리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음악이 곧 대중성이다라는 신념으로 이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0: 네, 참가번호 와. 8번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와, 전투의 한 장면을 표현한 그런 네. 음악이라 그런지 정말 강렬하고요. 뒤로 갈수록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1: 전투복 입고 연주하는 거 보셨죠?
0: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아주 멋진 무대 잘 만나봤습니다.
0: 네.
1: 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제가 2017년도에 네. 아내인 이지 씨와 함께
0: 부부가 함께
1: 이 무대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랬군요.
1: 그때는 이제 뜨거운 8월 여름에 본선 무대가 펼쳐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6월에 본선 무대가 진행이
0: 맞습니다.
1: 되는 거죠?
0: 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6월 5일이 법정 기념일인 국악의 날로 지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1: 네.
0: 6월 5일은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의 여밀락이 세종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국악의 날로 지정이 됐고요. 저희도 모두 함께 즐기는 이 시대의 음악을 많은 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6월에 본선 경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또 일상 속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그런 음악을 소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 이제 10팀 중에 9번째 팀을 만나볼
0: 벌써요.
1: 차례입니다.
0: 네,
1: 예, 참가번호 9번 비랑이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0: 아, 단 두 팀만 남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비랑 팀도 저희가 지난해 만났던 네. 팀이거든요. 사실 이 순서를 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데
1: 아, 네.
0: 공교롭게도 지난해 진출했던 두 팀이 또 앞뒤로 만나게 됐습니다.
1: 비랑 팀 이름을 보니까 이제 날 비자에 물결 랑자를 써서
0: 네.
1: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의 이 물결과 같은 역동적인 음악을 표현하겠다라는 팀인데 좌우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함께했는데 해타타해라고 해요. 해타타해.
0: 해타타해.
1: 네.
0: 해금을 타악처럼 타악을 해금처럼 연주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참가번호 9번 비랑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오늘의 9번째 참가팀은 비랑이고요. 이들이 선보일 작품은 적토마입니다. 10개의 팀 중에서 유일하게 동종악기 그러니까 해금으로 통일된 팀인데요. 4명의 해금주자 그리고 2명의 타악주자가 함께 합니다. 박서진, 이종민, 김진희, 공우담 이렇게 4명의 해금주자와 최태민, 김지호가 타악기를 맡았습니다. 이 곡은 총 3개의 악장으로 되었습니다. 1악장

이학장에서는 고요함 속에 웅축된 위엄을 보여주고 이학장에서는 초원을 가로지르는 말의 여유로움 그리고 삼학장에서는 뭔가 산조 모티브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폭발적인 질주와 또 격렬한 연주를 선보입니다. 비랑의 적토마 듣겠습니다.

0: 네, 참가번호 9번 네. 비랑의 적토마 함께 들으셨습니다.
1: 마지막에 그 말이 잉 하는 소리
0: 잉 하는 그 마르름 소리
1: 오,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원래 이렇게 해금을 네. 삼라만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와. 말이 있을 정도로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진짜 말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또 말이 닥닥닥닥 달리는 거를 또 굉장히 잘 표현하기도 하네요.
1: 예, 마치 적토마 한 마리가 네. 정말 무대 위에서 뛰어가는 듯한 역동적인 소리를 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아주 네. 멋진 무대였습니다.
0: 네. 저는 네. 대해금을 처음 소리 들어봤거든요.
1: 저도요.
0: 예. 이렇게 큰 해금이 있는지 처음 보기도
1: 그러니까요.
0: 했고
1: 예. 예.
0: 굉장히 우리 악기의 또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음악과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음악을 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 악기의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의 매력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무대가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0: 그렇습니다.
1: 20번째 본선 무대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0: 네.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대에서는 이번 대회 처음으로
0: 네.
1: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또 가려지기 때문에
0: 네.
1: 그 어떤 본선 대회보다 치열한 무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1: 네.
0: 아마도 이분들이 제일 많이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 네.
0: 벌써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1: 네.
0: 참가번호 10번 적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팀인 적감은 쌓을 적, 느낄 감을 써서
0: 네.
1: 느낌과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붉을 적자의 그 강렬한 패기에 예술적인 감각까지 무대 위에서 보여주겠다라는 패기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0: 와, 아니 다들 이제 신진 또 젊은 국악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1: 네.
0: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표현해내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0: 이 팀은 불확실한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을 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누군가의 새로운 기준이자 하나의 장르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네요.
1: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보일 음악은 비나리입니다. 이 축원의 음악인 전통 비나리를 재해석해서 실험적인 전자어법으로 구성한 21세기형 고사 소리인데요.
0: 네.
1: 자, 어떤 음악이 오늘 본선 무대 마지막으로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네.
0: 참가번호 10번 적감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10개의 팀과 함께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경연대회 오늘 본선 무대고요. 오늘의 마지막 무대 10번째 팀입니다. 적감의 비나리인데요. 전통 고사소리 비나리를 토대로 전자음악 어법으로 이 고사소리를 재해석했습니다. 가야금, 소리북, 목소리의 다채로운 식임새 위에 전자음향과 또 신디사이저의 선율을 새롭게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오늘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21세기형 고사소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가야금 김승호, 타악 유석주, 신디사이저 김준표, 소리 김유진이 함께하는 적감의 비나리 듣겠습니다.

사살 몽삼의 거상사료 거상에서 달상 원근의 이별사료 돌아가 몽상살 몽삼의 거상사료 거상에서 달상 원근의 이별사료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

0: 네, 오늘의 네. 마지막 참가 팀이죠. 참가 번호 10번 적감의 비나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니 너무 새롭고 네. 너무 신나고요. 사실 이 팀이 멤버가 좋아하는 장르를 국악과 결합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이 곡가를 쓰고 발화를 쳤잖아요. 예. 점프 점프를 계속 할 뻔했어요.
1: 옛날 생각 많이 나셨죠?
0: 아, 놀던 시절. 예. 예.
1: 국악 클럽이 있다면은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마지막 네. 무대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네. 10팀의 무대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1: 네, 각 팀별로 너무나 개성도 다르고 네. 새로운 음악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셨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한 곡 한 곡 귀 기울여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떻게 들으셨을지 심사평 한번 한번 좀 들어볼까요?
0: 네, 자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권진원 심사위원의 심사평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네, 우리 그 전통 음악의 뿌리를 잘 간직하면서 새로운 소리,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모두가 각자의 각기 다른 그런 색채, 그런 매력을 아주 빛나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개개인의 매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성국 심사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3: 예, 오늘 먼저 10팀의 젊은 음악인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뭐 10팀이 수상을 다 하긴 하는데 1등부터 10등까지가 가려져요. 근데 그 점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음악인으로서 성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큰 기준을 이 대회에서 세워줬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고 왔는데 열 곡을 듣는 과정 내에 기준이 없어졌어요. 제 기준이 그냥 저를 감동시키고 음악이라는 게 소리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만큼 감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준비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김준희 심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4: 네, 저도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무대를 마련하신 우리 열 팀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젊은 에너지와 또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멋과 또 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음악의 미래를 여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서도 심사위원의 심사평도 들어보겠습니다.
5: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여기 대회에 참가했었는데요, 옛날에. 근데 오늘 20회라 그런지 조명도 멋있고 음향도 좋고 그러니까 음악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무대에 서본 사람으로서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떨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준비하셨는지 공감이 돼서 무대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음악적으로 한국 음악 21세기의 한

0: 한국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들으면서 열심히 심사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좋은 에너지가 닿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누구보다도 참가자들의 마음을 또 잘 공감해 주신 서도 심사위원의 심사평이었습니다. 류경화 심사위원께서는 이번 대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2: 네, 서도님 말씀처럼 저도 무대에서 막 연주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순간이었는데요. 아, 일단 오늘 무대 전체적으로 그 전통음악의 어법을 그리고 미학적 자산을 토대로 그 현대적 감수성을 음악에 녹아내려고 하는 그런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무대였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려는 그 탐구 자세, 아주 진지한 탐구의 흔적들이 작품마다 모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반면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전통과 현대의 접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사실은 이런 여러 장르의 융합과 그리고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에서 그것을 병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파고 파고 또 파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리들, 그리고 새로운 질서들, 새로운 미감들을 작품에 생성해 낼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조금 전하는 바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넥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무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행보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윤일상 심사위원의 심사평도 궁금합니다.
4: 아, 일단 너무 시절과 흥분된 무대를 저도 음악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또 신곡을 만들 때 엄청난 또 영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아름다운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정말 폭발적인 미학을 가지게 되는 10개의 무대가 있었는데 우리 케이팝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음악이 나아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을 지금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음악인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무대가 좀더 많아져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국악에 기반된 여러 가지 무대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좀더 많이 시도돼서 우리 국악이 국민 시민 한분한 분한테 좀더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들이 열 무대를 잘 봤습니다. 네.
1: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은혜 심사위원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5: 네,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도 흥분이 많이 된 무대들이었고, 한곡한곡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셨을지, 그 피땀 눈물이 느껴지는 무대들이었고요. 예선 탈락하셨던 분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던 모든 지원자분들이, 무대에 대한 열정, 음악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실 우리 한국 음악 프로젝트 이 20주년 20회 무대가 계속 계속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내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드는 생각은 한국 음악이 결국은 음악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관객과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까? 선대 예인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전통이기를 바라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탐구하셔서 집중하셔서 양질의 음악들을 들려주시는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되시기를 많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면서 심사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네, 7분 심사위원의 심사평 들었는데요. 정말 심사라기보다도
3: 네.
1: 국악에 대한 애정,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3: 그렇습니다.
1: 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집계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자리를 옮겨서 점수를 집계하고요. 장려상부터 대상까지 가리게 됩니다. 물론 무대 위에서도 굉장히 떨렸겠지만 오늘 참가자

0: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더 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1: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고생했던 시간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텐데요. 네. 이미 무대는 마쳤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을 좀 내려놓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특별한 무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름새의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름새는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연희 밴드인데요. 정말 독창적이면서도 흥겨운 무대로 많은 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직접 무대에서 뵌 적이 있는데 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0: 맞아요.
1: 아주 강렬한 울림이 있는 곡입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0: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곡 때로 함께 만나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때요 오름세가 만장하신 여러분들 앞에 모습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아, 이렇게 숨이 너무 차네요. 아, 이렇게 벌써 21세기 프로젝트가 벌써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등용문인 이 무대에 오르신 본선 참가자 10팀 모두 수상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랑 함께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는 잠시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저희랑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을 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광대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서양에는 피에로가 있고 동양에는 광대가 있습니다. 오름새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께서 크게 눈 뜨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광대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 행세 좋으시고
1: 자체.
0: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구나.

네, 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있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입니다. 저는 오늘 그 생중계를 맡고 있는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잠시 작년에 대상을 받은 때루팀의 오름새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때루곡과 광대가가 함께 했는데요. 역시 작년도 수상팀답게 정말 멋있는 무대를 다시 한번 1년 만에 선보여 줬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만나보다 보면은 오늘날 동시대 국악의 창작 국악의 흐름과 그 변화가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젊은 국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오늘의 이 무대가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2007년에 출발하여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이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창작 국악이라는 말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곡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늘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통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가, 또 대중성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결합은 장식인가, 구조인가, 또 창작곡은 공연 레퍼토리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늘 따라붙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젊은 국악인들은 이 질문 앞에서 훨씬 자연스럽고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전통과 현대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세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몸 안에 이미 함께 들어와 있는 감각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배운 소리꾼이 락밴드와 만나고, 민요선율이 전자음악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거문과 가야금, 해금과 타악이, 재즈, 블루스, 신디사이저, 화려한 영상, 퍼포먼스 같은 여러 무대 언어와 동등하게 호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출품되는 작품들, 또 수상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변화의 흐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다양한 변화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몇 가지로 압축을 해본다면은 먼저 첫 번째, 전통이라는 것이 더 이상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이 참가자들에게는 동시대 서사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형 그대로 놓여 있는 유물이라기보다는 오늘의 불안감이라든지 욕망 혹은 축원, 에너지 등등 오늘날의 문화적인 코드로 다시 번역되어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장르 혼합의 방식이 굉장히 정교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국악과 락, 재즈, 전자음악 등등의 결합 자체가 이미 새로움 그 자체로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단순히 섞였다 혹은 섞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음악적인 설득력이 굉장히 얻기 어려워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이 장르가 만나야 하는가라는 예술가로서 또 음악가로서의 당위성이 필요한데, 이제 이 젊은 국악인들은 이러한 장르 혼합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그로부터 돋아나는 여러 방식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하여 정교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젊은 국악은 이제 곡이 아니라 세계관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장면과 생각, 또 감각의 질서를 무대 위에 세우면서 이들이 단순히 선율을 배합하고 재배열한 작품을 넘어서 세대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음악가들의 감각을 세계관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악계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국악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과거에는 옛날의 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악기로 머물렀다면 오늘날에는 새로운 시대를 찾는 탐색의 도구 혹은 새로운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어떤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근 젊은 국악은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정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전통음악을 잘 이어나가고 이 틀로부터 창의적으로 벗어나는 데 노력을 했다면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일종의 고백하는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불안감, 기억 혹은 놀이성, 질주하고 싶은 욕망, 또 고립과 또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질주에 대한 욕망 등등 개인의 감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잘 국악과 전통음악 그리고 동시대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이 대회에 다양한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편성이라든지 낯선 장르와의 결합 그리고 또 강한 무대성은 분명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속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속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제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독특하게도 작년에 수상했던 삼산 그리고 방금 전 뜨거운 무대를 보여줬던 오름세와 그리고 오늘 무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본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합동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무대 위에는 다양한 악기들과 또 이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수상한 팀과 또 올해 수상을 예정하고 있는 팀들이 어떤 무대를 만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무대를 준비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예술로서 또 음악으로서 세대를 뛰어넘고 또 짧은 만남이지만은 깊고 뜨거운 무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빛냈던 팀과 또 앞으로 오늘의 수상을 통하여 또 멀리 높게 날 팀들이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한국음악이라는 것이 전통음악의 영역에 머무르지만 않고 다양한 연출과 또 무대의 요소들을 통해서 새롭게 재배열되고 재배합되고 있는 것들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현장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새로움이 태어나고 새로운 음악이 새로운 옷과 새로운 표정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무대를 즐기고 있는 여러 관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 예술과 작품들을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지속성으로 머무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오늘 한국음악의 강한 인상을 받으시고 이러한 음악들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또 이들이 미래에 다가올 한국 음악과 전통음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선에 오른 10개의 팀들 모두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각자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은 무엇인가? 자, 합동 무대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그 중간 글자인 21세기 한국음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삼산이 작년에 이 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뭔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상징하고 또이 시그니처 송처럼 들리는데요. 상당히 좀 즐거운 그런 라인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작년에 수상팀들과 오늘 이제 수상할 팀들이 함께함으로써 뭔가 더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듯한 그런 제목이기도 했고 또 가사도 흥겨웠는데요. 이처럼 이 대회를 통해서 21세기 한국음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올해 좀 시상, 수훈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상이 생겨가지고 더욱더 큰 상이 선정이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상을 수상을 하지만 내년에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 있어서 이 대회는 해마다 늘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통 음악을 가지고 지금의 한국 음악으로 변모시키고 또 변화의 옷을 입힘으로써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곧 펼쳐질 시상식을 앞두고 저 역시 많은 긴장감이 두고 되고 있습니다. 시상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장려상부터 시작하여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대통령상이 새롭게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0: 그 이제 삼산 오름세 그리고 본선 참가자들이 함께한 합동 무대 지나고 이제 시상식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받을지 여러분들 좀 많은 기대를 좀 갖고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유튜브를 통하여 이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마음속으로 집었던 팀이 수상을 한다면 정말 기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두고두고 듣고 싶은 팀들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무대 위에서 수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대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음악이 무엇인가? 즉 10개의 팀들이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놨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함축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21세기의 한국 음악은 무엇인가? 그 답이 아직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회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판소리알라, 민요와 전자음악, 해금과 타, 생황과 양금, 블루스와 잡과 또 고사소리와 디지털 사운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무대를 꾸며준 우리 젊은 국악인들 더 이상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과감한 액션과 또 확실한 답변을 보여주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이를 자기 무대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통에 치중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현대에 치중되지도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국악인들 이제 수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음악 프로젝트 장려상
2: 다 나오시면 참가 번호.
1: 네, 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2: 지금 갑자기 다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예, 무대 진행상 조금 앞으로 네.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참가 번호 1번 하모예, 참가 번호 2번 피에로, 참가 번호 3번 염경관, 참가 번호 7번 포지 축하합니다.
3: 네, 축하합니다. 이상 네 팀이 장려상의 영광을 안게 되셨고요. 시상은 권진원 심사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 먼저 하모예 팀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3: 네, 하모예 팀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죠. 장려상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하모예, 위는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늘 블랙 웨이브라는 곡을 선보였죠.
3: 네.
1: 첫 번째 무대를 꾸며준 팀이었습니다.
3: 무대 중앙에서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모예 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피에로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3: 네, 비에로 아주 멋진 박을 또 이렇게 타면서 무대를 꾸며주셨는데요.
1: 네.
3: 상장 장려상 비에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도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참가곡이 박에러였죠. 네. 역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3: 걱정, 근심이 있다면 싹 날려버렸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1: 이 음악을 들으면 정말 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0: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염경관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염경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0: 드리고요.
1: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갑니다.
0: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도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참가곡이 박에러였죠. 네. 역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0: 걱정, 근심이 있다면 싹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음악을 들으면 정말 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염경관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염경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권마성이라는 음악을 들려줬죠.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 아직까지도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0: 네.
1: 네, 역시
0: 밴드와 어우러지는 보컬 목소리가 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이어주던 무대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포지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포지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포짓,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아주 익살스러우면서도 수준 네. 높은 음악을 저희에게 선보였습니다. 허튼짓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마음도 들었습니다.
0: 앞으로 또 멋진 음악들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0: 자, 그리고 수고해주신 권진원 심사위원장님께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장려상 네 팀을 만나봤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동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은 두 팀이고요. 수상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국악방송 사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1: 네, 역시 호명된 팀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동상 참가번호 4번 조선 버전, 참가번호 8번 판도라 축하드립니다.
0: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0: 동상 시상은 김은하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먼저 조선 버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나와 주시죠. 동상입니다. 조선 버전. 위는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늘 조선 버전은 청흔이라는 음악을 선보였죠. 정말 강렬한 푸름 그리고 잔잔한 그 음악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고요.
0: 네.
1: 그야말로 사라졌으나 지워지지 않은 흔적 그리고 그 푸르름에 대해서 저희에게 멋진 음악을 선물해 줬습니다.
0: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여운 있는 음악을 많이 많이 들려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동상 수상한 조선 버전이었습니다.
1: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동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판도라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0: 네, 시상하겠습니다. 동상 판도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판도라 팀, 오늘 마키아라는 곡을 선보였잖아요. 정말 네. 전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0: 주셨습니다.
1: 아, 저 전투복은 어디서 구하셨을지 네. 오늘 의상도 너무나 멋졌던 판도라 팀 다시 한번 동상 축하드리고요. 동상 시상하겠습니다. 서승미 원장님 무대 중앙에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자, 먼저 이사이 팀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1: 상장 은상 이사이 위는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립국악원장 서승미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사이는 감돌아든다라는 곡을 들려주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뭔가 폭포수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청량감,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아마 네. 잠시나마 여러분들도 더위를 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아주 여운 있는 음악을 선보여 주셨던 이사이 오늘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0: 네.
1: 시상을 해주신 서승미 원장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다음 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에는 국악방송 김은하 사장 직무대행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은하 사장 직무대행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B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오늘 적토마라는 곡을 들려줬잖아요.
1: 네.
0: 오늘은 정말 이 적토마의 음악을 통해서 해금의 재발견을 했습니다.
1: 네. 말의 해인 만큼 정말 붉은 말 한 마리가 네. 무대 위에서 뛰노는 그런 멋진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네. 은상의 영광을 나누셨고요.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아, 예.
1: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호명이 안 된 팀 몇 팀 남았나요?
0: 두 팀 남아있습니다.
1: 두 팀 남았습니다. 네.
0: 예. 와. 객석의 응원 열기도 뜨겁네요.
1: 와, 그 두 팀을 응원하는 응원단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어떤 팀? 네, 네. 와. 열기가 뜨겁습니다.
0: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있고요. 네. 남은 팀이 금상과 대상을 받게 됩니다. 아직 호명이 되지 않은 두 팀.
1: 두 팀.
0: 개호주 밴드와 적감 이 두 팀인데요.
1: 네.
0: 굉장히 떨리겠죠.
1: 아, 예.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한번 무대에 앞쪽으로 모셔 볼까요?
0: 네,
1: 개호주 밴드와 적감 두 팀 무대 중앙으로
0: 나와주세요.
1: 모시겠습니다.
0: 자, 너무 떨리겠지만 그래도 네. 예, 한편으로는 또 무대를 끝냈기 때문에 네. 속이 후련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저희가 발표를 하기 전에
1: 네.
0: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먼저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죠.
0: 네, 일단 개호주 밴드
1: 네. 예,
0: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2: 어젯밤에 무난히 잤습니다.
0: 여느날과
2: 같이 예, 꿀잠 잤고요.
0: 네.
1: 네.
0: 네,
2: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1: 아, 지금 너무 안 떨고 담담한
0: 그러니까.
1: 느낌인데 혹시 대상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
2: 사실
1: 건가요?
2: 사실 그 뭐 동상, 은상 이렇게 발표할 때 엄청 떨었는데
1: 네.
2: 뭐 지나갔으니까 이제 생각보다 오. 좋은 결과가 나와서
1: 네네
0: 그래요.
2: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0: 홀가분하고 좋다.
1: 네. 네.
0: 자, 그러면 적감팀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적감팀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3: 떨리는데요?
0: 아.
3: 장난 이거 뭐 사실 저희도 계속 한 팀씩 호명될 때마다 엄청 떨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운이 좋게 또 금상 대상 이렇게까지 또 오게 되어서
0: 네.
3: 정말 영광입니다.
0: 아, 네. 영광이다.
3: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저희는 재밌게 하고 갔으니 후회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1: 적감은 팀명에 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감으로 봤을 때 적감팀은 오늘 대상일 것 같나요?
3: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대상이죠.
1: 네.
0: 자신감. 떨리긴 하지만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1: 이런 게 또 젊음이죠.
0: 맞아요. 네. 저희가 근데 또 매년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상금을 받으면 어디에 쓰게 될지
1: 궁금합니다.
0: 궁금합니다. 적감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3: 뭐 저희는 현금으로 다 뽑아서 한번 뿌려보고 싶습니다.
1: 우와.
0: 오.
1: 네. 개호주 밴드 팀은요?

0: 뭐 낭만을 선택하셨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네. N분의 1 하고 팀 공급 나눠서 그렇죠. 예. 팀의 발전을 위해 쓰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2: 팀 색깔도 굉장히 다르고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대상이고 어느 팀이 금상일지 네. 결과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자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1: 발표는 대상 수상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명이 안 된 팀은 자동으로 금상을 받게 되고요. 시상은 금상부터 하겠습니다.
2: 거의 PK를 지금 앞둔
1: 그러니까요.
2: 축구팀의 멤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1: 느낄 수가 있습니다.
2: 자, 그럼 대상 한번 발표해볼까요?
1: 그럴까요?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2: 영예의 대상! 참가번호 몇 번인가요?
1: 참가번호 김정근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시죠. 너무 떨리네요. 예.
2: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5번 깨워주 밴드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대상은 개호주 밴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참가번호 10번 적감은 금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2: 네, 두 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2: 자, 그러면 금상부터 한번 시상을 진행해볼까요?
1: 네, 이번 시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신 예술정책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용신 예술정책관님, 어서 오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자, 금상 적감팀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오늘 금상을 수상하셨고요. 시상을 네. 진행하겠습니다. 상장 금상 적감 위는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희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늘 금상을 수상한 적감팀은 비나리라는 음악을 들려주었죠. 고가를 쓰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뭔가 기도문을 외는 것 같은 그런 음악도 아주 강렬하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쌓여지는 멋진 음악을 앞으로 많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이제는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1,500만 원과 대통령상 상장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시상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신 예술정책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최초의 대통령상이 되겠습니다.
1: 네,
2: 시상하겠습니다. 개호주 밴드 위는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대통령 이재명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상금 1,500만 원 그리고 대통령상의 상장 그리고 상패까지 수여가 됩니다. 네. 자, 대상 축하드리고요. 기념 촬영을 꼭 해야겠죠.
2: 아, 예.
1: 오늘 모든... 장기 블루스라는 네. 음악을 들려주었는데요. 이 장기 타력에 블루스의 코드를 입혀서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아주 인상적인 음악 저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2: 미녀와 락앤롤이 만나면 이렇게 흥겨울 수 있구나라는 네. 음악을 보여준 개호주 밴드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1: 네.
2: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신 예술정책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자. 오늘 대상을 수상한 우리 개호주 밴드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2: 네.
1: 네.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와. 아까 보여주었거든요.
2: 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의상이.
1: 네.
2: 더 매력적이네요.

0: 한복 위에 자켓을 입고.
1: 그렇죠. 부조화 속에 조화로움이 느껴지는 오늘 개오즈 밴드. 자, 처음으로 대통령상 받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 제가 이 곡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먼저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곡을 가지고 여기 있는 멋진 멤버들이 너무나 멋있는 의견들과 너무 멋진 곡으로 만들어줘서 편곡을 해줘서 사실 작년상만 받아도 그냥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뭔가 같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인정받는 느낌이라 되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뜨거운 그게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0: 아니 사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또 긴 시간, 긴 여정을 함께 해온 멤버들일 텐데요. 기분 좋고 즐거운 순간만 있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2: 이게 사실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각자 이 아티스트적인 이게 다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의견 충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싸움까지 안 해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서로 양보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아, 다시 한번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개호주가 이제 새끼 호랑이인데 새끼 호랑이에서 이제 약간 청년 호랑이 정도 됐으니까
3: 뭐 이 정도면 그냥 호랑이 아닌가?
1: 백두산 호랑이로 더욱더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음악을 예, 정도. 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아, 예, 정말 인상적이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오늘 10팀 모두가 멋진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20회라는 그 20살 생일에 걸맞게 그렇죠. 아주 꽉 찬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저는 이 10팀의 무대를 보면서 네. 젊은 국악인들의 음악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앞으로 펼쳐나갈 음악은 또 어떤 색깔일지 기대가 되고 좀 네. 여운이 깊게 남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내년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이제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까
0: 네.
1: 내년에 펼쳐질 본선 무대도 또 많은 관심과 기대 응원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정말 멋진 음악들을 저희가 선물 받았는데요. 우리 음악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본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여러 음악가들이 이제 수상식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무대 위에서 진행을 해준 김정근, 박은영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026년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를 국악방송 라디오 생중계로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개의 작품을 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10곡의 경연곡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에 대해서 다시 묻는 10개의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악의 날이 6월인데요. 이처럼 6월에 있는 국악의 날이 우리에게 전통음악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면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그 전통이 오늘 이렇게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젊은 순간이
0: 한국음악 프로젝트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여러 음악가들이 이제 수상식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무대 위에서 진행을 해준 김정근, 박은영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026년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세계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성 경연대회를 국악방송 라디오 생중계로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개의 작품을 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10곡의 경연곡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에 대해서 다시 묻는 10개의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악의 날이 6월인데요. 이렇처럼 6월에 있는 국악의 날이 우리에게 전통음악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면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그 전통이 오늘 이렇게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젊은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 20회를 맞았기 때문에 이 대회는 이제 성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 위에 오른 젊은 음악가들은 앞으로 또 다른 20년에 한국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음악 지도를 그려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후 정규 방송 전까지 오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개우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 그리고 역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곡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우주 밴드 우리말로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경기 작가 중 하나인 장기 타령을 바탕으로 이 장기 블루스라는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민요의 흥과 블루스의 화성이 결합되고요. 또 민요와 검고의 조화, 블루스 코드 진행에 컨트리 리듬이 더해지고 또 경북 지역 꽹과리 가락이 이 민요 선율과 흐르는 아주 경쾌한 곡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 라디오 생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중계 해설의 음악평론가 송현민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0: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0: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읽어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배워두고 죽은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아, 역시 내가 보면 지는데 괜히 봤어. 아, 내가 치킨 먹으면서 응원해야 이기는데. 아, 오늘 내가 배달을 못 시켰네. 냉동 치킨이라도 먹을걸. 이렇게 또 징크스가 굳어가나요? 내가 경기를 보고 안 보고, 내가 치킨을 먹고 안 먹고가 사실 경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각자 이런 이야기 덕분에 스포츠를 더 재밌게 내일처럼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남아공과의 경기, 예, 아쉽게, 예, 분통하게도 아니, 분통하게도? 분하게도? 원통하게도? 합쳐서 분통하게도 졌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지긋지긋한 영원한 친구 경우의 수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선곡이 가슴이 더 아프네요. 아 예. 뭐 오늘 사실 지금 방송가에서는 이제 금기어가 거의 되어 있다고 하던데 예, 말 나온 김에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예, 오늘 아쉽게 졌죠. 예, 저희가 승리를 기원하면서 예, 어제 이벤트까지 스코어 마치기 이벤트까지 막 했는데 예, 참 아쉽게도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첫 경기 체코전이 너무 재밌어갖고 사실 그 월드컵 팀이 이제 월드컵에 출정하기 전에 그때부터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뭐 여러저런 이러저런 그 축구 협회와 뭐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그 잡음들 때문에 그리고 평가전 때 보여준 우리의 그 참 위험스러운 경기력 때문에 에 이랬는데 오, 첫 경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야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명보영 다 계획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욕을 들으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친구 경우의 수 사촌형 중에 경우형이 있는데 경우형한테 전화 한번 오랜만에 해야 되겠다. 수가 어떻게 되겠냐고. 아이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아유 결과도 결과인데 예, 과정이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경기 내용이 이거 뭐 올라가면 뭐 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또 모르죠. 예, 우린 또 조변 섞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또 한 경기 잘하면 바로 또 영웅 만들어 드리잖아요. 아, 이게 근데 이제 좀 복잡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대충 한두 경기 보면 뭐 얘네가 이기면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복잡해요. 예, 예. 각성월탕님께서 내가 봐야 이기는데 못 봐서 진겨. 그래도 경우의 수를 믿습니다. 아유 좀 보시지 그러셨어요. 토닥토닥님 에픽하이 타블로시가 화장실 가면 골 들어가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길래 메시지라도 보내서 화장실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스코어 이벤트고 뭐고 이기기만 바랬는데 아쉬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 그 원래 축구가 전반전 후반전인데 중간에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수분 보충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농구처럼 4쿼터 경기가 되었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마지막 4쿼터는 안 봤어요. 사촌형 중에 경우형이 있는데 경우형한테 전화 한번 오랜만에 해야 되겠다. 수가 어떻게 되겠냐고. 아이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아유 결과도 결과인데 과정이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경기 내용이 이거 뭐 올라가면 뭐 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모르죠. 예, 우린 또 조변 섞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또 한 경기 잘하면 바로 또 영웅 만들어 드리잖아요. 아, 이게 근데 이제 좀 복잡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대충 한두 경기 보면 뭐 얘네가 이기면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복잡해요. 예, 예. 각성월탕님께서 내가 봐야 이기는데 못 봐서 진겨. 그래도 경우의 수를 믿습니다. 아유 좀 보시지 그러셨어요. 토닥토닥님 에픽하이 타블로시가 화장실 가면 골 들어가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길래 메시지라도 보내서 화장실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스코어 이벤트고 뭐고 이기기만 바랬는데 아쉬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 그 원래 축구가 전반전 후반전인데 중간에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수분 보충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농구처럼 4쿼터 경기가 되었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마지막 4쿼터는 안 봤어요. 거실에서 보다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내가 안 보는 거 그러면 최소한 한 골일 것 같아가지고 예,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월드컵 열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 날이죠. 예,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지구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직감, 직접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고, 불과 이게 예,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생각은 꼭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식들 주셨는데, 마이클 잭슨 예, 돌아가신 지 외국인에게 돌아가셨다는 표현 잘 안 하는데, 마이클 잭슨님이 돌아가신 지 17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그 영화 때문에 또 다시금 많은 조명을 받고 그 노래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아, 너무 일찍 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예, 또 국악에서 되게 중요한 예, 경사가 있었습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조금 전에 끝났어요.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다들 애쓰셨습니다. 오늘의 도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멋진 행보 보여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잠시 후에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의 노래 듣고 갑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듣고 오셨습니다. 주정나님, 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극복했어요. 이세준님 얼굴 뵈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마음고생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뭐가 됐든 이제 다 극복하셨다니 너무

너무 다행이고요. 제 얼굴이 편안해진다고요, 마음이? 그쵸, 뭐 부담 없이 다 내려놓기 좋게 생긴 얼굴이긴 하죠. 아, 오늘 제가 머리를 좀 잘랐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머리 잘랐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잘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마음이 너무 심란해져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빡빡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 오빠 진짜요? 그러자 농담이에요. 평소보다 조금 짧게 잘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예, 미용사님, 그 디자이너 분도 심란하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자, 오늘 목요일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 내, 피. 함께 합니다.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선곡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진짜 힘들 때 듣고 힘냈던 곡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예. 나또 내가 힘들었을 때 듣고 힘냈던 노래. 축구 팬들, 예, 다 해당이 되죠. 아, 이런 게 사실 음악의 힘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영향을 또 많이 주지 않습니까? 힘들 때날 응원하고 격려해 준 곡, 힘이 났던 곡 알려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예, 처지면 안 되고 힘을 내야겠죠. 어떤 힘든 일이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예, 더 좋을 것 같고요. 2부에 이음반 편지 기다리고 있고요.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같이 넘겨보고 2부에 그 비정규 코너 상식 아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상식 없는 검색 퀴즈랜다. 아, 그러면 안 되지. 검색 없는 상식 퀴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벤트 때 쓰려고 준비해놓은 커피 쿠폰 10장이 남아있잖아요. 10장은 좀 그렇고 오늘 한 3장 쓸게요. 예. 아까 어떤 분이 자긴 2대1로 걸었는데 일은 마쳤다고.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하나는 맞춰줘갖고. 예. 아, 그리고 출석도 해야지. 예, 노래 한곡 듣고 덩덕궁 출석 체크할 테니까 예, 빨리 흔적들 남겨주십시오. 어? 1476님. 안녕하세요, 세준님. 처음 인사드려요. 안잘레나 졸려님 소개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이 노래 불러야 될것 같아요. 이제 손 올리고. 아, 우리 소개해 주신 졸리어님도 감사드리고요. 1476님 앞으로 우리 이음밤에서 자주 뵐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0308님 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인 오늘까지 야근했답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희 방송 야근하시는 분또 야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주시는데 피곤을 좀풀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또 익숙한 모든 분들과의 만남을 축하하며 코요테의 노래입니다. 만남. Do you want a bomb?

단심 세준 봉봉 각설탕 토닥토닥 사랑빛 콩콩이 순이 핑크공주 클로버 지화자 동그라미 갓난이 산세베리아 오키오키 사랑 안개꽃 서쪽들 최선아 토파즈 김인설 레이파즈 김인설 레이디 가글 푸드덕 쿵덕 안젤레나 졸려 배빵빵 해바라기 은밤이 사랑빛님 등등이 오늘도 덩덕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로고송 듣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곡해주신 노래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대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진짜 힘들 때 듣고 힘냈던 곡 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노래를 듣고 힘이 났던 기억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나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있는 뭐 익숙한 곡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힘이 됐던 기억과 함께 어떤 노래였는지 그리고 뭐 괜찮으시다면 어떤 기억이었는지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5784님,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하고 카드도 분실 신고했는데요. 엄마 집 엘리베이터 앞에 지갑 찾아가라고 신분증에 있는 이름이 써 있어서 받아왔어요. 집에도 없어서 신고한 건데 금방 찾았네요. 몇 분 사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게 다 저도 그래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예, 뭐 카드 같은 게 좀 걱정되잖아요. 누가 막 어디서 팍 쓰면 어떻게 뭐 그래서 서둘러서 다 이제 정지 신고하고 분실 신고했는데 어디서 띡 나와. 그러면 아, 조금만 더 찾아볼 걸. 그래갖고 저는 예전에 실제로 카드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찾았는데요. 그 신고 취소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무조건 그 카드 다시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유 일이 많이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깜빡하죠. 깜빡하기 쉽죠. 뭐 지갑이란 게 예. 어디 이렇게 좀 애매해. 크기가 애매해. 더 크면 잘 안 잃어버리고 좀 작으면 어디 좀 귀퉁이라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는데 참 애매해.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더 관리 잘 하시겠죠. 5784님 예. 9903님께서는 트와이스의 Cheer Up 예. 우리 선수단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신나죠. 맞습니다. 또 기왕이면 이렇게 또 생기발랄한 예. 또 에너지 넘치는 예. 젊은이들이 불러주는 노래 들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 이음밤에서 트와이스 노래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번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Cheer up!

트와이스의 Cheer Up 그리고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두 곡 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 노래는 배빵빵님이 골라주신 노래였어요. 아, 퇴근길에 힘들 때 흥얼거리면 힘이 나신다고요. 잘 들으셨죠? 꽃꾼님께서는 오늘 축구 얘기가 뭐 끊이질 않네요. 축구 잘해줬으면 오후에 기분 업돼서 힘들어도 견딜 텐데 여기저기 불평하다 보니 오늘 하루가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쵸? 예. 속상하니까 불평하는 건데 그 불평하면 그 속상함이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쌓이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단톡방들이 많잖아요. 이게 막 국가적으로 막 큰 일이 있을 때는 그 단톡방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예, 사실 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축구는 약간 그 욕하면서 보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들 방구석 전문가들이지 뭐야. 실제 축구를 제일 잘 알고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우 쟤는 왜 저러면 안 돼 이러면서 어디다가 누가 들으면 진짜 축구 잘 아시는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할 이야기고 좀 기가 찰 노릇입니다만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축구팀은 막 이렇게 욕하면서 보다가 결국 쟤는 빼야 돼. 쟤는 어떻게 국대가 돼서 저는 어떻게 뭐 이러다가 아휴 그래도 뭐 겨우 꾸역꾸역 올라가서 다행이다. 다음엔 좀 잘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얘는 좀 잘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엔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해갖고 다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끝난 게 아니니까 힘을 좀 내보도록 하죠. 9414님 오늘 물고 뜯고 맛보고 족발 인증 저 아들 남편 모두 다 열심히 뜯었어요 하시면서 어머 사진을 그냥 단순히 올려주신 게 아니고 이 네컷의 사진을 뭐야 이거 인생 네컷처럼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무슨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혹은 AI나 야 제대로 뜯으시네 아주 누구든 저 식구들한테 걸리면 아주 그냥 작살이 나겠네 그냥 뼈도 못 줄 아 뼈는 잘 줄일 수 있겠다 너무 잘 바르셔가지고 행복한 가정 예 인증 감사합니다. 아 선장님 미워님께서 기대를 했던 사람에게 실망에 실망이 쌓여서 더는 기대를 안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경험이었죠. 오늘 주제를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 그럼에도 언제나 희망은 살아있다. 이음 가족들과 함께 듣고 힘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골라주신 노래입니다. 이승환 씨와 오태호 씨의 하모니죠. 2호 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제이워크의 여우비까지 듣고 왔습니다. 잭스키스 출신의 두 분이죠. 장수원 씨, 김재덕 씨 두 분이 함께 또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한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여우비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1302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축구 0-1 남아공 승리 제가 맞췄군요 하시면서 신청곡 여우비. 어머, 그래가지고 어제 문자 찾아봤더니 진짜 1302님이 우리나라가 이기길 응원하지만 왠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하시면서 0-1 남아공 승리를 진짜 맞춰주셨어요. 와, 순간 커피를 드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32강 진출 기원 이벤트라 우리가 못 올라가면 그냥 이벤트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좀 생각해보면 아직 32강 끝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선물을 커피를 드려야 되나요? 야, 그래요.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만약에 32강 우리나라가 진짜 경우의 수 통과하여 올라가면 1302님께 예,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진짜 하시는 분이 계셨네. 대단하신데요. 다음에 예, 다음에는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왠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 말고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라는 문자와 문구와 함께 응모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러블리 수님, 그

때 아들이 다니는 학원 같은 층에 있는 치과에서 불이 나서요.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화재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수업시간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선생님께서 대피시켜주셨다네요. 아들이 많이 놀랐어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얼마나 놀랬을까 세상에.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인명사고가 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건 이런 상가에서 불이 나면 더구나 굉장히 뭐 상상도 하기 싫은데, 아이들에게는 진짜 제대로 된 연습이 됐긴 했겠네요. 훈련이. 예. 그 아이 처음 그 어린이집 보냈을 때 무슨 참관 수업 같은 거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그 그냥 자그마한 녀석들이 뭐 이렇게 사이렌 소리, 가짜 사이렌 소리 듣고서 소매로 이렇게 입 가리고 골고 숨 쉬면서 이렇게 신용하면서 걸어, 줄 서서 걸어 나오는데, 이게 훈련이고 뭐고 떠나서 어찌나 귀엽던지. 예. 예, 그냥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야지, 훈련만으로 끝나야지, 실제로 저렇게 대피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다 같이 기도를 했더랬지요. 다행입니다. 7397님, 사회초년생 시절 아르바이트 재계약 앞두고서 생활도 어렵고 업무도 어려워 늘 멘붕일 때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위로받았답니다 하시면서 그 위로의 기운을 저희한테도 전해주시고 싶어서 골라주신 노래 같아요. 전인권 씨입니다. 물고기.

송골매의 아가에게라는 노래였습니다. 송골매 그 당시 리드 보컬이셨던 구창모 씨의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발음이 참 특이하세요. 달빛처럼 고요한 그대는 누구인기야? 서 있는기야? 박상민 씨가 구창모 선배님한테 영향 받으신 건가? 가슴 속 이렇게 하시던데. 147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송골매의 아가에게 듣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다른 청취자분들의 공감 어린 사연을 들을 수 있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유튜브 채팅창에 클로버님께서 이 노래 임혜진 씨 작사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 임혜진 씨께서 작사를 하신 아주 좋은 노래죠.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와, 그래서 제가 슬쩍 따라 불러봤는데 요즘 젊은 가수들이 진짜 키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참 따라 부르기 힘든데 옛날 노래는 그런 노래가 잘 없는데 이 노래 진짜 높네. 아이고,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1부 끝곡 유사랑님이 청해 주신 노래 육중한 밴드의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 문을 열어준 노래는 신화였어요. Once in a Lifetime. 7706님이 1부에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좋다 님이십니다.

세준님, 방송 처음 듣고 있는데 참 편안하고 방송명처럼 음악이 좋습니다. 친근함도 느껴지고요. 다른 청취자분들의 사연들도 공감대 형성이 잘 되네요. 애청자가 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문자네요. 제가 원래 가수잖아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나서 이 많은 관객분 중에 딱 한 분만이라도 네, 저의 팬이 되어주신다면 이 무대는 대성공이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예 신인 가수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 대부분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새롭게 팬이 되는 분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 방송할 때마다 하루에 딱 한 분의 청취자분만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진행하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편안하게 퀴즈 한번 맞춰보실래요? 부담 없이. 예,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오늘 하겠다고 제가 아까 예고를 드렸었죠.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고도 또 언급해드렸었습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 그와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볼게요. 그 전에 약간 몸푸는 퀴즈로다가 뭐 여러분들께 퀴즈를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아니고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채팅방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끼리 막 아재개그 퀴즈를 막 주고받으시는데 재밌는 게 나 처음 보는 게 두 개나 있어가지고 우리 스태프분들 못 봤을 것 같은데 밖에 스태프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마다 건너는 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일하러 갈 때 출근할 때마다 건너는 강. 나일강. 재미없나? 나한테 웃기다. 나일강. 어디가? 나일강. 자, 그럼 이거. 가수 중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 가장 일찍 자는 사람은? 가장 일찍 주무시는 분은? 이미 자. 청취자분들은 다 웃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애들하고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른들의 유머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정식 퀴즈입니다. 퀴즈 전에 이제 오늘 있었던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아까 오늘 그 대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을 차지한 팀이 개호주 밴드입니다. 개호주 밴드, 금상은 적감, 은상은 이사이, 조선 버전 등등. 참 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는데 결과 상관없이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들 축하드립니다. 전통과 현대 그 사이의 경계에서 국악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 각 팀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무대였고요. 또 감동적이고 감명적이었던 무대를 많은 분들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도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또 멋진 행보 보여주시리라 믿어요. 그저께 기존 수상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셨고 또 지금 활발히 활동하시는 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해주셨는데 곧 또 많이 우리 이음밤을 통해서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검색 없는 상식 퀴즈입니다. 여러분, 검색하기 없기. 개호주 밴드가 1등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특이하죠. 밴드는 우리가 알겠는데 개호주는 무슨 뜻일까요? 개호주.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개호주 1번. 호주를 얕잡아 이르는 말. 개호주. 자, 2번. 호랑이의 새끼. 아기 호랑이? 개호주? 3번. 매우 좋아하는 술. 아, 이게 호자가 좋을 호자군요. 그러면 개호주.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 우물전 0302. 문자로만 받습니다. 예, 바로 제가 커피 쿠폰 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가 있는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 이용해 주세요. 그냥 보기만 보내셔도 돼요. 1번 호주를 얕잡아 이르는 말, 2번 호랑이의 새끼, 3번 매우 좋아하는 술. 개호주는 무슨 뜻일까요? 자, 개호주 밴드가 아주 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서 퀴즈를 내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1부에서 또 많이들 청해주신 노래 남아있어서 들려드리려고요. 동그라미님이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별다를 것 없던 내가, 초대석 나오셨을 때 듣고 위로받았던 노래라고요.

정홍일님의 노래 별다를 것 없던 내가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오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차지한 개호주 밴드의 개호주는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2번 호랑이의 새끼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뭐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병아지, 병아리? 예,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 개호주는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만 있어야지 뭐 동물원 가가지고 어머 개호주다 이러면 옆에서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 뜨거운 안녕님, 2번이 정답일 것 같지만 3번이 마음에 들어야 하셨는데 3번이 뭐였지? 아, 아주 좋아하는 술 개호주. 그러게요. 뜨겁게 다가오는데요. 아, 2630님 왜 많은 분들 다 뭐 2번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찍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예, 대체로 정답자가 많았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 세 분은요, 6434님, 9151님, 2755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드렸으니 예, 여러분이 길게 정성껏 적어주신 편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 밤 편지.

오랜 시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같은 일상을 나눈다는 것.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소개할 편지는요. 진짜 모녀처럼 서로를 아껴주게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숙님의 이음반 편지 읽어드려요. 결혼하고 처음 어머님을 뵀을 때가 생각납니다. 어머님은 아들만 있는 집에 제가 며느리로 온 게 너무 좋으셨는지 우리 집에 딸이 생겼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엔 어머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같이 목욕탕 가서 서로 등을 밀어줄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됐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께 진짜 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댁에 가면 어머니 밥 주세요 하고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밥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친정 엄마보다 먼저 어머님께 전화해서 사달라고 하고 남편이 속썩이면 어머님께 아들 흉도 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퇴직하신 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인터넷 쇼핑.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쇼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요즘 어머니께서는 얘야 장바구니에 살 거 담아놨는데 결제 좀 해다오 하시면서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장바구니에 들어가 보면 어머님 물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휴지, 세제, 물티슈, 주방세제까지 저희 집에 필요한 물건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돈을 다시 주십니다. 아이고 얼마였지? 3만 8천 얼마였잖아? 아니 어머님 저는 이미 까먹었는데 어떻게 더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돈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꼭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다음에 또 결제 좀 해줘. 어머니 앞으로도 장바구니 계속 채우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제 곁에 계셔주세요.

박지숙님 편지에 이어서 박창근 씨의 엄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편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서 아주 모녀 이상으로 가까워진 두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신다고요? 야, 이거 너무 멋진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들끼리. 뭐, 너는 뭐 처가가 편해? 얼마나 편해? 그거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처가에 가서 소파에 누워? 누워서 TV 볼 수 있어? 누워서 잘 수 있어? 막 저는 진짜 잘 자거든요. 예전에 그 방송에서 누가 안재욱 씨한테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재욱 씨한테 얼마나 편하세요? 하면서 거기서 소파에서 누워 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오래 안 있어요. 그러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예, 남편이 속 썩일 때 같이 흉보고 뭐 요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남편이 뭐 잘못할 거 아니에요. 예, 잘못 없는 남편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럴 때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흉보는 것보다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흉보는 게 물론 뭐 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겠다 싶어요. 자, 두 분 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연에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피자 스미스님께서 참 아름다운 편지네요. 나다님, 와 정말 아름다운 고부 사이네요. 부럽습니다. 네,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고부라고 일컫는데 왠지 고부하면 그냥 자동 완성이 고부 간의 갈등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고부. 개꿀님, 예, 지숙님 부럽네요. 전 딸 같은 며느리이지. 결국 딸은 안 되더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나름 애를 쓰셨는데 맘 같지 않으셨나 보다. 에,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경우의 수가 남았습니다. 32강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박지숙님께는 떡 세트와 두유 세트 보내주셨습니다.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이음반 편지 메일 함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 편지에 담아 보내주세요.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저희와 나눠주셔도 좋고요. 편지가 소개되신 분들은 오늘처럼 선물 두 개 보내드립니다.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고, 손편지 이용하실 분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니원이님, 저희 시어머님은 올해 92살 되셨는데요. 제가 전화도 자주 못하는데 어쩌다 영상통화 한번 하면 항상 고맙다, 우리 며느리 보니 너무 좋네 하시며 정말 좋아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신 천사 같으신 분이랍니다. 어머니 많이 많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예, 그 사랑 오랫동안 더, 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영심 씨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저는 오히려 조용히 다독여주는 노래가 더 힘이 되더라고요 하시면서 은바미 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나에게 힘을 줬던 노래로 꼽아주신 노래였어요. 4458님 저는 늘 밝게 웃고 지내서인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걱정이 있긴 하냐? 저라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다만 걱정의 크기와 무게가 조금 다를 뿐이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없는 사람은 없겠죠. 좀 더 보태자면 크기와 무게가 꼭 다르다기보다 같은 걱정이어도 그걸 더 크게 느끼는, 더 무겁게 느끼는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 4458님처럼 예, 그냥 가볍게 웃어넘긴, 예, 그럴 줄 아는 분이 계신 거겠죠. 예, 그러면 저절로 작아지는 게 또 걱정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국악방송 국악 들으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여러분, 비목이라는 가곡 아시죠? 한명희의 시에 장일남이 곡을 붙인 그런 노래인데요. 이 곡은 해마다 6월 25일이면 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사연이 있어요. 작사가 한명희 선생은 1960년대 전방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어느 날 잡초 우거진 산 모퉁이에서 돌 무덤을 보게 됩니다. 무명 용사가 잠든 곳이었죠. 비석도 없이 그저 나무 십자가만 하나 세워져 있는 돌 무덤. 그곳에서 받은 느낌이 이 노래의 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석을 대신해서 세워져 있던 나무 십자가를 비목이라고 한 것인데요. 그 비목을 소재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젊은이를 기리는 노래를 만든 거네요. 자, 오늘은 이 노래를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하는 연주곡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기타 연주자 권정구가 대금 연주자 한충훈과 함께 연주합니다. 비목.

원곡은 굉장히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론 비장한 느낌이 들죠. 예. 이 클래식 기타와 대금으로 연주했던 이 버전은 조금 더 애잔하고 예, 처량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저는 이 가사 잘 기억이 안 나서 가사를 띄워놓고 이렇게 따라 불러봤는데 막 뭉클뭉클한데요. 기타 연주자 권정구 씨는 2013년에 예, 친숙한 우리 가곡을 국악기와 함께 연주해서 음반을 냈는데 음반 제목이 가고파였어요. 가고파 선구자 비목 청산에 살리라 이런 곡들을 해금 아쟁 대금 소금 생황 이런 악기들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늘은 이 음반에서 한 곡 들어봤어요. 느낌님께서 와 음악 시간 그 노래군요. 노래 시킬 때 너무 싫어서 숨고 싶었어요. 예, 0308님 국악으로 들으니 더 구슬프게 들리네요 해주셨습니다. K클래식 한장 권정구의 비목이었습니다. 아, 4322님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60대 중반 아직은 한창 나이신데 마음이 허전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60대 중반이면 예전에도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좀 T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어르신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기운 내세요. 약간 이런 응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60대. 그러니까 60대면 대충 이제 경제 활동을 좀 마무리하시고 뭐 각자 그 노후 그 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60대는 이제 뭐 가족 부양 뭐 이런 걸 조금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진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그런 시기가 도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다. 되게 앞서간 말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건강이네요. 다 끝내고 다 준비되면 뭐 합니까? 예. 모두 건강하셔야겠습니다. 예. 엊그제 우리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에 김나리님 다녀가셨죠? 많은 분들이 이영애 씨 닮았다고. 아쉽게도 외모는 아니었고 목소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톤이 닮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도 되게 단아하고 예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 이영애 아니 김나리님이 그 우리 경연에서 1등을 하셔가지고 선곡권 두 장을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한 장을 쓰셨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예요. 꽃은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 정강상불 소울지기, 예. 함께 해준 꽃은 이었습니다. 아유, 다들 어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냐고 감탄하고 계신데요. 참 좋은 소리 선곡해 주신 우리 김나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개꿀님께서 지난 열린 음악회에 예. 김준수님, 하윤주님 두 번째 달 이렇게 나왔는데 반갑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좀 못 봤는데 예. 다 우리 이음 가족 예, 다 나와주셨던 분들이어가지고 막 우리 식구 만난 것처럼 되게 예, 반가웠을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시는지 보고 싶네요.

0632님, 우리 아들의 아들. 요즘 얼마나 이쁜지. 이유식 식이에요 하셨는데. 손자. 예. 0632님의 손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세상에. 그쵸?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아들, 딸까지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예. 손녀, 손자 되면 확실하게 딱 들어맞는 것도 같고.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예, 6월 26일 금요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전기 정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악 산책 재방송과 흐르는 음악처럼 이두 프로그램은 결방이에요.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즈음에 말씀드렸었죠. 2009년 6월 25일 날 마이클 잭슨 형님이 돌아가셨죠. 17년이 흘렀는데, 이 노래 신기하네. 곡 길이도 6분 25초예요. 아주 우연이겠지만.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라는 노래 좋아하시죠?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8월 8일 공연 때문에 공연 그 연출팀 미팅이 있었는데 앵콜곡으로 이 노래를 정했거든요. 이런저런 의미가 될것 같아서 공연 오시는 분들 이 노래 다 외워갖고 오세요. 합창할 수 있게. 정안 되면 Heal the World. 이 정도만 하셔도 좋겠고요. 자, Heal the World. 예, 세상을 좀 고쳐주세요, 형님.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국악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더 좋은 음질과 알찬 방송을 위해 방송장비 점검으로 정파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향기 있잖아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먼 곳으로 데려가거든요. 비 온 뒤 흙 냄새를 맡으면 어릴 적 골목이 떠오르고 갓 반 이불 냄새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풀잎을 스치는 냄새는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하고요. 향수가요. 처음엔 몸을 꾸미는 물건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향을 피워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공간의 기운까지 정화했던 겁니다. 그 향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가 쓰는 향수가 된 건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진하고 오래 남는 향보다 가볍고 산뜻하게 흩어지는 향이 더 반갑지 않습니까? 뿌리는 순간 감귤류의 상큼함이 잠깐 스치면서 산들바람 같은 향이 여름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이 금요일에도 향기가 있다면 어떤 향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산뜻한 향기가 한 줄기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해녀 노래입니다. 소리의 김주옥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해녀 노래였습니다. 소리의 김주옥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 온 뒤에 흙 냄새, 갓반 이불 냄새 이런 향기들은 참 신기하게도 잊고 있던 기억을 깨워주죠. 향수도 농도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향수, 진하고 오래 남는 오드 퍼퓸이 있고요. 또 여름에는 오드 코롱처럼 가볍고 산뜻한 향이 선호됩니다. 잠깐 기분을 환기시켜주는 향, 마치 창문을 열었을 때 방 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처럼 말입니다. 나폴레옹도 오드 코롱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도 향수를 가져갈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묵은 마음을 가볍게 털어볼 수 있는 날인데요. 차 한 잔의 향도 좋고요. 깨끗한 비누 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작은 향기 하나로 하루의 기분을 산뜻하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도 편안하게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팔도 마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형님 누님들 모시고 경치 좋은 곳으로 마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청성 자진 한입 듣고 오시죠. 연주의 황규일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8년에 제작된 전병훈의 잊힌 소리입니다. 음반 제목부터 참 의미심장합니다. 잊힌 소리. 그 이름처럼 지금은 좀처럼 듣기 어려워진 옛 경기 소리들을 찾아내고 오래된 음반 속 소리까지 복원해 담아낸 뜻깊은 음반입니다. 1906년 한국 최초의 음반에 담긴 소리부터 1930년대의 신

민요, 그리고 70년대 경기 민요까지 무려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을 한 장의 음반에 담아냈는데요. 단순히 노래만 되살린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반주 구성과 음악적 분위기까지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서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옛 경기 소리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경복궁 타령, 개타령인데요. 현대의 경복궁 타령과는 조금 다릅니다. 1929년 박춘재와 문영수가 남긴 민요재담 음반을 바탕으로 복원한 소리인데요. 노래와 재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옛 경기 소리 특유의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담은 쉽게 말해 소리꾼이 노래 사이사이에 익살스럽게 재치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인데요. 예전 명창들은 관객들과 웃고 호흡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노래를 복원하고 부른 전병훈은 7살에 경기 12잡가를 완창하며 주목받았던 소리꾼입니다. 현재는 경기음악연구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래된 소리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의 감각으로 이어가는 일에도 꾸준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100여 년 전 음반 속 경기 소리가 오늘의 소리꾼을 만나 어떤 모습으로 되살아났을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병훈의 소리, 김태수의 뒷소리와 장구, 이지안의 뒷소리로 듣겠습니다. 경복궁 타령, 개타령입니다.

0: 아니 보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1: 나 저기 평창 갔다가 평양까지 갔다 오는 길이요.
0: 평창 갔다 평양을?
1: 평창에서 올림픽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내 원어 없이 놀다가 서울행 열차를 타야 하는데
0: 아 그렇지
1: 그때 그만 평양행 열차를 잘못 탔네 그려.
0: 그 평양예술단이 부으로 돌아간 열차네 보구먼.
1: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알았네 그려.

0: 이렇게 한참을 울고 있으니까 내 어떻게든 집에 꼭 돌아가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만 그래.
1: 그래, 어떤 방법을 찾았나?
0: 그 방법은

0: 아니 이 사람아, 하던 얘긴 맞아야지.
1: 아 참 그래, 이 내 정신 좀 보게나.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는 겠는데 달리는 열차 안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나?
0: 아 그렇지,
1: 그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변기구멍이요 하나는 세면대 구멍이 세그려.
0: 구멍? 구멍이 왜?
1: 아 참 이 사람 지금껏 뭘 들은 게야 구멍이 왜라니.
0: 아 그렇지,
1: 빠져나가야 하니까 그렇지.
0: 아
1: 큰 구멍 작은 구멍 내 어디로 나갔겠어?
0: 아 큰 구멍으로 나갔겠지.
1: 큰 구멍은 변기통이라 똥 묻으면 똥똑 올라서 못 나간다네.
0: 아 그럼 작은 구멍으로 나갔나?
1: 작은 구멍은 새끼 손톱도 안 들어가는 세면대 수첩 구멍인데 그리로 사람 몸뚱이가 어떻게 들어가나?
0: 아이 그럼 뭐 어디로 나갔다는 소리요?
1: 그냥 해본 소리요. 내 평소에 갈고 닦은 개헤 엄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변기통 안으로 풍덩 하고 다이빙을 하는디.

0: 평양에 세그려.
1: 지금 변기통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더니 평양이었다는 거지.
0: 그렇지. 그런데 말이오, 요새 아무리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는 하여도 거 갑자기 변기에서 똥 뒤집어 쓰고 나오는 놈이 수상하지 않을 리가 있나. 내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하필 저 멀리서 총든 북한 군인이 뚜벅뚜벅 재식 맞춰 걸어오는데 거 이런 젠장 눈이 딱 하고 마주쳤다네.
1: 아니 그래서 어떻겠나?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0: 내가 북한 말은 몰라도 또 서도 소리는 잘 알지. 서도 소리 한 자락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냅다 한절 불렀더니 아주 대스타 대접을 해주더만 그래.
1: 거참 신통하구만. 어떤 소리를 했나?
0: 그렇게 궁금하면은 자네가 장구를 그냥 잘 치는 것도 아니오 엄청나게 신명나게 멋들어지게 잘 치고 듣는 사람들이 손이 벌게지게 박수를 냅다 쳐주시면 제가 한곡 올리겠습니다.

0: 이렇게 소리를 다 부르고 스타 대접을 받은 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황해도 제인마을 앞에서 거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나더구만.
1: 개 짖는 소리가?
0: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는 거 개들만 짖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 흉내를 내면서 짖는데 꼭 이렇게 짖는 것이었다.

아이가이! 아이, 저 개님께서 왜 저리 슬프게 짖으시는고 하니 저 양반이 만날 밤낮없이 장구를 쳐대니까는 또 저 장구 가죽이 개 가죽입니다. 죽어서도 저리 두들겨 맞는다고 슬퍼서 저렇게 울지요. 또 이게 어디 맥갠고 하니 저기 외딴 곳에 있는 산막집 개인데 아 이놈의 개가 며칠 만에 사람을 한 명씩 보니까 참으로 반갑긴 한데 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짖어야 되니까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나오지도 않고 개구멍으로 앞발 두 개랑 조동아리만 쑥 내밀고 넙죽 엎드려 걱정하면서 짖는데 산막집 아주머니 아이가이 하고 하니까 이놈이 두 눈 딱 감고 걱정을 해가며 저리 짖지요.

이 개님들께서 왜 이리 짖으시는 거 허니? 유성기 반 속 옛 소리들이 반갑고 또 신명나서 저리 짖는구나.

전병훈의 소리로 경복궁 타령, 개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옛 음반 속 소리가 마치 오늘 무대에서 다시 살아난 듯한 흥겨운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노래와 재담이 어우러지는 경기 소리 특유의 재치와 해악이 듣는 내내 미소 짓게 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의미 있는 우리 음악 한 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계상 들려드리죠. 노래의 조순자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준거 청계상이었습니다. 노래의 조순자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0: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가끔 그런 날 있으시죠? 이상하게 햄버거가 생각나는 날 말입니다. 이 나이에 햄버거는 좀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햄버거도 속 재료에 따라 균형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패티인데요. 보통 소고기 패티를 많이 씁니다. 지방이 너무 많은 부위로 만들면 고소하긴 해도 느끼합니다. 따라서 얇은 패티 위주로 골라주시고요. 소고기 대신 닭고기나 생선 패티도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양상추나 토마토, 양파가 넉넉히 들어가면 씹는 맛도 좋아지고 섬유질과 비타민도 보충됩니다. 반대로 치즈를 여러 장 넣거나 베이컨까지 더한 종류는 맛은 진하지만 포화지방과 열량이 높아집니다. 높아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간 크리미한 소스 맛있긴 한데요. 열량이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소스를 적게 넣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햄버거를 드실 때는 감자튀김과 탄산음료까지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끼가 금세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을 포기할 수 없지만 음료는 물이나 당이 적은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결국 무조건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햄버거도 알찬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햄버거 생각나실 때 아 참아야지, 아 아니야, 아 이거 몸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흥부가 중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니 그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가는데 듣겠습니다. 소리의 최수정이고요. 공연 실황 음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늘 흥부가 좋아라고 반갑다 내 제비야. 고르거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응보 음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거랴. 수십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나중 깐 놈이 날개공부 힘을 쓰다 뚝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렸겄다. 흥부가 명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동여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멀고먼 말리 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 가구나. 미물의 짐승이나 흥보 은혜 갚을 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 날개 공부 힘을 쓰는디 떴다 보아라.
2: 둥그렇게
1: 아유 제

살?

0: 산신이도
1: 일제수가 없어.

밥을 하고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니 그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가는데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최수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남해안 별신굿 구음 신하위입니다. 연주의 정영만 외 여러분입니다.

어르듯도 넘실러 르르르도 넘실러 어덤도 넘실러

1부 마무리 곡 정영만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남해안 별 신곳 구음 시나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돼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립니다. 오늘은요. 남도 여행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연꽃 축제가 열리는 전남 무안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무대에 연극 한 편이 오릅니다. 제목은 한잔하고 싶은 날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음식 조리서인 주식시의와 우음제방 속 전통 조리법을 현대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음식 한 그릇이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의 상차림이 됩니다. 주인공 소식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한을 풀고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오가는 이야기 속에 개성 있는 인물들의 유쾌한 해학도 더해져 웃음과 뭉클함을 함께 전하는 이번 공연은 2026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마련됐습니다.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고요. 티켓은 전석 10,000원입니다. 예매는 홍주문화회관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홍성 가까이 계신 분들, 토요일 오후 한 그릇의 음식이 건네는 위로를 무대 위에서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장금의 수라상 듣습니다. 소리의 이용수, 북의 최강수입니다.
1: 상관께서 장금을 맞는 후부터 시욕이 부진하여 당분간 장금이가 만들어준 수라를 들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장금이 그날부터 수라상을 차리는 뒤 이른 아침 조조반이요 아침 식사 낙고상에 저녁 수라야 참으로 하루에 다섯 번을 12가지 반찬에다 여러 음식 장만한다. 돈구이 찬구이며 전유화의 조림에다 죽과 젓갈 준비하고 마른 잔에 찬수란과 숭늉 곡차 차수를 봉하는구나. 왕은 장금이가 오기만을 마음속으로 기다린다. 장금이가 오는 날은 무엇을 먹어

하지니 왕인 늘 어찌할 수가 있더라 헌 말이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세월이 갈수록 장금이가 포고지고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니 더욱 가슴 찢어진다. 장금이도 이렇듯이 임금님을 총에 받고 한님을 섬기나니 저도 모르게 밤이면 꿈속에서

0: 마마만 할 생각합니다. 마마.
1: 창작 판소리 장금의 수라상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이용수, 북의 최강수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정가학회의 맷비나리입니다. 맷비나리는 5.18 광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백기환의 장시를 황석영이 노랫말로 다듬은 작품인데요.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맵비나리였습니다. 연주의 정각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쟁, 태평소, 장구, 소리노름 듣겠습니다. 공연 실황으로 준비했는데요. 아쟁의 이태백, 태평소의 박종선, 장구의 김덕수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아쟁 태평소 장구 소리노름이었습니다. 아쟁의 이태백, 태평소의 박종선, 장구의 김덕수였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이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합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의 목적지는 전남 무안입니다. 무안 하면 가장 먼저 낙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무안 낙지 이름값 합니다. 그런데 무안에는요, 낙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름이면 하얀 연꽃이 피어나는 회산 백년지가 있고, 또 갯벌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무안 황토 갯벌랜드가 있습니다.

0: 오늘 동선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찍 회산 백년지로 갑니다. 연꽃은요, 대체로 오전에 보는 게 좋습니다. 한낮 땡볕에 보려면 꽃도 힘들고 사람도 지칩니다. 올해 무안 연꽃 축제는 6월 26일 금요일부터 6월 28일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데요. 장소는 바로 이 회산 백년지 일원이고 입장은 무료입니다. 회산 백년지는 이름 그대로 흰 연꽃 백년이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요, 너무 요란한 꽃보다는 단아한 꽃에 눈길이 오래 머물 때죠. 산책은 무리하지 마시고 데크길 위주로 천천히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잘 놓인 곳을 골라서 연못 가장자리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회산 백년지에서 사진 찍을 곳은 두 군데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연꽃과 연잎이 넓게 펼쳐지는 데크길입니다. 사람을 너무 크게 찍지 말고요. 연못을 넓게 넣고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살짝 넣으면 아주 근사합니다. 또 하나는 수상 유리온실인데요. 이곳은 연꽃 모양의 유리온실 건물입니다. 안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1층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2층 식물원 쉼터로 올라가 보십시오. 2층에는요, 열대 식물들이 있고 창밖으로는 연꽃과 연잎 물결이 넘칩니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 밖은 여름 햇볕인데 시원하게 앉아서 연꽃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여행하다 보면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든 차든 아이스크림이든 하나 들고 앉아서 아, 내가 지금 무안에 왔구나. 그 느낌 천천히 누리십시오. 자,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 곱봉우리 타고 인당수로 환생하는데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의 김청만입니다.
1: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형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심소조 박년이 늦어가니 인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좋은 배필을 정해줘라. 용왕이 수명하고 심청을 환송할지 꽃 한 봉을 조화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모시고 양대 선녀로 시위하고 조속 지공 찬수 범절 금주 보패를 많이 넣고 용왕과 각궁 선녀 모두 나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난 곧 인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꿈같이 번뜩 떴구나.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흔들 쳐질 소냐. 주야로 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같은 선인들이 억심만큼 퇴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올지 인당수를 당도하니 심소조 효행에 호련히 감동되는지라. 재물을 정히 차려놓고 심소조의 넋을 이루는디 북을 두루둥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재진했다 넋이야 넋이

무엇이 또 있는디? 세상은 못 본다라. 토사공이 하는 말이 저것이 무엇이냐? 금이냐?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옛날

엄마를 흩었으니 그만 죽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게 해당하냐? 해당하란 말씀

하니까 그러면 저게 무엇이냐 가까이 가서 보자 저라 저라 어이겨 어이겨

0: 셋! 재혼이 어렵구나.
1: 판소리 심청가 중 꽃봉오리 타고 인당수로 환생하는데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팔도 마실 오늘은 전남 무안으로 형님 누님들 모시고 있는데요. 이제 바다 쪽으로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무안 황토 갯벌 랜드입니다. 무안은 갯벌이 참 특별한 곳입니다. 그저 진흙밭이 아니라 갯지렁이, 칠개, 짱뚱어 같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터전인데요. 입장료 무료입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고 짭조름한 냄새가 올라오는 걸 느끼면요. 도시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갯벌랜드까지 둘러보면 이제 배가 출출해질 시간인데요. 여기서 무한 여행의 힘이 나옵니다. 점심 바로 낙지입니다. 네, 형님들, 누님들 무안까지 와서 낙지 먹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무안한 일이죠. 네. 자, 무안 낙지 골목, 무안 버스 터미널과도 가까운데요. 메뉴로는 낙지 연포탕, 낙지 비빔밥, 낙지 호롱이, 낙지 회무침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속 편한 메뉴 찾으시는 분들께는 연포탕, 입맛이 조금 살아나야 한다 하시면 낙지 비빔밥 권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코스는요, 물맞이 치유의 숲입니다. 이곳은 이름처럼 물, 향기, 바람을 주제로 조성된 숲인데요. 물맞이골 입구 쪽 만남의 숲은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완만한 경사.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계단이 많고 오르막이 심하면 다음날 무릎이 먼저 항의하잖아요. 네,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는요. 휴대전화 잠깐 내려놓고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 냄새, 흙 냄새, 바람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그게 진짜 기념품입니다. 자, 오늘 코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회산 백년지의 연꽃축제, 이어서 무안 황토 갯벌랜드에서 갯벌 바람과 전망 즐기기, 점심은 무안 낙지 골목에서 연포탕이나 낙지 비빔밥, 오후에는 물맞이 치유의 숲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요, 무안의 꽃, 갯벌, 맛, 숲까지 하루 안에 알차

깨끗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팔도 마실에 이어서 명상음악 갯벌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장자각단입니다.

무한의 갯벌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죠. 명상음악 갯벌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었습니다. 팔도마실 함께 하셨는데요. 전남 무안 어떠셨습니까? 형님, 누님들 여행은요. 많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이 편해야만 풍경도 마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무안에 가시면요. 천천히 넉넉히 욕심 없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막내동생 성필이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곡인데요. 휘모리 잡가 곰보 타령입니다. 소리의 조서윤, 장구의 전병훈입니다.

희모리 잡가 곰보 타령 오늘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소리의 조서윤, 장구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주문 외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듣고 있으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소리가 있죠. 탄산음료 캔을 딸 때 탁 하고 터지는 청량한 소리.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사각 맞찰음. 참 사소한 것들인데 마음의 긴장까지 풀어주곤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여러분께 제 목소리도 편안하고 다정하게 전해지길 바라면서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어제 트리거 초대석에 왔었는데요. 미처 못 들은 노래가 한 곡 있었죠. Forest Wind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한때 ASMR이 큰 인기였잖아요. 장작 타는 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부터 속삭이는 소리, 또 맛있게 음식 먹는 소리, 백색 소음까지 온갖 ASMR이 등장했는데요. 요즘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컴퓨터 자판이요. 심지어 이 키캡을 열쇠고리로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눌러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때마침 제 앞에도 네, 컴퓨터가 있고 이 키보드가 있습니다. 요 소리요.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 참 귀여운 소리인 것 같은데요. 또 그걸 듣고 또 사람들은 마음 편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참 귀엽다 이런 마음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리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빗소리를 좋아한다, 저기 멀리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그거 듣는 거 참 좋다, 또 축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뜨거운 응원 소리 등등등.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이 아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와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르베의 노래 아마도 내 사랑 듣습니다.

파르베의 아마도 내 사랑에 이어서 독일의 재즈 그룹인데요. 우리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팀입니다. 살타첼로의 연주로 옹헤야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리 어떤 거 있는지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397님, 저는 부침개 굽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빗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맛난 거 만드는 건 늘 기분 좋죠 라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소리 좋죠. 예, 만들 때도 그 소리를 감상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저기 멀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사람들만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고 좋네 맛있겠네 곧 내 입안에 들어오겠네 이러는 줄 알았죠. 4723님 좋아하는 소리 종이에 연필로 쓰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사각사각 슥삭슥삭 저는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연필과 지우개를 쓰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연필 손에 안 잡아본 지가 언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각설탕님 딸랑딸랑 치익 밥 다 되었다는 소리랑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밥 메뉴 된장찌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7531님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리 원두커피 뽑는 소리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네요. 처음에 이제 커피 내리려면 커피콩을 가는 소리부터 들리잖아요. 스각스각스각스각스각스각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향이 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 곧 내 입으로 들어오겠군 향을 또 음미하면서 목넘김하는 것까지 커피는 참 여러모로 우리한테 많은 걸 선물하네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302 덩덕궁 앱 카카오톡으로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리 뭐가 있는지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 도드리의 노래 라일락 듣습니다.

도드리의 노래 라일락에 이어서 박선주, 서진실, 배누리가 함께한 천지인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리 어떤 거 있는지 사연 나누는데요. 3016님, 요즘 시골은 들깨 모종 심는 계절입니다. 가뭄으로 곡식이 시들해졌을 때 때마침 땅을 흠뻑 적시도록 내린 비, 그 빗소리가 얼마나 좋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저 그냥 내리는 비, 소리가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필요해서 절실해서 내리는 비면 더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9414님, 어렸을 때 할머니가 다듬이 돌 위에서 빨래 두드리던 소리 참 좋았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탁탁탁탁탁탁탁탁. 그러게요. 와, 웬만한 음악보다는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이죠. 7320님, 저는요 맷비둘기 울음소리가 생각나요. 어디서든 들으면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럴 수 있네요. 한 번씩 저도 여행가면 여행지에서 이런 소리들, 뭐 까마귀 소리도 그렇고 새소리를 들을 기회들이 많은데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해주고 계시는 치즈코님도 빗소리가 좋다고 하셨네요. 방 안에서 듣는 빗소리를 많이 좋아합니다. 유튜브로 찾아서 들을 때도 있고요. 실제로 빗속에서 걷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창밖 빗소리나 비오는 풍경 바라보는 것은 정말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가 많이 오면 엄마와 같이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세상 모든 것들을 씻어내려주는 듯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치즈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지난번에 치즈꼬님 소개로 저희 방송 듣는다는 도쿄에 사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반갑던지요. 자, 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26년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결과가 당연히 나왔는데요. 대상 수상한 팀의 음악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개호주 밴드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장기 블루스.

어제 열린 2026-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의 실황음악이었습니다. 개호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 도령님 어제 보셨군요. 저녁 21세기 참여했습니다. 관람했습니다. 맑은 소리 좋은 소리 들었어요 라고 하셨고, 박하사탕님 개호주가 호랑이 새끼를 이르는 말이라고 이음밤 퀴즈로 알려줬습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그걸 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 첫 사연 주신 분들도 꽤 계시네요. 1476님 한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 잘래나 졸려 님의 소개로 방송 듣게 됐습니다.

멋지고 좋은 방송이라고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국악은 생소한데 그래도 이 아침 국악 한 자락 듣다 보니까 괜히 신명 나는 느낌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괜한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로 제 공연인데요. 2026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작 이한철의 마침내 민요 공연입니다. 각 지역 민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음악들을 무대에 올리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인데요. 특별 게스트로 이희문, 최수연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마침내 민요 공연은 7월 3일과 4일 양일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에게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마침내 민요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반갑다.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재밌는 노래를 한 곡 갖고 왔어요.
0: 오.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가사에 보면 이 물고기는 눈에도 좋고 기력 회복에도 좋고 스태미너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장어, 2번 광어, 3번 망둥어, 4번 미꾸라지. 좀 헷갈려요? 아빠들이 대따 좋아하는 물고기인데 특히 꼬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 중에서 젤로 기이인 물고기주. 그래도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물고기로 찍어보세요.
1: 네, 창우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는데요. 노래 아주 재밌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기력 회복의 으뜸이고 스태미너 왕유로다. 이 가사에 벌써 눈치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청어가 힌트를 줬어요. 아빠들이 특히 꼬리를 좋아하고 보기 중에서 가장 길쭉한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장어, 2번 광어, 3번 망둥어, 4번 미꾸라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양파의 노래 민물땡땡의 꿈 듣습니다.

0: 양파의 노래 민물 땡땡의 꿈 듣고 왔습니다. 청어의 퀴즈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파 씨 노래 제목 속에 오늘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기력 회복의 으뜸이고 스태미너의 왕이고 또 보기 중에서 가장 길쭉한 물고기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장어, 2번 광어, 3번 망둥어, 4번 미꾸라지 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현장감 넘치게 신미숙님이 오늘 일본 여행 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비행기 탑승을 하셨어요. 탑승해서 지금 날개 사진 예 창가로 찍은 것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정답 장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에 내려서 바로 장어 먹을 겁니다. 지금 비행기 출발 전 비행기 안에서 정답 보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텐데 저희 방송을 이어폰으로 또 듣고 계신다. 비행기 출발 직전까지 이제 그 승무원들이 핸드폰 항공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전 직전까지 저희 방송을 듣고 퀴즈도 참여하시고 지금 비행기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아, 6376님 1번 장어가 정답입니다. 완도에서 아버지가 장어 낚시하셔서 우리 5남매 공부시키셨습니다. 고단하셨을 아버지 그립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랄 때는 모르던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그럴 땐 또 너무 멀리 계시죠. 부모님은. 1476님 오늘 처음 사연 주셨는데요. 우와 퀴즈도 정답 보내셨네요. 정답 장어. 여름 삼복더위를 견디려면 보양식 먹어야죠. 그 중에도 가장 좋은 장어 가족들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0632님은 장어 생강채랑 먹지요. 복숭아랑은 상극입니다. 라고 또 건강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무언지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장어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어이. 장어 꼬리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아빠들이 맨날 꼬리부터 찾는데요?
0: 아 예전부터 장어 꼬리에 영양이 몰려있다는 말이 있었거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몸통이나 꼬리나 영양은 비슷하대. 창호도 장어 좋아하지?
1: 없어서 못 먹쥬.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그래 장어도 창호 좋아할 거야.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103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1722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6376님 전병 세트, 3026님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첨자 발표할게요. 7103, 1722, 6376, 3026 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정경화 이예림 외 여러 아이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토끼토끼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우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정다령의 가야금 병창으로 녹음방초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펑크 밴드가 있는데요. 바로 벌프팩이라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 멤버 중에서 코리 웡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멤버 중에 또 한 사람 리더이자 멀티악기 연주자

프로듀서인 잭 스트라튼의 솔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벌프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프몬과 여성 싱어송라이터 제키 에반스가 함께한 콜라보송인데요. 와, 노래 너무 좋아요.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서 가장 저는 감명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6월 11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악기가 딱 드럼, 베이스, 피아노 밖에 안 쓰여져 있어요. 근데도 뭔가 꽉 찬 사운드를 들려주고 1970년대 그런 빈티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허름한 카페, 맥주집 그런 느낌, 그런 데서 연주하는 세 사람의 연주와 노래를 듣는다라고 상상하며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운드, Leave You라는 노래인데요. 벌프몬과 제키 에반스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제키 에반스와 퍼프머니 함께한 Leave You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선 작가와 함께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지 바로 만나볼게요.

0: 어떤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어서 오시죠 생선 작가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시작부터 삑사리로.
1: 아, 아닙니다. 네.
0: 괜찮으세요?
1: 네.
0: 컨디션 좋으십니까?
1: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0: 오, 그 최근에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1: 네, 일본 다녀왔죠.
0: 오, 오늘은 가는 건가요?
1: 오늘 갑니다.
0: 오, 오늘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
1: 네.
0: 신미숙님도 지금 일본 떠나기 10분 남았다고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시거든요.
1: 비행기 타고 가시죠?
0: 네, 비행기 날개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1: 아, 네. 저는 비행기 일본은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이 아니죠.
0: 어 그래요?
1: 네.
0: 에이 무슨 소리야. 옛날에 일본 비행기 타고 많이 갔으면서.
1: 예. 네, 이번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가봤죠.
0: 아 그 자랑을 하시려고.
1: 네.
0: 오, 오늘 일본 가는데요. 일본 배를 타고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1: 네.
0: 어떤 배예요?
1: 큰 여객선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후쿠오카까지 갑니다.
0: 네.
1: 그래서 가보셨어요 후쿠오카?
0: 가봤죠.
1: 저는 진짜 몰랐어요. 후쿠오카는 누가
0: 간 것 같아요. 진짜.
1: 진짜 누가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0: 후쿠오카는 도시 자체는 작고
1: 네.
0: 도시 안에서 볼거리가 많진 않아요. 그죠?
1: 네. 그 외곽으로 가면 소도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오토바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에 오토바이를 싣고
0: 오.
1: 거기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을 이렇게 일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러네요. 특히 큐슈는
1: 네.
0: 이렇게 다니기 참 좋거든요.
1: 일본은 우선 기본적으로 길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0: 예.
1: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좀 친화적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고 가진 못했고요.
0: 네.
1: 그냥 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0: 얼마나 걸려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후쿠오카에 가 닿는 데까지?
1: 이게 딱 배를 타고 가면 굉장히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0: 예.
1: 오래 걸립니다.
0: 오래
1: 한 7시간 정도 걸리고요.
0: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인가요?
1: 예, 그거 너무 좋고
0: 오.
1: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우리도 비행기 탈 때
0: 네.
1: 뭐 출국하고 입국 심사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0: 면세점도 있죠.
1: 그걸 면세점이라고 부를 수
0: 면세점이죠.
1: 네.
0: 면세니까요.
1: 면세니까요. 아무튼 작은 면세점이 있긴 있습니다.
0: 한
1: 총 배를 타는 시간은 6시간 정확히 3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0: 예.
1: 앞뒤로 붙이다 보면 한 총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0: 오.
1: 그렇지만
0: 수속해야 되고 탈 때도 네. 내릴 때도 역시나 또 수속해야 되고.
1: 근데 요즘은
0: 네.
1: 스마트 그런 걸로 할 수 있어서 바코드로 곧바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관광객들이 많고 그래서
0: 예.
1: 금방 나옵니다. 특별한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0: 오 그렇군요. 그 배에 그러면 객실에서 주무시는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타이타닉 타는 느낌이었어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오.
0: 막 배가 이렇게 층도 막 한 7층 되고 이런 큰 배인가요?
1: 예, 그렇게 큰 배인데 사실 머무는 칸은 제가 기억하기로 3층인가 4층이고요.
0: 네.
1: 거기에 뭐 이렇게 VIP라고 해야 되나 1등선부터 이렇게 뭐 VIP실까지 다 있단 말이죠.
0: 맞아요. VIP실 너무 좋아요. 발코니 따로 있고 막 그,
1: 타보셨어요?
0: 에휴
1: 슈퍼스타니까
0: 맞죠.
1: 아 진짜. 근데 여러분 그렇게
0: 크루즈 타죠. 크루즈.
1: 예, 네, 근데 그렇게 비싸지는 또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탈만해요. 네. 그냥
0: 백값
1: 포함해서 그냥 웬만한 호텔비 하면 머물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어차피 비행기 타고 가도
1: 네.
0: 오후에 출발하면 도착해서 뭐 체크인 하고 동네 뭐 밥 먹고 그럼 해지고 그럼 그날은 그냥 휙 날아가는 거잖아요.
1: 그렇잖아요.
0: 근데 이동하면서 밤을 보내면 도착지에서 아침 일정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면 딱 우리는 관광 왔잖아요.
0: 예.
1: 여행 왔잖아요.
0: 예.
1: 그리고 평일에 가면 딱 출근 시간에 딱 이제 배가 도착해서 시내로 나와요.
0: 이야.
1: 그러면 사람들은 나 양복 입고 출근하는데 우리는
0: 나는 여행이다.
1: 여행이기 때문에 그 어디 이렇게 노총 카페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서 뭔가 그게 진짜 꿀이거든요.
0: 일상의 바이브를 느끼는데 나는 출근 안 해도 된다.
1: 네.
0: 다리 쭉
1: 그리고
0: 뻗고.
1: 나는 이따가 쇼핑하러 갈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네요, 맞네요.
1: 네.
0: 와, 좋네요. 그러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만 부산까지 가야 된다, 육로로 가야 된다는 그게 좀 불편함일 수 있겠네요.
1: 근데 나 완전히 정신 놓았어. 나 완전히 쇼핑할 거야.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오고 싶어. 거기는 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배는.
0: 아, 수화물 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예.
1: 뭐살 거면 자전거도 사올 수 있나요?
0: 자전거를 사올 수 있죠. 물론 자동차도 사올 수 있을 거예요.
1: 자동차도요?
0: 그 대신
1: 통관을 제대로
0: 통관 정확한 세금과 그 환경 검사를 받으면 되죠.
1: 아,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자전거도 사올 수 있어요.
1: 오, 맞네요.
0: 근데
1: 맞네요.
0: 이제 그 알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쓸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면세 범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걸 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실 수 있으면 사오면 되죠.
1: 우와.
0: 근데 제가 느낀 게
1: 예.
0: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1: 어.
0: 한국이 요즘 더 싸요.
1: 아,
0: 네.
1: 하기사 뭐 요즘 보니까 우리 일본 가면 항상 들르는 동키호땡 거기서 또 항상 사는 동전 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거 한국에 다 팔더라고요.
0: 그리고 저는 그 동전 파트 같은 거 되게 좋다고 해서 예전에 이용했거든요. 근데 파스 있잖아요.
1: 예.
0: 이게 뭐라고 할까?
1: 그냥 파스?
0: 크림 형식의 파스 있죠.
1: 어, 물
0: 아,
1: 파스? 말고?
0: 크림
1: 아,
0: 형식인데
1: 멘솔의 땡.
0: 그거를 딱 바르잖아요.
1: 네.
0: 와, 그 부분 없어진 줄 알아요.
1: 와.
0: 너무 시원해서 그 부분이
1: 그럼
0: 싸해요.
1: 어깨에 바르면 어깨 삭제.
0: 예, 어깨 없어요, 어깨. 예, 그래서
1: 좋으네요.
0: 근데
1: 아, 뱃살에다 좀 바르고 싶다. 뱃살 삭제하고 함으로.
0: 예, 저는 그래서 근데 그냥 이것저것 요거저거 사고 그다음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환율이 좀 많이 일본하고 엔화하고 우리나라 원이
1: 네. 환율
0: 엔화
1: 좋죠?
0: 예, 좋아요. 저는 사실 일본 그 후쿠오카를 가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1: 아, 예.
0: 사실 여행 작가는 뭔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안 가본 것도 가보고 좀 특이한 경험도 해야 되는데 저는 문득 또 일본이 음악 강국이고
1: 예.
0: 특히 LP가 많잖아요.
1: 와, 진짜 많죠.
0: 그래서 사실 LP를 사러 갔습니다.
1: 아, 그리고 LP도 또 은근히 많이 사면 무거우니까.
0: 네.
1: 오,
0: 그래서
1: 소화 문제도
0: 가려고
1: 없고.
0: LP 가방도 샀었거든요. 80장
1: 보통
0: 들어가는.
1: DJ들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요?
0: 네. 이
1: 우와.
0: 아저씨도 DJ잖아요.
1: 전 지금 DJ 하고 있죠.
0: 그렇죠. 그 DJ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DJ는 아니지만 그 레코드 모으는 게
1: 네.
0: 뭔가 취미이기 때문에 가서 갔는데, 아.
1: 진짜 많아요?
0: 많긴 많은데요. 비쌌어요. 한국보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후쿠오카라서 비쌀 수도 있어요.
1: 동경보다 오히려요?
0: 동경보다는.
1: 오, 물건이 적기 때문에? 기소성 때문에
0: 그렇기보다는
1: 비싼 걸까요?
0: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은 싼 저는 이제 중고 앨범들을 많이 사거든요.
1: 예.
0: 중고 LP를 많이 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1: 오. 근데 DJ 얘기를 아까 좀 전에 하셨는데 실제로 생선 작가도 본인이 DJing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작은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이렇게 기획도 하고 해서 DJing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작가 인스땡
0: 네.
1: 계정에 팔로우 하시면
0: 네.
1: 그런 DJ 하시는
0: 7월
1: 공간에서
0: 달에 한번
1: 또
0: 합니다.
1: 아, 해요?
0: 예. 네.
1: 언제 어디서 해요?
0: 그 홍대에 있는 그 카페에서 하고요.
1: 카페 이름
0: 그
1: 몇 가지만 간단하게.
0: 198,
1: 아, 198땡.
0: 198땡에서
1: 네.
0: 하는데 이번에는 디제잉이라고 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막 춤을 춰야 될것 같고
1: 그런 거 아니죠?
0: 전자음악이나 아니면 힙합이나
1: 둠칫,
0: 소울
1: 둠칫,
0: 그거
1: 둠칫,
0: 아니고요.
1: 둠칫.
0: 그 비트볼 레코드라는 우리나라 음반사가 있어요.
1: 우리나라에서 LP 제작으로 따지면 진짜 엄지손가락이죠.
0: 네. 거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예전부터 같은 음악 동호회였거든요.
1: 예.
0: 그분이 둘이서 LP를 이 시대에 산다는 것 해서 LP로 음악을 들려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1: 오,
0: 음악
1: 가보고
0: 감상의 시간이요.
1: 싶네요.
0: 예.
1: 날짜가 정해졌나요?
0: 아직 정해지진 않은데
1: 7월 언젠가.
0: 그 이름은 정해졌어요. 썬데이 모닝 레코드.
1: 썬데이 모닝 레코드. 일요일 아침에 혹시 하시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아침이긴 하지만 이제 점심시간쯤 브런치 정도에.
1: 오, 좋습니다. 나중에 일정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0: 네.
1: 자, 후쿠오카 얘기로 다시 가서 후쿠오카 훅 더울 것 같은데요, 지금 가면?
0: 아, 덥죠.
1: 예. 네, 괜찮았어요? 습하고.
0: 전 여름 엄청 좋아하고 습한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1: 우와.
0: 그리고 저는 여름에 비 오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관련된 날씨는 뭐든지 좋아요.
1: 와, 지금이 생선의 계절이네요.
0: 그래서 제가 보통 1년에 거의 반 정도는 텐션이 내려가 있거든요.
1: 예.
0: 기가 약한데 지금 오늘 아침도 생생하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예.
1: 오.
0: 제가 요즘에 아침 일찍 오잖아요. 금요일마다.
1: 예. 막 새벽에 저보다 먼저 와요.
0: 예, 저는
1: 와서
0: 이런
1: 주차하고 딱 보면 이미 생선차가 있는 걸 보면 언제 온 거야? 이런 생각
0: 그러니까
1: 하거든요.
0: 가끔 새벽 4시에 오기도 하거든요.
1: 그건 일찍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0: 밤샌 거죠.
1: 밤샌 거죠.
0: 왜냐면 못 일어날 것 같고 차밖에

0: 것 같은 아예 일찍 와서 차 안에서 자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차 안에서 계속 잤어요. 오. 방송하기 전까지.
1: 예.
0: 근데 요즘은 일어나서 차 안에서 예. 있습니다. 앉아서 있습니다.
1: 자는 것도 있는 거죠. 네.
0: 아, 자는 건 자는 거죠.
1: 깨어 있다고?
0: 네, 깨어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근데 아이고, 지금
1: 아이고 아이고.
0: 특히 엄청 건조하고요. 아니, 건조한 게 습하고요.
1: 예.
0: 그리고 덥죠. 그리고 거기가 해안가라서
1: 예.
0: 바닷바람이 있으니까
1: 그죠.
0: 좀 더위 같은 거 하는데 근데 일 후쿠오카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지하 쇼핑몰들이 잘 돼 있어서
1: 아 맞다 그 뭐 텐진 하카타 이래가지고 네. 밑에 지하에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0: 네 완전히 그 미로 같잖아요. 아 근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1: 예.
0: 정신 하나도 없지 않아요?
1: 정신 없죠.
0: 네.
1: 네온 사인도 번쩍번쩍하고 사람들도 다 막 시끄럽잖아요. 그 네. 가게들에서 막 소리 나오는 게
0: 음악 소리도 많이 틀고 예. 막 그러거든요.
1: 호객 행위도 많이 하고 있고.
0: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활기가 있는 듯 같지만 저는 좀 복잡해가지고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우산 쓰고 밖에를 걸었거든요.
1: 오.
0: 아, 꽤 좋았어요. 비에 딱 젖은 그 도시. 그리고 또 차선이 반대로 돼 있잖아요.
1: 예.
0: 우리나라랑
1: 예.
0: 그것도 이색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골목 같은 데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1: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후쿠오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티스트인가요? 아소비 섹수?
0: 네, 밴드 이름은 아소비 섹수고요.
1: 네.
0: 미국에서 활동하는 슈게이징 밴드예요.
1: 아.
0: 밴드 이름처럼 일본 멤버가 보컬입니다.
1: 예.
0: 여성 멤버가 보컬인데요. 그 슈게이징이라는 장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 신발 바라보면서 기타 연주하는 거.
0: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움쟁이들의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그 밴드의 노래 중에서 Thursday.
1: 오,
0: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1: 좋습니다. 아소비섹스의 Thursday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아소비섹스의 Thursday 듣고 왔습니다. 음악 굉장히 좋네요.
1: 네.
0: 처음엔 부끄럼쟁이라는 설명 듣고
1: 네.
0: 뭐 얕은 음악인가 생각했는데
1: 네.
0: 쫙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1: 근데
0: 음악인데요.
1: 그 기타 연주랑 멜로디 중에 기타 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필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디스토션이라든가
0: 네. 그리고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1: 네.
0: 동굴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 드는데요.
1: 근데 그좀 비겁하게 여자 보컬이
0: 네.
1: 그 사운드 뒤에 이렇게 묻히면서 숨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게 슈게이징입니다.
0: 그걸 왜 비겁하다고
1: 그러니까
0: 하시는
1: 부끄러우니까
0: 거예요? 아,
1: 노래 잘 불렀어. 노래 잘
0: 부끄럼쟁이라서. 아,
1: 부르면.
0: 맞아요.
1: 네.
0: 보통 우리 가요 음악 들으면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1: 네.
0: 맨 앞에 사람이 크게 와 있고
1: 네.
0: 밴드는 저 뒤에 물러나 있는 느낌인데
1: 네.
0: 오히려 슈게이징 음악이라든지 락 음악은 밴드의 보컬이 밴드 안에 푹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멋이 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아니, 멋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우니까 노래 못 부르니까.
0: 그리고 보는 사람은 또
1: 아니,
0: 멋있는
1: 노래
0: 것
1: 못 부른다는 건 농담이고요. 예, 다 스타일이죠. 예.
0: 아소비섹스 멤버가 이 방송 안 들으니까 망정이지.
1: 네.
0: 자, 치즈꾸님, 일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일본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 지금 일본 태풍과 지진 때문에 난리 났어요. 부디 무사한 시간 되시기를 하셨고요. 또 수연님도 오늘따라 두분 만담 구수하네요. 항상 우리가 이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후쿠오카 얘기인데 딴 얘기 계속했던 것 같아요.
1: 아, 뭐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해서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그런 코너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0: 정보를 알려주는 코너는
1: 그리고
0: 아니죠.
1: 저는 그거 잘 몰라요.
0: 예.
1: 왜냐면 저는 그런데 가도 별로 이렇게 관광지 안 가고
0: 예.
1: 카페 찾아다니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0: 네.
1: 예, 그래서 사실 다른 데서 여행지 소개 같은 거 들어오면 공부하고 가요.
0: 아, 그렇구나.
1: 가이드북 같은 거 읽고 가요. 그리고 다른
0: 우리 프로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1: 여기는 그걸 원하지 않고 저의 본연의 그런 그 건들거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요? 그런 거 좋아.
1: 사실은
0: 할게요.
1: 저 이렇게 원고는 다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오카는 뭐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1: 규슈 지방의 관문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0: 뭘 하건 좋습니다.
1: 아유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예.
0: 네, 수현님이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공연 봤던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어요. 일본에 제가 공연하러 갔을 때 공연 보러 오셨었거든요.
1: 아, 진짜.
0: 그리고 벨벳 피치 세븐이라는 일본 밴드의 또 굉장한 팬이기도 합니다. 수현님이
1: 네. 처음 들어보는 밴드지만 들어보고 싶네요.
0: 후쿠오카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입니다. 자, 오늘은 후쿠오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후쿠오카 도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이노시마?
1: 네.
0: 아이노시마도 갔네요. 여기
1: 네,
0: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에겐 유명한 곳이라네요.
1: 사실 제가 몇년 전부터 일본을 가면 꼭한 군데씩 섬을 하나 돌고 오거든요.
0: 오.
1: 거기가 이제 고양이 섬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한 대략 대표적인 고양이 섬이 한 18개 정도 있어요.
0: 고양이 섬이 한 군데가 아니었군요.
1: 네.
0: 우와.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고야에서 가까운 데도 있고 도쿄에서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요번에 이제 후쿠오카 간 이유 중 하나가 레코드 가게도 가고 그다음에 이 고양이 섬에 가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0: 어떻게 가요? 후쿠오카에서 가려면?
1: 후쿠오카에서 딱 정확하게 1시간 걸려요.
0: 아, 그렇게 멀진 않군요.
1: 네. 그 텐진에서 지하철 타고 어디 한국까지 간 다음에요.
0: 간 다음에?
1: 한국에서 한국과 그 가까이 있는 역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버스
0: 타고.
1: 타고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면 이 섬이 나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0: 네.
1: 사실 이렇게 그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면 갔다 오신 우리나라 관광객분, 여행객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거기 왜 가냐고 물어보시면 정말 작은 섬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생긴 지한몇년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러면 이제 부두에 딱 내리잖아요.
1: 예.
0: 그럼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부두에 막 있어요.
1: 우와, 그 왜 그 섬에는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진 거죠?
0: 그걸 의도적으로 개체수를 늘리기도 했었고요.
1: 아, 고양이 섬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 위해서?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
1: 그런 건 아니고.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동네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진도에는 진돗개가 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해서 고양이가 많은 거예요.
1: 오.
0: 근데 고양이 섬이 고양이가 많다고 해서 뭐 수백 마리 있는 거 아닙니다.
1: 아.
0: 한 그냥 수십 마리 있습니다.
1: 아.
0: 그런데 섬이
1: 특히 부두가에 많이 있는
0: 부두가에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러 오는 줄 알고
1: 예.
0: 대부분 모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1: 아, 고양이들 그게 있어 진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거 되게 눈치 빠르게 알잖아요.
0: 네.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자기들만의 영역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 그 자신들이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섬은 고양이 섬 아니었으면 진짜 사람들 찾아갈 일이 없는 그런 섬이에요.
1: 오, 외딴 섬인데 그냥.
0: 진짜 외딴 섬이
1: 마을이고.
0: 어촌 마을이에요.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하는 곳인데.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뭐 전문 식당가라든가 이런 거기는 편의점도 없어요. 일본에 편의점 우와. 얻기가 힘들잖아요.
1: 자판기는 있어요?
0: 자판기는 있어요.
1: 자판기 있는 정도구나.
0: 네. 그러니까 편의점이 없어서 그냥 동네 분들이 그냥 자그맣게 그런 마을 그런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아.
0: 제가 간 여기 아오시마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가게 주민이 나와서 그날 잡은 물고기로 해덮밥을 만들어줬어요.
1: 와, 맛있겠네요.
0: 안 먹었습니다.
1: 왜요? 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0: 아, 그리고 좀 비싼 것 같아요.
1: 안 비쌀 것 같은데 한 뭐 1,000엔, 1,500엔 이런 거 아니에요?
0: 아, 그 정도 했어요.
1: 그럼 싼 거죠. 10,000원 정도인데.
0: 아, 그런가요? 근데 뭐 그다지 뭐
1: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0: 그 옆에서 파는 그
1: 주먹밥?
0: 주먹밥 아니고 햄버거 먹었어요.
1: 햄버거도 1,000엔은 할 것 같은데.
0: 아, 커피 마시러 갔는데 네. 그래서 예, 마셨어요. 1,200엔이었어요. 커피 포함해서.
1: 예. 그렇군요.
0: 아, 근데 먹고 올까 했는데요.
1: 예.
0: 아, 그냥 좀 그런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고양이 좋아하나 봐요.
0: 네,
1: 그 왜 고양이 인형,
0: 네.
1: 고양이가 박명수 씨 으이씨 할 때 그
0: 네.
1: 그 포즈 있잖아요. 손짓하는
0: 네.
1: 고양이.
0: 네.
1: 그거 엄청 많잖아요.
0: 그러니까 고양이가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립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그 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였잖아요.
1: 아~
0: 그래서 특히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동물들을 뭐라고 하니까 쥐 곡식들을 잡는 용도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가
1: 곡식을 잡는 게 아니라 곡식을 탐하는 쥐들을 잡는
0: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양이에 관련된 보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1: 예.
0: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일본은 문화적으로 고양이가 굉장히 친근해서 예전부터
1: 네.
0: 다이묘 시대부터 이제 키우고 굉장히 신성시되는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말씀하신 박명수 씨 손짓 고양이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다른 거?
1: 어? 오른손 드는 고양이가 있고 왼손 드는 고양이가 있고
0: 예, 양손 드는 고양이가 있어요.
1: 양손 진짜
0: 네.
1: 마네킹 네코라고 하네요 지금
0: 네.
1: 뭐 보니까
0: 그게 복을 부르는 고양이인 거잖아요. 한쪽은 돈.
1: 아 오른쪽이 돈이에요?
0: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금 같은 걸 들고 있어요.
1: 아 주먹 손에.
0: 네 그리고 한쪽에는 제가 볼 때는 행운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고양이들도 있고요.
1: 네.
0: 양손이 올라가는 고양이도 있어요.
1: 우와.
0: 그래서 그 용도가 있어요.
1: 그렇군요. 아,
0: 네.
1: 전혀 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0: 아 저 그래도 여행 작가라 다양한 문화를
1: 정보도 주시는군요.
0: 아, 네. 사실은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에서 나왔던.
1: 와, 진짜.
0: 네.
1: 그렇군요. 재밌네요.
0: 아, 그래서 고양이 같은 거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서 후쿠오카에서 쇼핑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 정도 한 반나절이면 충분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1: 네.
0: 금방 배 타고 나오시면 되니까 거의 뭐 고양이 섬에 가가지고 고양이들이 그렇게 진짜 평화롭게. 논 읽고 사람과 어울리는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거긴 개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고양이들 천국이군요, 진짜.
0: 네, 진짜 고양이 천국이에요. 근데 지키셔야 될 거는 간식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1: 아.
0: 그 다음에 가져간 쓰레기는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특히 고양이 섬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 그 고양이 섬 타는 배 타는 이제 후쿠오카에서 이제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1: 네.
0: 고양이들한테 주라고 패키지 같은 걸 팔아요. 자체적으로
1: 아,
0: 만든.
1: 고양이들 먹이?
0: 예, 츄르라든가 먹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 같은 것들을 한 봉지에 파서 팔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이걸 사가지고 가서 주면 좋잖아요. 쓰레기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챙겨가야 돼요. 꼭. 그리고
1: 그렇군요.
0: 먹을 거 저처럼 뭐 신선한 해덮밥이라든가 햄버거 같은 거 드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음식 꼭 싸가지고 가셔야
1: 아,
0: 되고요.
1: 도시락 뭐 이렇게
0: 네.
1: 싸가야겠네요, 진짜.
0: 그리고
1: 음료수도? 음료수는 자판기로 먹으면 되나요?
0: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가리는 그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양산이라든가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준비하셔야 되고 수영은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1: 아하,
0: 그리고
1: 그렇군요.
0: 전기 스쿠터 같은 것도 빌려줘요.
1: 그건 재밌네요.
0: 네.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섬한 바퀴 돌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 배에 있는 시간까지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 한두 시간 머무는
0: 그
1: 건가요?
0: 2시간 머물고 가요.
1: 아.
0: 근데 거기서 머물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자는 공간도 있어요.
1: 숙박업지가
0: 숙박 하나
1: 있나요?
0: 있어요.
1: 오,
0: 근데 그렇게
1: 민박 같은
0: 예,
1: 거?
0: 민박 같은 거 있는데 한번 머물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물진 못했거든요. 저
1: 네.
0: 있을 때는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뜨네 안 뜨네 그래가지고
1: 네.
0: 그래서 못 머물렀었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고양이 섬에서 머문 적도 있었거든요.
1: 네.
0: 민박해서 너무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고 딱 갔는데 밤에 바닷가 부두가 딱 가면 이제 안 보이니까
1: 예.
0: 그 핸드폰에 달려있는 후레쉬 같은 거 쳐두잖아. 손전등 켜잖아. 그러면 초록 눈들이 막
1: 고양이 눈? 고양이 눈?
0: 빛에 반사돼서 막 눈만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주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1: 와, 그렇네요.
0: 네.
1: 일본 민박집에서 자보는 경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예, 이렇게 다다미 방에다가. 근데
0: 네.
1: 일본은 아무리 시골 숙소를 가도 일단 깨끗하고 깔끔하고,
0: 네.
1: 예, 또 아침도 주고.
0: 아침도 주고, 진짜 우리 그런 지방 갔을 때 하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냥 숙박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그냥 대접해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0: 그리고, 예, 그렇지만 물론 돈은 받습니다. 그래서
1: 맞아요.
0: 이렇게 하고선 저희는 현금밖에 안 돼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1: 맞아요. 일본은 아직 우리만큼 이렇게 신용카드 많이 쓰고 그러진 않죠.
0: 근데 요즘에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현금 가져가서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1: 요즘은 무슨 페이 있잖아요.
0: 예.
1: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 예.
1: 그거를 일본에서 그대로 쓸 수도 있던데요.
0: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 탈때 그런 카드 같은 거 충전해서 썼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는 핸드폰 같은 걸로 해서 딱 되면 딱 되고
1: 와, 그거 진짜 그거 때문에 맨날
0: 동전.
1: 동전 엄청 생겨가지고 막 주머니 무겁고 막
0: 아,
1: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와.
0: 그래서 요번 여행에는 잔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1: 환전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요즘
0: 그
1: 없어졌고.
0: 옛날처럼 진짜 무조건 현금만 씁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금을 받아도 뭐 얼마 이상 사셔야 현금 받습니다라는 건 있었지만요. 예, 좋았습니다.
1: 오호,
0: 그다음에
1: 그렇군요.
0: 면세 그런 텍스 듀티 프리도 되고. 그래서
1: 듀티프리 방식이 이제 최근에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예전에는 그 동키호텐 가면 가게에서 바로 해줬는데
0: 네.
1: 요새는 뭐
0: 예, 며칠 걸려요.
1: 공항 가서 해야 된다 뭐
0: 아,
1: 이런
0: 아니,
1: 얘기도 있던데.
0: 거기 층층마다 할 수는 있는데,
1: 있는데
0: 예, 입금이
1: 아
0: 옛날에는 바로 이렇게
1: 그냥
0: 했잖아요.
1: 깎아줬잖아요. 그 봉지 뜯지 마라 그러면서.
0: 네. 네. 근데 다 뜯고.
1: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0: 예,
1: 여러분.
0: 안 됩니다.
1: 네.
0: 근데 진짜 거기에 진짜 후쿠오카는 동키호 땡이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1: 사람 많아요?
0: 사람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매장이 한 길에 텐진에 한세개 있어요.
1: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상품들만 따로 모아놔가지고
0: 네.
1: 거기 가서 그냥 막다 이렇게 사면 되고 그러죠.
0: 근데 저는 진짜 다양한 그런 관광객들도 많이 만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1: 어떤 관광객들
0: 뭐
1: 보셨어요?
0: 인도 분들도 계시고 동남아시 분들도 많으셨고 중국 분들도 많으셨는데
1: 신기하네요. 보통은 동경이나 오사카를 갈 텐데
0: 근데
1: 후쿠오카로도?
0: 대부분 웃긴 게 한국 여행하고 부산 여행하고 배 타고 저처럼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1: 아, 예를 들면 인도에서 한국
0: 네.
1: 여행 오셨다가 쭈루룩 내려와서 배
0: 네.
1: 타고 일본 건너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오는.
0: 네. 그게
1: 우와,
0: 되게
1: 말 되네요.
0: 그리고 여러분 그 장시 시간 배를 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1: 예.
0: 근데 밤에 특히 이거 말씀 안 드려서 드렸는데 부산에서 이제 탈때 밤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1: 네.
0: 12시에 딱 출발하거든요. 그때 야경 부산 야경을

0: 진짜 바다에서 쫙 보면서 나가거든요.
1: 그거 좋다. 그거 좋다.
0: 아, 거기서 이제 또 술 드시는 분들은 맥주도 마시고 딱 마시면서 그 선상에 앉아가지고 안에 계시지 말고 밖에 나와서 바람 맞으면서 딱 보면 그 있잖아요. 홍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100만 불짜리 야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한 적어도 11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뭐라고요?
0: 아, 제가 좀 수학이 약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와,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배 타고 여행하면 배가 공해상으로 딱 나가면 핸드폰 이 그 신호가 딱 끊겨요. 그때부터 그냥 핸드폰 못 쓰는 거야.
0: 근데 저는 그냥 핸드폰 거의 배 안에서는 안 썼거든요.
1: 네, 못 쓰니까요, 일단은.
0: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막 배 안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목욕탕도 있어요. 대중탕.
1: 우와, 배 안에요?
0: 네. 우와. 그래서 배 안에 거기 딱 가면 바다 쪽으로 통창이 있어서 네. 목욕하면서 탕에 들어가서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1: 우와, 좋다.
0: 네. 그리고 노래방도 있어요. 노래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게임기 있죠. 이렇게 네. 로봇팔로 딱 주워서 하는 그런 것도
1: 인형 죽기 게임.
0: 그다음에 자동차 게임도 있고.
1: 우와.
0: 아, 그리고 너무 좋아요. 와, 진짜 그렇군요. 배에서 전 너무 즐거웠어요.
1: 아, 좋습니다.
0: 그 현해탄을 건너는 독립투사들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요번에 가가지고 나의 멋짐을 보여주고 오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LP 구경하고
0: LP 구경하고 네.
1: 자, 끝곡 퀸의 노래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고양이
1: 퀸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들 그 속에는 안 들어가는 특이한 노래인데요.
0: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는 뭐 Somebody to Love라든가 보헤미안 랩소디, 위 윌 라크 라큐 뭐 이런 것도 있죠. 위아더 챔피언. 예, 네. 있지만요. 저는 퀸 노래 중에 쿨캣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쿨캣.
0: 네. 오. 고양이가 성큼성큼 걷잖아요. 예. 노래가 성큼성큼 노래를 부릅니다.
1: 아, 그렇군요. 여기 찾아보니까 락 사운드가 아니라 이 당시에 퀸의 멤버들이 네. 펑크, R&B 이런 거에 심취해져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라고 하네요.
0: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루브가 있습니다. 고양이만의 오. 부드러운 그루브가 있습니다.
1: 캬하, 고양이가 네. 걸을 때 그 사뿐사뿐한 그루브를 음악 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퀸의 노래 1982년에 발표된 쿨캣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선작가 김동영 씨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이렇게 숨가쁘게 일주일 달려왔는데요. 내일 모레도 방송은 또 이어지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처가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고

0: 있죠. 아,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이라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수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달려 누구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배워두고 즐거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승되어 온 아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선 음악공장 노을양의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이 품어온 삶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년, 어르신까지 각 세대의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노래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은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아리랑을 비롯해서요.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안녕 어른, 중년의 삶을 노래한 아직은 괜찮아 등 모두 17곡으로 구성되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음악의 언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 아리랑은 박준이, 박찬이, 박소리, 삼형제로 구성된 준찬소리, 청소년 아리랑은 젊은 연주자 김나연, 이기현, 김나은이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들려줍니다. 또 중년과 어르신의 이야기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함께하며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재미와 공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특별한 음악 여행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과 함께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탈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래동 천탈공간에선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주최 주관하는 천탈살롱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탈춤은 어떻게 오늘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젊은 탈춤꾼들이 전통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무대입니다. 이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공연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전통 탈춤의 음악과 리듬,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죠. 이번 무대에선 양주 별산된

0: 소리의 상좌춤을 비롯해 고성 오광대 말뚝이, 통영 오광대 문둥북춤, 봉산 탈춤 목중, 송파산대 놀이 옴중, 북청 사자 노름의 사자춤까지 지역과 종목을 대표하는 다양한 탈춤 캐릭터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탈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천탈 살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통해 우리 창작 국악의 흐름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2일과 3일 예약당에서 창작악단 기획 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무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년 넘게 창작 활동을 이어온 이건용은 지금까지 3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요. 특히 국악계를 위한 작품만도 50여 곡을 작곡하며 우리 창작음악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의 대표작과 최신작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번 무대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 령입니다. 전통 피리 독주곡인 상령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을 펼쳐 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1970년대에 발표된 초기작 분향도 오랜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종묘 제례악 등 전통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무려 50여 년 만에 다시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연주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널리 알려진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바탕으로 만든 국악음악극 귀와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담아낸 작품 묵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들 그리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소리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는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가 서자 출신이라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임금이 규장각을 설치하고 서울 출신의 학자를 등용할 때 검서관으로 발탁이 됐고요. 그의 시문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이름이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덕무는 워낙 가난하기도 했지만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글에는 검소한 이와 사치하는 이의 차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검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절약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어 남을 돕고 사치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후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서 남에게는 인색하다. 오늘의 산책길은 이덕무의 생각 나누면서 문을 열어봅니다.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곽태규의 피리연주입니다.